여러분,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가 될까요? 키 갖고 싶으시지요? 퀴즈 정답 맞추시면서 또 이 키에 가까이 다가가시면 좋겠는데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1번 찬양, 2번 사랑, 3번 경외, 4번 구경. 자, 2번 퀴즈였고요. 3번 나갑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땡땡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1번 입술, 2번 눈빛, 3번 마음, 4번 몸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서 더욱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이것을 지키라고 한 이것 무엇인지 또 퀴즈 정답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잠언 12장 18절인데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이것과 같으니라. 정말 함부로 하는 말을 들으면 칼로 찔림같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이것과 같다라고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같을까요? 1번 물약, 2번 알약, 3번 양약, 4번 보약입니다. 오늘 네 문제 전부 맞춰주시는 분들 중에 세 분께 선물 드리니까요. 여러분 퀴즈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오늘 책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퀴즈 정답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 중계에서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을 이렇게 97.5와 92.9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또 폰에서 어플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을 다운받으셔서요. 전남동부를 맞추시면 지금 듣고 계시는 사랑의 뜰안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많이 좀 들으시라고, 이 방송 들으면 찬양도 좋고 말씀도 너무 좋다고 홍보대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신 시각 9시 9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문이 있잖아요. 자동문도 있고, 열기만 열면 막 고통에 쏟아지는 고통의 문도 있고, 또 열기만 열면 막 황금이 쏟아질 것 같은 황금문도 있는데, 오늘은 행복의 문을 여는 삶, 잠언이란 책을 쓰신 우리 광명수 목사님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광명수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0782님께서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316님 샬롬. 9177님께서 반갑습니다. 기대되는 화요일입니다. 라고 인사를 해주셨고요. 또 9177님 목사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1: 네, 모두 반갑고 감사하고요.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0: 네. 목사님, 그 구례에서 아침에 오셨잖아요.
1: 네.
0: 오시는 길 어떠셨어요?
1: 아침 일찍부터 나오는 길이 조금 어색하기도 했고요.
0: 네.
1: 또 오는 길이 많이 막혀가지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0: 늦을까봐.
1: 네. 그런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0: 그쵸.
1: 또 즐거운 마음으로.
0: 네.
1: 예, 이곳에 왔습니다.
0: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좀 전에 그 퀴즈를 네 문제나 냈는데.
1: 네.
0: 사실 이 네 개의 퀴즈가 오늘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책의 내용을 좀 더 잘 알려드리려고 드린 퀴즈였거든요.
1: 네네.
0: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퀴즈 드릴 텐데요.
1: 네.
0: 여러분, 퀴즈 4개 다 맞추셔야 되고요. 맞추신 분 중에 오늘 이 책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시다면 쿰란 출판사에서 5권을 보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목사님.
1: 네네.
0: 네. 다섯 분에게 행복의 문을 여는 삶, 잠언, 이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퀴즈 한 번 더 드립니다.
1: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럼 세잎 클로버의 꽃말은 무엇일까요?
0: 네, 여러분, 세잎 클로버의 꽃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퀴즈고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1: 네, 두 번째 문제는요.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땡땡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요. 바로 여호와를 땡땡하는 것, 이것을 오늘 책의 주제, 행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 열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행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를 갖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여호와를 땡땡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0: 네, 여호와를 이것하는 것이 행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여러분. 이거 두 번째 문제 맞춰주시고요. 3번 퀴즈 나갑니다.
1: 네, 3번 문제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땡땡을 지키라고 합니다.
0: 네.
1: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0: 여러분, 더욱 내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못 지키고 이게 상처를 받으니까요. 이것뿐만 아니라 몸도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우리의 입술, 2번 우리의 눈빛, 3번 우리의 마음.

0: 4번 우리의 몸매. 자, 더욱 이것을 지킵시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퀴즈 나갑니다.
1: 네, 네 번째 문제는 잠언 12장 18절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이권이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땡땡과 같으니라.
0: 네. 목사님 정말 함부로 하는 말은요.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파요.
2: 더 아프죠.
0: 네. 네. 우리 누군가는 내가 하는 한마디 말에 칼로 찔림 같은 아픔을 느낄 수 있으니까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혀는 이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무엇과 같을까요? 1번 물약, 2번 알약, 3번 양약, 4번 보약입니다. 이 네 가지 퀴즈를 다 맞춰주시기를 바라는데 우리 1994님 목사님 1등으로 다 맞춰주셨거든요.
1: 네네. 아, 대단하십니다.
0: 네. 네. 1994님 성함 주소 보내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퀴즈 정답이 도착하는 대로 네. 세 분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요.
1: 네.
0: 여덟 번째 도착하는 분,
1: 네.
0: 16번째 도착하는 분, 네. 그리고 24번째 도착하는 분. 이 세 분께 선물 드리고 또 이분들 외에도 저는 책이 읽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또 책을 다섯 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오늘 저자가 직접 먼 길을 오셨기 때문에 선물을 최대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퀴즈에 많이 많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구례에서 오셨는데요. 목사님. 이 책을 이렇게 쓰시게 된
1: 네.
0: 책을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예, 특별한 어떤 동기가 있으셨나요?
1: 뭐 특별한 사실은 책을 쓰기 위해서 이 잠언을 쓴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2014년부터 이렇게 지인들과 함께 아침을 여는 묵상이라고 하는 네이버 밴드를 열고 또 그곳에서 매일 반복되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발견하고자 말씀을 나누는 사역을 해왔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제 계속 쌓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또 권면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성경 66권 중에서 특히 잠언,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떤 지혜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실제적인 지혜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분들이 이런 어떤 묵상을 통한 잠언에 관한 책이 없다. 한번 책을 출간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그런 여러 또 유혹 앞에서 많이 고민했고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인내하며 쌓아온 이 묵상의 글들을 통해서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조건에 또 목매이지 않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라고 라는 사실을 나누고 싶어서 사실은 용기를 내었죠. 제가 감히 뭐 책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지만 그러나 용기를 내어서 함께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0: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행복의 문을 여는 삶, 잠언 이 책을 직접 쓰신 광명수 목사님과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목욕탕에서 이렇게 옷장 키를 잃어버린다거나
1: 네.
0: 호텔에 들어가는 어떤 키를 잃어버렸을 때
1: 네.
0: 정말 사장님이나 주인이 모든 옷장이 다 열리고 모든 호텔 문이 다 열리는 그런 희한한 신기한 키
1: 그렇죠. 네.
0: 그걸 마스터 키라고 하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행복도 돈으로도 열어보고 대학으로도 열어보고 자녀로도 열어보고 명예로도 열어보는데 이것만이 행복의 문을 여는 마스터 키라는 말씀이시네요.
1: 네, 그렇죠.
0: 네. 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이 조금 이렇게 무게감이 있는데요.
1: 네.
0: 이 짧은 문장을 이 책에서는 어떻게 풀어가는지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1: 네.
0: 여러분 이 책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오늘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문자 많이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책을 쓰시면서요.
1: 네.
0: 특히 이런 분들이 이 책을 꼭 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1: 네, 뭐 무엇보다

0: 잠언은 우리 일상의 삶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지혜를 말씀해 주고 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꾸려나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참 바른 지혜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그러한 분들에게 또 그리고 삶이 무의미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여긴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고요. 또 매일 선택의 우리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또 이 시대 청년들에게 또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린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께 그리고 새벽 예배를 준비하며 말씀의 깊이를 더하고자 하는 우리 동역자 목회자 분들까지 사실 이제 잠깐의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 목사님들이 아마 이제 제가 밴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또 이 밴드에 매일같이 이렇게 이 묵상의 글을 올리다 보니까 또 본인들이 직접 새벽 기도를 이용하시는 그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제안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뭐 저는 이제 항상 당일 아침에 이게 올라가도록 했는데 어떤 분이 연락이 와서 아, 기왕이면 전날에 올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전날에 이제 또 한 9시에 올려드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일상이 바빠서 그 시간에 글이 올라가지 못하면 또 연락이 와요. 목사님 이 글을 좀 올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아, 그래도 나름 여러 목사님들에게도 좀 참고가 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뿌듯함이 있고 보람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잠언의 지혜를 통해서 삶의 질서를 바로잡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참 유익한 삶의 교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네. 아니 목사님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없이 단독 목회 하시는 목사님들
0: 네.
1: 매일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0: 그렇죠. 네.
1: 또 주일 설교는 일주일 내내 묵상하시면서 곰탕처럼 깊이 끓여낸다면 매일매일 준비하시는 그 새벽 예배 설교가 사실은 좀 힘드실 수 있는데
0: 그렇죠.
1: 이 책을 받아서 목사님께 선물을 한다면 목사님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실제로 이제 네. 어느 한 장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성지순례를 가시는 바람에 그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1: 네.
0: 그래서 마침 그때도 잠언을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계셔서 제 책을 가지고 잘 활용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말씀도 해주셔서 참 그래도 감사하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맞아요. 네. 또 갑자기 한 분밖에 없는 목사님이 편찮으실 때 장로님들이 받는 그 압박감이 엄청나다고 들었거든요.
0: 그렇죠. 네.
1: 네. 혹시 이 책이 필요하시다면 꼭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이것 하는 것이 행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라고 했는데요. 찬양 함께 하신 후에 본격적으로 책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 중계에서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내 마음의 책갈피, 행복의 문을 여는 삶, 잠언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많은 분들이 퀴즈 정답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네, 특별히 이 문자가 좀 눈에 들어왔어요.
1: 피디님, 목사님, 오늘은 무릎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지금 왔습니다. 잠시 출석합니다.
0: 아, 우리 9507님께서 무릎이 아프셔가지고요. 1316님께서 치료 잘 받으시고 빨리 나으세요. 9177님께서도 아유, 빠른 쾌유를 기도합니다라고 서로가 서로를 막 위로해주고 있는, 네, 정말 사랑이 넘치는 뜰안입니다. 네, 목사님, 2042님께서도 문자 주셨어요.
1: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자녀인 것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0: 아유, 정말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네, 꼭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아멘.
0: 네. 2991님께서요,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내 문제, 네, 정확하게 정답 맞춰 주셨습니다. 2574님께서도 문자 주셨는데요. 내 문제 정확하게 말씀 주시면서, 어머, 운전 중이라서요 하시면서, 네, 짧게 문자 주셨고요. 9211님께서도 문자 주셨네요.
1: 잠언 통독을 매일 하고 있어요. 좋은 책도 받고 싶습니다.
0: 어머, 예, 잠언 통독을 매일 하고 계시는군요. 아유, 예, 대단하십니다. 네. 또 8633님께서는요, 처음부터 못 들어서 책 제목이 뭔가요? 제가 꼭 봐야 할 책 같아서 사보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쿰란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행복, 행복의 문을 여는 삶, 잠언이라는 책입니다. 8633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5699님께서도 문자 주셨네요.
1: 마스터키, 주어진 오늘 기쁘게 또 새로운 행복으로 시작합니다.
0: 네. 네, 하시면서 퀴즈 정답 맞춰주셨고요. 또 4335님께서는요, 저는 책이 정말 필요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이 부재세요. 아이고, 우리 4335님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네.

0: 9751님께서도 문자 주셨습니다.
1: 네, 광명수 목사님 반갑습니다. 책 출간 축하합니다. 행복을 여는 열쇠 꼭 읽어보고 싶네요.
0: 네. 목사님, 많은 분들이 행복을 여는 열쇠 책 네. 내용을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네. 우리 책을 좀 이제 소개해 드려볼까요? 네.
1: 네. 사실 이 저는 이제 행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행복, 그래서 저희 교회의 꿈꾸는 비전도 행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게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교회, 교회가 행복해야 또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도 행복하겠죠.
0: 아멘.
1: 교회가 행복하고 성도가 행복하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 누가 행복할까요?
0: 하나님이 행복하실
1: 하나님이 행복하지만 더 좀 더 네. 좁은 의미로는 목사가 행복하겠죠.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꿈꾸는 비전을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목회를 꿈꾸는 교회다.
0: 네.
1: 그래서 사실 책 제목을 정함에 있어서도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놓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해서 새벽기도마다 옆에 메모지를 갖다 놓고요. 한 보름 정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뭐 떠오르는 단어들을 계속 메모해 가면서 그 메모를 이제 조합해서 나오는 제목이 행복의 문을 여는 삶이다. 그래서 이 잠언이 잠언을 통해서 이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문을 여는 삶을 이제 잠언 묵상을 하면서 찾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이 책을 이야기한다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일상의 행복을 발견하도록 돕는 하나님 경외의 마스터키 같은 책이다. 라고 그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책의 구성과 목차도 좀 궁금한데요, 목사님.
1: 사실 이 책은 이제 제가 이제 매일같이 성소유니온에서 출판되는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잠언을 60일 동안 깊이 묵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책이 어렵지 않습니다. 뭐 제가 막 신학적으로 이렇게 지식이 풍부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실생활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적용적 그래서 책의 구성은 앞에 이제 짤막하게 이렇게 대지에 대해 설명하고 적용 부분. 그래서 저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이 책을 정리했는데요. 이제 3대지로 정리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사실 잠언은 한 절 한 절이 다 주제거든요. 근데 그런 주제를 한 문장으로 대지를 나눈다는 것은 사실은 좀 무리수를 둔 것 같고요. 쉽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제가 그동안에 이제 한 10년, 6년, 10년 가까이를 묵상해 오면서 계속 3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3대지로 정리를 도입했고 모든 본문을 3개의 대지로 나누고 또 그 각 대지에 글자 수까지 똑같이 맞추는 거죠. 그래서
0: 와.
1: 첫째 대지가 예를 들어서 3434였다면 둘째 대지 제목도 3434.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몸부림을 치는 거죠. 이 한 대지의 제목을 정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뭐 한두 시간 멍하게 앉아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른 일을 하다가 단어가 생각나가지고 문장을 정리하기도 하고 그런 그래서 이제 각 대지의 글자 수까지 똑같이 맞추는 그런 영적 몸부림을 통해서 독자들의 말씀을 독자들이 말씀을 한눈에 파악하고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나름 좀 정성을 기울인 그런 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목사님 정말 행복의 문 저희들도 다 열고 싶거든요.
1: 네네.
0: 네. 행운을 쫓아다니다가 정작 행복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네. 서문에서 네.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1: 네, 그렇죠. 사람들은 이 행운이라는 네이클로바를 찾으려고 따지고 보면 수많은 세이클로바를 짓밟고 다니잖아요.
0: 네.
1: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행운 어떤 일확천금을 바라는 그러한 행운을 찾고 싶은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제가 어느 책에서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이 문장을 세이클로바의 꽃말이 행복이라는 것을 제가 보는 순간 뭔가 이렇게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이죠. 한순간의 행운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행복들을 짓밟고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박이나 어떤 큰 성공 같은 특별한 행운이 찾아와야만 우리 인생이 즐거울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따지고 보니까 진정한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0: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평범한 일상, 건강, 또내 곁에 가족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이미 우리 발밑에 널려 있는 세이클로바다, 즉 행복이다라는 것을 이제 서문에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헛된 행운을 쫓느라 지치는 자들이 아니라 매일 주어지는 이 작은 은혜들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1: 아멘.
0: 내용입니다.
1: 네. 아, 정말 한 번의 어떤 행운을 위해서 정말 많은 행복들을 우리가 밟고 지나가는 건 아닌가. 목사님 말씀이 참 가슴에
0: 네,
1: 와닿습니다.
0: 맞습니다.
1: 목사님 그러시면서 행복의 문을 여는 마스터 키 하시면서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 이야기해 주실 차례인데요.
0: 네. 사실 세이클로바의 이야기가 어떤 행복의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라면 여호와 경에는 행복의 방법론을 제시해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1장 7절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잠언 1장 7절이 어떻게 보면 잠언 전체의 주제 성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려 20번 등장합니다. 예, 그래서 잠언의 시작과 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구성될 만큼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결국 행복으로 나아가는 삶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여호와 경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잠언은 여호와 경외를 반복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출발점이자 또 진정한 행복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행복은 결국 뭐냐라고 할때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삶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하나의 의문점이 드는데요. 그럼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뭘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이렇게 많은 또그 의미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막 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매일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1: 아멘.
0: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1: 네.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0: 네.
1: 네. 우리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것. 와, 여러분 오늘 정말 행복의 문을 여는 마스터 키꼭 받으셔야 되는데요. 목사님 한 번만 더 말해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0: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1: 네.
0: 내 인생의
1: 핸들을
0: 핸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1: 내어드리고.
0: 매일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1: 아멘. 잊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0: 네.
1: 네. 또,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이것을 더욱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0: 네. 잠언 4장 23절과 또 잠언 3장 5절 말씀을 제가 이 구절로 택했는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너는
1: 아멘.
0: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사실 세상은 자꾸만 환경이나 조건을 바꾸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실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1: 맞아요.
0: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저택에 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괴로우면 그건 불행한 것이죠.
1: 맞아요.
0: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저희 책 65페이지에 적용해 보면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놨거든요.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비로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며 우리 자신을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나아가 내 명철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꾸만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완벽하다고 믿었던 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내 힘으로 그것을 통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0: 주님께 내 인생의 핸들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예.
1: 아멘. 정말 우리가 살면서 자꾸 불안하고 염려하는 이유,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런 거 맞거든요.
0: 네.
1: 정말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느냐? 내가 잡느냐? 하나님이 잡느냐? 여러분, 우리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우리 인생 운전 잘하시니까요. 누구한테 맡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서 여러분 또 깜짝 놀랄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오늘 이 광명수 목사님이 버스킹 예배자로 유명한 찬양 가수라고 해야 되나요? 예배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찬양을 너무 잘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광명수 목사님의 찬양 한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0: 네.
1: 준비되셨어요?
0: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한 곡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곡이에요. 첫 소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제가 잠언을 깊이 묵상하고 또 목회 현장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참 많이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도 예기치 않은 고난의 비는 똑같이 내린다라는 것이죠.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일곱 번, 아니 그 이상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오늘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힘을 내시고 주님의 그 위로와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아멘.
1: 와, 여러분 방송 듣고 계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셨지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정말 왜 고난은요 꼭 네. 나만 겪는 것 같을까요?
0: 뭐 그렇게 다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아무리 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사실 저희 이제 교회에서도 어르신 중에도 작년에 참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시는 권사님의 또 이렇게 자녀를 잃은 그런 고통을 보면서 자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행복의 문을 여는 삶 잠언의 저자이신 광명수 목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또 사람을 살리는 양약 같은 언어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0: 네, 잠언 12장 18절 말씀이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1: 아멘.
0: 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영혼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홧김에 내뱉은 생각 없는 말로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입술에 생명의 샘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책 페이지 141페이지 적용을 보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함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언제나 사랑이 담긴 따뜻한 말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평안과 용기를 주는 양약과 같은 좋은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별 생각 없이 한 말이 누군가의 생사를 좌우할 수도 있음을 깨달아 늘 신중히 말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그렇게 책에 기록했습니다. 남을 찌르는 비난의 말 대신 사랑과 소망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로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양약과 같은 언어 생활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1: 아멘. 정말 칼처럼 말하지 말고 데일밴드처럼 네. 아, 누군가의 네.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되겠다. 네.
0: 데일밴드 네. 표현 좋습니다.
1: 네. 네. 상처 있는 분들이 그죠. 네. 회복하실 수 있도록. 네. 또 고난 중에도 다시 일어서는 은혜 이 부분도 참 좋더라고요 목사님.
0: 네.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정리한 건데요.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1: 아멘.
0: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또 실패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일곱 번 아니 그 이상 넘어질 수 있죠.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일곱 번 넘어진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페이지 266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즉 일곱 번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지 숫자의 상징적인 의미지 그 의미는 진정한 의미는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멸망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망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강하시다라는 거죠.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기가 막히게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새롭게 힘주셔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결코 그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강하신 손으로 붙들어주시기 때문이죠. 지금 혹시 눈물 나는 고난의 한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나를 기가 막히게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신뢰하면서 툭툭 털고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사실 오늘 퀴즈를 4개 드렸는데 원래는 5개 드리려고 했었어요.
0: 네.
1: 대저 의인은 몇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네. 일어날 수 있을까요가 다섯 번째 퀴즈로 드릴려다가
0: 네.
1: 아유 퀴즈가 너무 많아서
0: 잘하셨습니다.
1: 네. 응시를 안 하시면 어쩌나 싶어가지고 하나는 뺐습니다. 목사님 오늘 책을 소개하시면서 어떠셨는지. 네.
0: 글쎄요. 제가 이 책을 좀 작년...

0: 잘못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1: 네. 여러분, 목사님 찬양 아까 1772님께서 힘이 나는 찬양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515님께서요, 정말 귀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0: 네, 광명수 목사님, 이진아 피다님, 피디님 안녕하세요. 늘 은혜의 말씀과 찬양이 흘러나오는 극동방송을 통하여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라이브 찬양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어 영광입니다. 목사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더워지는 날씨에도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평안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1: 목사님 어떠세요? 오이로님의 이런 문자.
0: 이 무더위 이제 무더워지시는데
1: 네.
0: 또 시원한 또 그런 날씨. 실한 마음을 우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1: 네. 네. 여러분 목사님 찬양 하나 더 듣고 싶으시지요? 제가 퀴즈 정답 발표하는 동안 목사님 준비해 주시고요. 네. 주님의 숲이라는 찬양 마지막 찬양 한번 앵콜로 네 들으면서 오늘 목사님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정답은요. 세잎클로버의 꽃말 행복이었고요. 2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이 책에서는 행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은 경외였고요. 3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셨고요. 4번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라고 했는데요. 우리 모두 양약과 같은 말을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명수 목사님의 마지막 찬양 주님의 숲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목사님.

0: 말씀도 은혜스럽고 찬양도 그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렵니다. 네. 아멘.
1: 목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0: 행복했고요. 행복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행복은 우리 주변에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도 가까이 내 주변에서 참된 행복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1: 네, 여러분 우리 주위에 행복이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복의 문을 여는 삶 잠언 저자이신 광명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목사님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1772님께서요, 아직 밥도 안 먹고 방송 들어요. 극동방송 듣고 아침을 시작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주님의 숲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피디님, 목사님이라고 해주셨고요. 또 2482님 문자 한 번만 소개해드릴게요.

네, 오늘 많은 분들이 퀴즈 정답으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제가 다섯 분 선정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책 네,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했더란 이진아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해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고요? 정말 복음만 전하고요. 생명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교회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좀 봤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이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님

0: 선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하교회 장로예요. 다시 지금 어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여수 아름다운 교회 이예은 학생의 낭독입니다.
1: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넘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0: 전남동부 온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8절에서 34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보며 소리 높여 울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회개하며 우는 눈물은 첫째, 죄가 그의 머리로 돌아감을 알고 흘리는 눈물입니다. 28절에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라고 해요. 다윗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요? 이것이 여호와 앞에 어떠한 일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훗날 걸림돌이 되는 대적을 죽여서 기뻐하지도 자신이 모르게 일을 벌인 요압을 책망한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서 이 모든 사건을 바라봐요. 다윗은 추후에 시편 51편에서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말할 때도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노래하지요. 이 고백처럼 모든 죄악은 여호와 앞에 행한 일이기에 여호와의 심판이 뒤따릅니다. 설령 그 죄에 대해 아무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책임을 물으십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이죠. 설령 그 죄에 대해 아무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책임을 물으십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29절에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고해요. 이것이 죄의 값입니다. 요압은 다윗조차 제어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그렇게 다윗은 요압의 죄에 대해 당장 처벌하기보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온 집안에 돌아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죄와 저주가 그 집안에 대물림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람은 바람으로, 술은 술로, 폭력은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가장 무서운 저주는 내 자녀가 그걸 기억하며 똑같이 답습한다는 거예요. 그 죄와 저주의 연결고리를 끊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돌이켜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함으로 새 사람이 될 때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넘어가는 죄는 무엇인가요? 아무도 모르는 죄라며 가볍게 여기지는 않나요? 내 자녀가 닮지 않았으면 하는 내 악함은 무엇인가요? 회개하며 우는 눈물은 둘째, 상대의 아픔을 알고 흘리는 눈물입니다. 30절에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고 해요. 이 한 구절에 요압의 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어떤 마음인가요? 나는 죄가 없다입니다. 내 동생을 죽였기에 내가 아브넬 너를 죽인 거야 하는 것이죠.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하지요.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행한 까닭이었더라. 내 배우자가 이렇게 저렇게 행한 까닭이었더라. 우리는 수없이 변명과 이유를 찾습니다. 결국 그 변명과 이유의 끝은 나는 옳고 너는 틀린 까닭이었더라로 끝이 나곤 하지요. 이처럼 우리가 까닭만 찾는다면 회개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31절에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라고 해요.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던 까닭이었더라. 이런 변명을 하지 않고 아브넬의 죽음이 마치 자기 잘못인 양 옷을 찢으며

이해도 합니다. 내 모습을 보며 상처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아픔을 보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죠. 이처럼 회개는 상대방을 향한 공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죄가 보이면 상대방이 이해되고, 이해되면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착하고 공부 잘하고 열심히 피아노 봉사하고라는 말 뒤에 숨었을 때는 저만을 생각하며 살았어요. 내 애가 힘들고 내 애가 시집살이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했죠. 저 역시 그때는 까닭이었더라를 부르짖으며 남 탓, 환경 탓하기 바빴죠. 하지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 그 모든 상황 뒤에 숨은 내 죄가 보였어요. 그래서 내 상황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구원을 생각하며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힘든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어머니가 이해되고 돈안 주고 못 나가게 하는 남편이 이해되었어요. 그들의 영혼 구원을 생각하면 내 잘못도 아닌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소리를 높여 애도한 다윗처럼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적용해 보세요. 어떤 상처와 아픔 뒤에 숨어 있나요? 까닭을 찾으며 내 행동을 정당화하려고만 하진 않나요?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공감의 눈물을 흘리나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웠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심을 깨닫고서 자신의 교만을 회개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작년 여름 한 지체의 어머님이 위중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제 차로 장로님과 소그룹 리더 부부를 모시고 영접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차 안을 정리하다가 그만 뒷좌석 시트에 가운데 손가락이 껴버렸지요. 빼낸 손가락이 퉁퉁 붓고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고 운전하여 영접 예배까지 잘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정형외과에 갔더니 힘줄이 끊어져 수술해야 한다고 했어요. 지인의 소개로 한 병원에서 다친 지 5일 만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믿음으로 문제를 직면해요.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 목자로서 사명을 받았음에도 믿음보다는 성품으로 지체들을 대할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기보다 기복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의 행위를 내세우기 바빴죠. 손가락을 다친 날 아무 말 없이 신방을 간 것도 나 때문에 영접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함께 가는 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손가락 수술 사건을 겪으며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30절의 요압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운 교만을 회개해요. 28절과 33절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요압을 맡기고 아브넬을 위해 애가를 지어 부른 다윗처럼 이제는 어떤 사건에서도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명을 감당하길 원해요. 저의 적용은 저의 연약하고 악한 모습을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솔직히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겠습니다. 사업상 계약한 공사로 주일에도 일해야 할때 공동체에 먼저 묻고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자기 잘못도 아닌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소리를 높여 애도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까닭을 찾으며 자기를 정당화하지 않고 상대의 아픔 앞에서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사에 까닭을 찾으며 변명하기 바쁘지요. 그러나 회개는 변명을 멈추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내 죄가 보일 때 비로소 상대방이 이해되고 이해되면 함께 울어줄 수 있어요. 부모의 아픔이, 배우자의 아픔이, 자녀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혼 구원을 생각하며 흘리는 그 안타까움의 눈물이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도 내 상처 뒤에 숨지 않고 다윗처럼 소리 높여 우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모든 죄악은 여호와 앞에 행한 일이며 그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하며 가볍게 여긴 죄들이 결국 내 자녀에게까지 대물림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0: 그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늘상 까닭이었더라를 부르짖으며 남탓, 환경 탓만 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윗처럼 상대의 아픔을 보고 함께 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죄가 보여 함께 공감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 안타까움으로 옷을 찢고 애도하는 사명자가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Though we gotta say goodbye.
3: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4: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흑원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3: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4: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3: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 애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4: 하지 말어.
3: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오?
4: 좋아하지.
3: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4: 하지 말어.
3: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4: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3: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4: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3: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1: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의 간증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이창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꽃피어지고 구원하시는 그 생명이 회복되는 과정을 직접 함께하게 하신 것은 모든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함께 전도하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직장에선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구별되기보단 비슷하게 살아가는 제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과 복음을 전했는데 저의 부족한 삶을 보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까 걱정도 됐기에 오랫동안 미뤄왔었지만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말씀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도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보여주시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평소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서 영접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예상과 달리 복음의 말씀 하나하나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기쁘게 영접하는 동료의 모습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중한 사람과 재회하는 듯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0: 어머니께서 몇 해 전부터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는데 부모님께 갈 때마다 얘기하신다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이해하게 된 것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바로 내 옆에 있음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1: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전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채우시고 서툰 걸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염려와는 달리 어쩌면 상대는 이미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전도를 포기하지 말고 결단합시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이었습니다.
2: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여수 YWCA 박은경 회장입니다. 여수 YWCA는 아동청소년 그룹홈 늘푸른 집과 남자 청소년 단기쉼터, 여자 청소년 단기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초록 어린이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혼자 버텨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수 YWCA는 청소년의 곁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과 연대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2: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시간은 여수 세종한교회 강정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 바람과 불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람과 불입니다. 바람과

0: 불.
1: 사도행전 2장은 소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신약교회의 탄생과 복음의 확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말씀의 첫 번째 성취이면서 동시에 예수 공동체인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에게 놀라운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순절은 본래 초실절이나 칠칠절로 불리던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다음에 이 초실절 또는 칠칠절을 구별해서 지켰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은 그 첫 해에 거둔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칠칠절이라는 말은 7일이 7번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7749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 50번째 날인데 그 날이 바로 오순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칠칠절이 오순절과 같은 날이고 그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아주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때에는 원근 각처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중앙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것입니다. 오순절이 이르렀다라는 본문의 표현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꼭 50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계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열흘이 더 지난 것입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늘로부터 홀연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기도 현장에 굉음을 내면서 불어닥쳤습니다. 3절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고 그 상황을 묘사합니다. 집 전체가 바람 같은 것에 휩싸이면서 각 사람에게 불 같은 것이 임한 것입니다. 대개는 바람이 불면 불이 꺼지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 모두가 사는 곳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자기네 말로 알아듣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선포되는 것을 현장에서 들은 것입니다. 누가 통역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들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절기지만 교단마다 해석과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현상에 집착하는 교단의 경우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방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거나 혹은 방언이 성령 충만의 확실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 반드시 방언을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식의 논리를 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을 빗나간 것입니다. 방언이 성령 충만의 현상일 수 있지만 성령 충만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이 오직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종과 상황이 다양하고 언어의 종류도 다양한 것처럼 성

성령 충만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방언 이외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나타나는 그 현상과 그 결과가 가져다주는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성령 강림이 갖는 첫 번째 현상은요,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로 성도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로 임했다. 조용하고 차분하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커다란 굉음을 내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이 임한 겁니다. 마치 불처럼 성도들에게 성령이 나타난 것입니다. 온 집안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인 성도 각 사람에게 분명한 성령의 임재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온 집안에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것입니다. 바람은 아닌데 바람처럼 느껴지고 불은 아닌데 불처럼 분명히 보이는 현상이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바람으로 번역된 말은 하나님의 영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바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일종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에 보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몰아오실 때 바람을 통해서 그 메추라기를 땅 지면에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왔다. 다윗은 하나님의 천사가 바람 날개를 타고 나타날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갈멜산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비가 오기를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바람이 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직감했습니다.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의 바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징조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처럼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나타내는 상징이거나 전조 현상이었습니다. 불은 어떻습니까? 불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셔서 말씀을 하셨죠. 우리 한번 출애굽기 19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입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산에 불로 임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신명기 저자의 글을 그대로 차용해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바람과 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바람과 불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모든 성도가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는 유무상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유무상통이 무슨 말입니까? 있거나 없거나 높은 자나 낮은 자가 다 한 마음으로 통한다는 말이 유무상통이라는 말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또 원근 각처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2장 오늘 본문이죠. 8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을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이들은 각각 사는 곳이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각각 자기 자신의 통역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나타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대개 방언을 한다고 하면 자신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중얼거리는 듯한 소리를 연상하고 떠올립니다. 이렇게 방언을 받았다고 한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말이 어떤 나라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천국 방언이다라는 설명으로 대신하곤 합니다. 그런 방언이 의미 없는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도 은혜의 수단이 되고 기도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은 그런 종류의 방언이 아니라 확실한 언어의 형태를 가진 방언이었습니다. 우리 말과 다른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처럼 확실한 언어였습니다. 언어가 다른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사도들의 말을 각각 자기들의 말로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통역이나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듣는 즉시 그 자리에서 이해한 것입니다. 여기 핵심은 성령을 통해 나타난 이 방언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는 것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증언합니다. 성령의 가장 큰 사역이 말씀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나타난 그 첫 번째 현상은 성도들 서로서로가 말씀으로 거침없이 소통하며 은혜를 나누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한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말씀의 영이요 소통의 영으로 성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오순절날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마치 불처럼 임한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 나타난 이 현상은 성령 충만이 보여주는 아주 보편적이고도 매우 중요한 신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는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와 개인에게 강력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온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덮었고 이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방식으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들 중에 성령 충만에 소외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나타나심을 한 마음으로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독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을 가질 것을 강조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주신 권면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믿음이 없거나 혹은 은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분열과

분쟁이었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은 사단의 계략 중에 하나가 순진한 성도들의 마음을 꿰어서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임을 지적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 전달된 편지를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중요성을 아주 강하게 어필하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이것은 현실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 변할 수 있는 마음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고난 앞에 장사가 있겠습니까? 고난은 다 어렵죠. 힘듭니다. 고난을 만나면 약해지고 여지없이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바로 그럴 때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과 같은 그 믿음으로 세상의 도전과 유혹을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견고히 지켜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는 역설입니다. 이처럼 교회와 성도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면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모두가 다 한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강력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할 때 그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는 거 정말 어렵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을 거다. 우리 모두가 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같은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한 마음이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한 뜻을 갖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키려는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겐 우리 교회에 속한 단 한 사람도 성령의 은혜로부터 소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종한교회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깨달음과 소통의 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다 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의 현상은 가장 먼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도들의 혀가 철저하게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자 각 처에 모여든 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다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중심에는 복음의 소통이라고 하는 핵심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장차 만국 백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으로 소통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태어난 것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생각도 문화도 언어도 인종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소통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되는 그 모습을 바로 이 순간에 성령 충만한 현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그 언어의

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에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것은 인간의 욕망과 교만의 상징으로 불리는 바벨탑 사건의 최후 모습입니다.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심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처럼 돼보려는 인간들의 허황된 생각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이처럼 언어는 인간을 하나가 되게 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 중요한 소통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로 인간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기적현상이 아닙니다. 장차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조의 언어입니다. 새롭게 지어졌다는 거죠. 죄로 인해 반드시 죽을 인생이 예수의 십자가로 나타난 생명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진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소통하는 방법은 자기들이 가진 언어가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깨닫게 하신 것들로 소통하는 거예요. 이들이 나누는 기적 같은 소통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큰 일이 있었어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성령을 따라 말하고 듣고 행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는 개인과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섭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타나는 소통의 기적이 우리 세종한교회에 더욱더 풍성히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2장 12절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성도 개인과 교회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모두가 볼 수 있는 분명한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겁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한 성도나 교회는 세상에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분명히 자신에게 나타난 성령의 증거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역사를 자기 혼자 속으로 감추고 살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실에서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깨닫게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개인차를 인정해 달라는 호소나 자기 감정에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 안에 소통하고 화합하려는 노력이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깨달음으로 소통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에 대한 반응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고 놀라며 당혹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그것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따르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술에 취한 사람들이라고 비방하고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사도 바울 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는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공존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과연 이 둘 중 어디에 속했냐는 것입니다. 언제든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고 우리의 길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 아니면 내 생각과 수준에 사로잡혀서 생각 너머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일들을 원천 봉쇄할 것인가, 오롯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일에 대한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벗어나

0: 독자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종한교회에 오순절날 성도들을 기습했던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풍성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성령의 나타남을 고대하는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중에는 성령 충만의 은혜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성령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을 이루는 거룩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능력 부족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침없이 말하고 듣고 깨닫고 행하면서 소통의 기적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나타난 성령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유무상통을 경험하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가정, 또 성령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여수세종원교회 강정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1-7121 여수세종원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국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여러분은 어떤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여수 성광교회 송재숙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가정의 달 5호를 보내면서 더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 경경은 단순한 이의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배우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부모님께 감사와 존경으로 돌려드리며 말 한마디와 작은 섬김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오늘이길 원합니다. 5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이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는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방송 중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연 보내주십시오.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돌려주세요. 단문은 50원이고요.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카카오톡에 전남 동부 극동방송 친구 추가하시고 사연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 있으시면 긴급이라고 보내주시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사연 보내주셔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시민교회 이환등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찬양 듣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좋은 이웃이 찬양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전남동부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하나시민교회 이환등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목사님 너무 오랜만이죠.
0: 네, 오랜만입니다. 목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예, 이번 다가오는 주일이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예. 예, 가정의 달에 따뜻한 성령의 바람과 만지심이 우리 방송 가족들과 또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0: 아멘.
1: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또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여전히 어렵고 힘든 세상길 살아가지만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넉넉히 이김을 믿습니다.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견디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사오니 특별히 이곳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복음과 또 말씀과 또 서로를 향한 이 중보의 시간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연약한 자들에게 또 새 힘을 공급하는 귀한 통로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이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앞길에 또 동일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눠주시는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0452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배성윤 집사님이 오늘 오후에 허리 수술합니다. 의사를 비롯해서 의료진들에게 최고 컨디션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남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채워주세요. 아멘. 우리 배성윤 집사님의 부인 되신가 봐요, 목사님.
1: 예, 남편을 위해서 기도 제목 올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의사들의 손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더 건강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자녀가 상하고 병든 마음으로 누워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 믿고 수술 앞둔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몰아내 주시고
0: 아멘.
1: 우리의 모든 염려 주께 맡기며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 수술의 전후와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기를
0: 아멘,
1: 원합니다.
0: 아멘.
1: 담당할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함께 하셔서 시작할 때부터 회복되어 온전해지기까지 모든 과정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보살펴 주옵소서.
0: 아멘, 아멘.
1: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배지 집사님을 통하여서 이 시간과

0: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주의 일꾼으로 새롭게 힘내어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감사드리옵고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꼼꼼하게 또 한 말씀 한 말씀 말씀으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께서 건강하게 빨리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다음은 1271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아들이 대학원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있는데 아직 지도 교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아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 요건을 잘 채울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도 교수님의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셔서 대안을 제시해 주실 수 있도록 간절히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네요.
0: 사실 공부하면서 이 대학원 마지막 학기가 굉장히 좀 마음이 좀 그렇거든요. 아마 교수님의 어떤 논문 지도와 또 이 일들을 통해서 또 나름대로 하기도 또 이 하기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을 걸로 생각이
1: 네네.
0: 됩니다.
1: 그러신가
0: 그렇지만
1: 봐요.
0: 지금까지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1271님 아들이 대학원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또 논문도 완성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새로운 인생의 미래를 열어갈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아들의 가슴에 새로운 시대와 비전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이 모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요건까지도 잘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새로운 문을 항상 열어두시는 하나님,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으면 기쁨을 나눌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또 사회생활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자격증과 또 그 능력의 검증과 또 새로운 관계들을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 일들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이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지도하는 교수님의 마음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지도와 조언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그
1: 아멘.
0: 대안을 잘 제시하고 제시받는 그런 건강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는 모든 제복들이 하나님께서 응답되어 주시길 믿습니다. 다음은 090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큰아들이 26일 해병대 입대합니다. 자원에서 입대하는데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군대에서 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좋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소서. 아멘. 아유, 일반 군대도 아니고 해병대를 지원해서 가네요. 아, 씩씩합니다.
0: 네. 제가 이 좀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해병대 입대한다면 제가 좀 말리는 편인데.
1: 목사님 해병대 나오셨습니까?
0: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아들이 이런 건강한 마음과 생각으로 자원해서 입대하는데 우리는 축복하며 하나님 손에 그렇게
1: 아멘, 아멘.
0: 맡겨드리고 올려드리십시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0906님의 사랑하는 큰아들이 해병대를 입대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키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1: 아멘.
0: 정말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훈련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1: 아멘.
0: 그 군 생활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1: 아멘.
0: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1: 주님.
0: 원합니다.
1: 아멘.
0: 나라의
1: 아멘.
0: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랑스러운 해병대에 입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극한의 훈련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와 강인한 정신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동기들 간의 관계에서도 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귀한 복음의 통로로 이 아이가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

0: 이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 군복무하는 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중보하는 부모님들의 그 기도의 무릎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모든 훈련과 국방의 의무를 무사히 마치고 더욱 늠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때까지 주님이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축복하며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다음은 7037님이 보내셨습니다. 구역 가정 중 권사님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남편은 안수 집사님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신장암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6월 2일 1일 병원에서 수술합니다. 주님 손길로 잘 치료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네요. 갑자기 건강검진 받다가 발견을 그래요. 하셨나 참 싶습니다.
0: 신장암이 여러 가지 또 뭐 이렇게 병원 가면 애호가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암은 다 똑같습니다. 제가 저희 가족들 이렇게 같이 해보지만 어쨌든 지금부터 이제 정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아멘. 집중하시고 함께 우리는 또 기도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아멘, 아멘.
0: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7037님 또 같은 구역 중에 권사님 가정을 중보하며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남편 되는 안수 집사님이 신장암으로 건강검진에서 발견되어 6월 1일 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참 주님께서 이 모든 수술의 과정 중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둔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두려움과 근심은 사라지게 하시고
1: 아멘.
0: 오히려 아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강건하게 회복되는 기회가 주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1: 아버지.
0: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아멘 되어집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멘. 특별히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이 주신 소중한 창조의 작품인데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잘 회복되어 남은
1: 아버지.
0: 인생 정말 주님 위해서 멋지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우리 집사님의 남은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것 주님 손 의지하옵고 주님이 특별히 간섭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1: 아멘, 주님.
0: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권사님 가정 축복합니다. 아멘. 구역 가족들이 또 기도하시고 또 염려하시고 하시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임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은 3849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파열되어 회사를 쉬고 있습니다. 협착증도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회복하고 지난 2년간 급격히 찐 살도 빠져서 아름다운 신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0: 예, 아마 이제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기도하고 애쓰는 모습들이 눈에 보여집니다.
1: 네, 맞아요.
0: 예. 3849님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제목대로 회복되어지고 또 잘 준비되어져서 본인도 만족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만족해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딸 정말 주님의 신부로 그렇게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849님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건강과 영적인 회복과 육신의 그 또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과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모습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손에 당신의 삶을 올려드리는 귀한 딸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아십니다. 주님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협착증과 기타 여러 가지 불편하고 연약한

0: 부분이 있는 것 주님이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 결혼식도 결혼식 과정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더욱 강건한 마음과 힘내어 다시 일어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하나님의 딸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아멘.
0: 결혼을 앞두고 연합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든든하게 지탱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전남 동부 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돌려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카카오톡에 전남 동부극동방송 친구 추가하시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찬양 듣겠습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행복한 가정이 찬양합니다.

0: 아멘. 소망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시미교회 이환등 목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7131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4월 23일 오른쪽 망마 박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동안 시력이 좋아 생각지도 못한 색소 변성이라는 유전병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제발 이 인자가 우리 딸과 아들에게 이어지지 않는 것과 제 시력도 세상 끝날까지 건강하게 유지되며 나빠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목사님.
1: 네,
0: 정말.
1: 아멘입니다. 이제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우리 가족들이 항상 좀 마음에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고 저희 아내도 이제 그 같은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유전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약간의 마음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힘과 생각과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0: 네.
1: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지시고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 더 건강하게 주님께서 그렇게 세워가실 것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0: 주님.
1: 7131님 또 우연찮은 기회에 또 이런 사고로 말미암아 새로운 병증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의 불안함보다 오히려 이 일들을 잘 준비하고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소중한 기회라 생각하고 또 우리의 가정을 주님 손에 내어맡기며 우리의 인생의 인약함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복된 은혜의 걸음이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아멘,
1: 그러기에 아버지
0: 주님.
1: 하나님, 이 7131님의 가정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만지심과 간섭하심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유전 인자가 그 모든 또 다음 자녀 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0: 아멘.
1: 망막색소 변증이 오히려 이 가정에 기도의 제목이 되지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도구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잘 유지되고 또 관리하고 또 그렇게 함께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우리 가정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줄
1: 아멘.
0: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딸이 사위와 성격상 문제로 이혼 생각을 하는데 주님 뜻이 아니면 강권적으로 막아주셔서 이번 일로 전화위복의 역사로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실 줄 믿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이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1: 사실은 이제 뭐 다르다는 게 그죠? 우리가 모두가 너무 다르고 너무 힘들고 그렇기
0: 맞아요.
1: 때문에
0: 다른데 틀린 건 아니잖아요,
1: 그러게
0: 목사님.
1: 말이에요.
0: 네.
1: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잘 넘기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0: 아멘, 아멘.
1: 꼭 뭔가를 결정해야 모든 것들이 끝이 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0: 않습니다. 정말 우리 뭐 익명으로 보내주셨지만 우리 이 가정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를 참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정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인생에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서로의 다름 때문에 참 이혼의 기로에 서서 눈물을 흘리는 이 가정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원망과 상처로 가득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차가워진 심령에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두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어서 이렇게 또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중재자가 되어 주셔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감정적인 그리고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1: 주님.
0: 하나님,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십시오. 이 가정이 다시 한번 서로를 향한 존중과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어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교통하며 살아가기로 소망하며 응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다음은 1580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제가 40대 중반입니다. 갱년기 증상이 사라질 수 있기를, 식은땀, 위장 건강 깨끗이 치료될 수 있기를, 그리고 당, 수치, 숙면, 모든 세포, 면역 건강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네요. 우리 40대 중반님께서 갱년기 증상을
0: 빨리 오셨네요,
1: 행달하셨네.
0: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갱년기 증상은 우리 1580님은 마음이실 수 있어요.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면 아마 주님의 만지심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에 하늘의 소망과 위로를 들이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유 없이 찾아오는 신체적 변화와 감정의 기복으로 지친 육신과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며 1580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겪는 모든 고단함과 아픔을 주님이 만져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우리에게 닥쳐지는 증상일 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져주셔서 그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건강함과 상쾌함과 기쁨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인내로 잘 이겨내어 더욱 성숙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복음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다음은 익명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들이 타국에서 이직을 준비하는데 절차가 많이 복잡합니다. 비자 통과가 안 되면 귀국해야 하는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직을 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보내셨네요.
0: 예, 우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젊은이들이 뭐 이것저것 많이들 고민하고 애쓰는 가운데 있는데 아마 타국에 있으니까 더
1: 네, 더
0: 조금
1: 마음이 가죠.
0: 답답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에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타국에서 이직을 준비하는 중에 여러 가지 또 비자와 이런 서류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또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에 있음을 알기에 주님 손에 맡기며 앞으로의 길들을 정말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국과 안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가정 위에 하나님의

0: 전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늘의 지혜로도 입혀주셔서 앞으로의 남은 삶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감사드리오며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다음은 5749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남동생 이기수 신령이 내추럴로 고생 중인데 두 내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이정현, 이성현 자녀들도 믿음의 좋은 친구들이 연결되어서 영혼 구원받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취업할 수 있기를 길을 열어주소서라고 하셨네요.
0: 네, 우리 가정에 아마 동생들이 또 이렇게 가족들이 이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5749님의 기도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가정의 달에 또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한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증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모든
1: 아멘.
0: 가족이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며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내주를로 고생 중에 있는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믿음의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또 많이 있어서 함께 주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말씀들이 나의 말씀으로 아멘 되어지고 그 가정 안에서 그 말씀을 나눌 때 가정을 살리고 세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지금
1: 아멘.
0: 이 가정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모든 가족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영적인 공격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가정에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우리
1: 아멘.
0: 모든 가정들, 특별히 이 방송을 듣는 모든 가족들의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주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여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5749님께서 보내주신 이 가정의 모든 사연들이 우리 방송 가정 여러분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힘내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기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지 못한 기도 제목들은 다음 소망의 기도 시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모든 기도 제목들은 극동방송 중보금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하나시민교회 이환덕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말씀 나눠주시고 감사합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서인철 PD, 진행의 여수성광교회 송재숙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일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5월 22일 금요일부터 24일 주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를 모시고 50주년 예수동의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주제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로스로브는 5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순천 금당 동부교회에서 도약이란 주제로 학교 기도 모임 연합집회를 개최합니다. 크로스로브 대표 고은성 목사를 강사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010-2064번에 4558번 4558번 김대승 간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남로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순천 천보교회에서 목회자 및 평신도 이단대책 예방세미나를 엽니다. 최근 주요 이단사이비의 동향과 대책 이란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료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 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영중앙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선교합창단, 순천장로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아이를 위한 생태오감 환경놀이터를 엽니다. 꼬물꼬물 흙놀이, 식물이 주는 선물, 달콤톡톡 딸기와 놀자 등 다양한 놀이로 함께하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매일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홀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의 간증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이창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꽃피어지고 구원하시는 그 생명이 회복되는 과정을 직접 함께하게 하신 것은 모든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함께 전도하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직장에선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구별되기보단 비슷하게 살아가는 제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과 복음을 전했는데 저의 부족한 삶을 보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까 걱정도 됐기에 오랫동안 미뤄왔었지만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말씀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도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보여주시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평소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서 영접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예상과 달리 복음의 말씀 하나하나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기쁘게 영접한 동료의 모습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중한 사람과 재회하는 듯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몇 해 전부터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는데 부모님께 갈 때마다 얘기하신다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이해하게 된 것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바로 내 옆에 있음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0: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전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채우시고 서툰 걸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염려와는 달리 어쩌면 상대는 이미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전도를 포기하지 말고 결단합시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의 주차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세했거든요. 솔직히 국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극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온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겠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겨.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1분 찬송.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도하는 헬렌드론 인터내셔널 여수 웅천학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세상에 거두지할 수
1: 없으니. 1분 찬송. 자연산 전복의 맛집. 믿음의 기업 남경전복에서 보내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 동부지역 성취야를 위한 정오의 기도. 오늘은 순천 하늘향기교회 박영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하나님, 전남 동부지역의 성취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섬기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고통을 함께 품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전남 동부지역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산업 현장마다 다시금 활력이 넘치게 하시고 소상공인들과 기업들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일터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전남 동부지역의 다음 세대와 가정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소망을 보며 비전을 품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올바른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미래의 꿈을 꾸며 삶을 건강하게 세우고 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남 동부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대와 세대를 이어 신앙의 유산이 흐르는 복된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다음 달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통합을 위한 한국교회의 책임있는 선거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한교총은 어제 발표한 목회 서신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가 유례없는 정치적 양극화와 갈등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훼손되고 서민경제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교총은 무관심과 냉소를 넘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공적 책임이자 의무라고 강조하며 모든 후보자가 정쟁을 멈추고 정책 중심으로 공명선거를 치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교회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적 책임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한교총은 각 교회가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교회 강단에서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일절 금지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예수교 대한선결교회가 제105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총회장에 생명수샘교회 이종만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어제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개막한 총회에서 이종만 신임 총회장은 다음 세대와의 소통과 은퇴 목회자 복지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전자투표로 진행된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두란노 교회 이상문 목사가, 장로 부총회장에는 신림제일교회 황재돈 장로가 각각 선출됐습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성결대 설립자인 고 영암 김응조 목사를 인공지능 기술로 되살려 후배 목회자들을 격려하는 특별한 순서가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예성총회는 사흘간의 회무기간, 개교회 중심 선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단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선교비전 2030 로드맵을 중점적으로

0: 쪽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의 조세포탈 및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전직 핵심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어제 오전 신천지 전 사업부장 정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중장부 등을 통한 세금 포탈 경위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의 연루 의혹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합수본은 대법원 패소로 과세 처분이 확정된 이번 사건이 과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정치권을 통해 무마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하고 청탁 여부를 전방위로 캐묻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본부는 이에 앞서 지난 14일 신천지 내 2인자로 지목되어 온 고 전 총무를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첫 소환 조사했습니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를 상대로 선거 과정에서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의 당원 가입을 강제한 경위와 정계에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법조계는 설명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최근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수업에서 사용된 성정체성 관련 학습 자료를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당국에 엄정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는 어제 발표한 논평에서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의 사회문제탐구 수업에서 시스젠더와 젠더플루이드 등 8가지 성정체성 개념을 정답과 연결하도록 한 자료가 학생들에게 극심한 성적 혼란을 조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언론회는 성별은 헌법이 명시한 대로 남성과 여성뿐이라며 개인의 심리나 느낌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개념을 공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것은 교육의 본질과 가치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동성 친구에게 끌리는 학생의 사례를 제시하며 커밍아웃에 대한 찬반 의견을 쓰게 한 문항에 대해서도 공교육을 빌미로 학생들의 인격을 흔드는 행위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언론회는 경기도 교육청이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리감독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학교와 교사들이 어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바른 인성과 규범을 함양하는 교육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단체 측은 설명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교회 침체라는 위기 속에서 평신도 중심의 소그룹과 자발적 위원회 사역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남 완도 성광교회는 출석교인 430여 명 규모임에도 교인들의 자발적 제안과 은사론에 기반해 화장실 청소부터 큐티 사역까지 무려 600여 개의 각종 위원회를 유연하게 운영하며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도 공동체의 역동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판을 깔아주면 평신도가 은사대로 자비량 사역을 이끄는 이 모델은 목회자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는 대안으로 꼽힙니다. 또한 경기도 새노래 명성교회는 코로나 이후 약화된 지역 중심의 구역 체제를 과감히 탈피하고 비슷한 삶의 주기에 있는 교인들을 묶는 연령별 교구 체제로 개편해 소그룹의 깊은 관계성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새들백 교회 등의 사례처럼 평신도 리더를 촘촘히 세우고 이들의 번아웃을 방지하는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미래 소그룹 목표의 핵심이 될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26도, 순천 광양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 김용환입니다. FEBC.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2013년 5월 26일 나이지리아 근해에서 유조선을 예인하던 제이슨 사호가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명의 선원이 숨진 가운데 요리사였던 해리슨 오켄에만이 극적으로 구조됐는데요. 사고 당시 화장실에서 기절했던 오케네는 깨어난 즉시 선실로 대피했고 약간의 공기가 남아있는 공간에서 콜라 한 병으로 생명을 유지했다고요. 수심 30여 미터의 바다 가운데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밀려드는 공포와 싸워야 됐던

시간이었는데요. 그는 두려운 생각이 들 때마다 아내에게서 받은 문자 메시지를 생각했습니다. 시편 54편의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이신이다. 그는 말씀을 완송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요. 철수하려던 잠수부들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된 오케네는 공포의 순간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로 두려움을 극복했다고 또 고백했습니다. 시편 54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하는데요. 환난을 만날 때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는 것 어떠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라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30세에 유다의 왕이 되기 전인 20대 때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은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했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그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자 두려워하며 블레셋으로 숨어들었다가 겨우 살아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침을 흘리면서 벽을 긁고 미친 척하면서 살아나왔습니다. 본문은 바로 그 이후의 상황을 말해줍니다. 다윗은 이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그는 영적으로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다윗을 그 가운데서 건지셔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거기서 도망 나와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아둘람 굴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굴에서 그는 그동안 잃었던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로 그 중심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사는 것을 잠시나마 잃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를 통렬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의탁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주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한 회복의 시간이 바로 아둘람굴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번 주간에는요, 몸과 마음을 정화해주는 식물들 통해서 집안 단장을 좀 새로 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주신 것들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수,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그의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 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3: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5월 19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북한이 조금 불만을 가진 것 같아요.
1: 네.
0: 자,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북한이 당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1: 이게 중국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0: 네.
1: 중국도 결국 북한의 비핵화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적잖게 충격을 받은 거죠.
0: 네.
1: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도 이 비핵화는 필수적이겠죠.
0: 그렇습니다. 자, 북한이 태도 변화를 하지 않으면 이 한반도 내 긴장과 불안이 계속될 텐데요. 또 북한에 가해지는 국제사회의 제재도 계속될 겁니다. 이 피해들은 북한의 주민들이 다 당하고 있습니다.
1: 네.
0: 북한 정권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또 남북한과 세계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나아올 수 있도록 또 북녘 주민들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북한 당국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1: 아멘. 우리의 기도로 북한이 평화를 위한 길에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부가 변화되고 북녘의 주민들과 우리 남북한 모두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과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0: 오늘도 전국의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저도 기도합니다.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라는 기도의 한 줄도 기다리고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까지 남겨주세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첫 찬송 제이미션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할게요.

0: 생방송 OMP데이 오늘의 첫 찬송 함께 했습니다. 제이미션이었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네,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를 놓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네. 이것이 한반도 또 우리 민족의 불안과 긴장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고 국제사회의 우려도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 되고 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선결 조건이기도 하거든요.
1: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가실 일들을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바로 기도잖아요.
0: 아멘.
1: 그래서 그 기도의 한 줄을 오늘도 출석 인사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0671님, 복음 통일의 첫 시작은 오해피데이를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경기도 광주 동연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0: 네.
1: 늘 응원합니다. 우리 학교의 모든 선생님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멘.
0: 야, 이런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너무 안심이 됩니다.
1: 네.
0: 든든하네요.
1: 0671님, 우리 교장 선생님이 이 점심시간이신 것 같아요.
0: 네.
1: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의 미로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요.
0: 신청해주신 찬양도 잠시 후에 저희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700 성도님, 학원에 들어가는 중에 일산에서 듣습니다 하시면서 출석을 해주셨고 또 충북 괴산에서도 포천에서도 오셨어요. 이외에 전국 각지에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빨리 출석 체크해주세요.
1: 고양시에서 파주로 가는 중에 보내주신 분도 계세요. 6103님이신데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렇게 기도의 한 줄 한 줄 딱 그 한 줄이어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이고요.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 지역까지 적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0: 자, 그리고 서천에서도 오늘 함께해 주신 또 광명에서도 오셨고 전남 고흥에서도 오셨어요. 열무 심고 계시다고. 오늘은 서울은 조금 흐린데 네. 그건 날씨는 어떤가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운 날씨일 것 같기도 한데 조심히 또 안전하게 건강 유의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순서는 어떻게 진행해 볼까요?
1: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뼘 좁혀보는 한뼘 차이 퀴즈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북한에 대한 소식을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공유합니다.
0: 네.
1: 북한 바로 보기 웹피드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또 출석 인사도 나눠주실 수 있으니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0: 네.
1: 저희가 기도의 한 줄도 나누기도 하지만 어디서 무엇 하며 듣고 계신지도 나누잖아요. 제가 0070님의 이 문자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포천입니다. 앞차의 운전에 너무 열받지만 극동방송으로 극복하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0: 네.
1: 사실 이 은혜의 나눔이 참 감사하잖아요.
0: 아유.

0: 운전을 하는 앞차를 봤을 때 화가 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너무 저촉하거나 너무 왔다 갔다 하거나 네. 좀 위협 운전하거나 이러면 이런 불편해진 마음을 이 방송을 통해서 누그러뜨리시고 자 오늘 이렇게 좀 누그러뜨리시고 화가 나시는 분들은 좀 누그러뜨리시고
1: 네.
0: 네 방송으로 은혜 충만하게 채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면서 야, 이 사연은 제가 꼭 소개하고 싶네요. 2년 전에 생일날 해고를 받았던 저는 그때 극동방송에 사연을 보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막막했는데 지금은 제가 학교 네 군데를 나가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 마음을 아시고 또 많은 그때 기도의 동역자들로 하여금
1: 네.
0: 힘을 전해주신 거예요.
1: 아멘.
0: 네, 이런 기도 제목도 여러분 함께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1: 예수 열방의 소망.
0: 아니, 그 찬양 이따가 하고요.
1: 목사님의 찬송을 아까 신청 찬송 있었죠.
0: 맞아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네. 소리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0: 오늘도 한 가지의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편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편
0: 차이! 앞차와의 간격은 한 뼘 이상 멀리셔야 됩니다. 오늘 앞차 때문에 화가 많으신 분들이 네, 조금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이 앞에 그 사연을 들으시고 조금 누그러지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1: 그러니까요. 네.
0: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하나원 민수 이야기 들어볼게요.
1: 북한 출신인 아내 하나의 말을 잘 들어보시면 이 고향 말이 조금씩 나오죠. 근데 뭔가 우리에게는 생소한 알뜰말뜻한 이 표현이 무슨 뜻일지가 오늘의 한편 차이니까요. 네. 보기까지 쭉 들어보신 후에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0: 네, 그리고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기셔도 되는데요.
2: 어플로 남기시면 다른 사람들이 쓴 그 답도 볼 수 있어요.
0: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하나와 민수 이야기 바로 만나볼게요.
3: 민수와
4: 하나의
3: 한뼘 차이.

0: 여보, 아까 좀 속상해 보였는데 이제 마음이 좀 속삭아졌나요?
1: 마음은 아직 그렇긴 한데, 아니 그렇다고 속삭이진 않았는데. 근데 속삭다라는 말은 또 뭐야? 사가버렸다는 말인가?
0: 아니 기분이 어때졌나 궁금해서 한 말인데 사갔느니 속이 썩었느니 아유 답답해라 이렇게 말을 못 알아먹습니까?
1: 아 자기가 쓰는 말이 너무 어렵단 말이야. 속삭다. 암튼 그래 속삭아.
0: 에휴 아직도 기분이 꿀꿀하면 따뜻한 차 한잔 주려고 그랬지요. 그럼 속삭해 된단 말이에요.
1: 차? 무슨 차? 그럴까? 마시면 기분이 좀 좋아지려나?
0: 자, 이 차 마시고 기분이 속삭아줘야 돼요. 알겠죠, 여보?
2: 오늘따라 우리 민수 씨가 뭔가 기분이 좀 우울하고 그런가 봐요. 네.
3: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도 혹시나 그런 분이 계시면 네. 저희가 오늘 많이 또 참여해 주시고 푸짐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잖아요.
2: 네.
3: 은혜의 선물 그리고 요 좀 물리적인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고 누그러졌으면 좋겠어요.
2: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부정적인 그런 기분들 있잖아요. 꼭 화뿐만이 아니고도 뭐 우울함이나 슬픔이나 네. 이런 감정들이 오늘 석사가지기를 저희가 기대하면서 석삭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3: 네. 이 석삭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일지 보기 두 가지 중에서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2: 네. 보기 1번.
3: 속썩이다.
2: 속썩다. 속썩이다. 2번.
3: 누그러지다.
2: 누그러지다. 차를 주려고 했죠. 차 마시면 기분이 좀 속삭아지려고요 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 근데 조금 헷갈렸나 봐요.
2: 네.
3: 우리 8845님은 속상하다인가요? 어감이 비슷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2: 네.
3: 2859님은 좋아진다?
2: 비슷한 의미예요.
3: 그쵸?
2: 네.
3: 좋아진다.
2: 자, 석삭다 라는 북한어 표현인데요. 우리말 뜻은 뭘까를 여러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랬잖아요. 간혹 저희 샵 1069번으로 매일매일 문자 보냈는데 나는 선물 났다고 하시는 게 조금 화를 내시는 분이 있으신데 오늘 주님의 은혜로 속삭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3: 맞아요. 최대한 속삭아지는 분들이 많을 수 있도록
2: 네.
3: 속삭아지도록 만드는 선물을 그래도 많이 좀 당첨을 조금
2: 오늘은
3: 그래서
2: 차를 드릴까 싶어요. 어때요?
3: 좋죠.
2: 월동부부차를.

0: 무차.
1: 네, 무차랑 저희가 청, 제주 청이랑 좀 같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예? 좀 화 내지 마세요. 저희한테 저희 무서워요. 알았지요? 저희도 한 선물 장점자 한 하루에 50명씩 뽑고 싶어요. 네, 협찬 저 구하고 있습니다. 네. 연락 주시고 자, 속삭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번
0: 속썩이다.
1: 속썩이다. 2번
0: 누그러지다.
1: 네, 여러분 예,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0: 네.
1: 그리고
0: 참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5869님처럼 네. 단어 차이가 참 크네요.
1: 오늘은 좀 그렇죠.
0: 그런 문제가 가끔 나와요.
1: 네. 자, 그래도 저희 힌트를 들으셔서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뭐 앞차가 운전을 이상하게 하든 내가 오늘 당첨이 안 되더라도 혹은 뭐 속썩이는 남편이나 또 뭐 자녀 때문에 네. 힘이 들어도 주님의 은혜로 속사가 지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자 계속해서 정답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1번
0: 1번이 속썩이다
1: 2번
0: 누그러지다
1: 자 정답 남겨주십시오.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0: 예수 열방의 소망 박기봉 목사님입니다.
1: 네 함께 하시고요. 화요일의 코너 북한 바로 보기 이어갈게요. 예수.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북한 관련 대내외 보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오늘 다룰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8년 만에 남북한의 체육 교류가 진행됩니다. 아이사 여자 챔피언스 리그 참가를 위해 북한 여자 축구 클럽팀이 지난 17일 방남을 한 건데요. 북한 내 고향 축구단은 평양에 있는 여자 축구단으로 수원FC 위민과 4강전을 치르기 위해 선수 27명과 스텝 12명 등 39명이 우리나라에 온 겁니다. 지난 2023년 말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첫 북한 선수단 방문으로 우리나라 언론의 취재에도 뜨거운데요. 반면에 북한에서는 이 사실이 보도조차 되지 않는 등 조용한 상황입니다. 수년 만에 이뤄지는 북한 선수단의 방남. 그런데 북한 여자 축구단 경기를 응원하는 우리 측 민간 응원단에 통일부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해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을 살펴보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한 여자축구 선수단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경기한다는 소식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여자축구단이 5월 17일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0: 예.
2: 북한의 태도가 극도로 경색된 가운데 이런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0: 네. 자, 이번에 방한한 북한 여자 축구단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2: 네, 20일에 열리는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 경기에 남북이 대결하게 되어서
0: 네.
2: 이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축구 클럽 대항전이고요. 내 고향 축구단은 평양을 연결로 하는 클럽팀입니다.
0: 네.
2: 또 같이 결승 티켓을 놓고 경기를 하는 남한의 클럽팀은 수원FC 위민입니다. 만일 북한 팀이 4강전에서 이기면 결승전을 할 때까지 계속 한국에 머무르게 됩니다.
0: 예. 자, 북한 선수단이 입국했던 그 모습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2: 네. 북한의 내 고향 축구단은 17일 오전 11시 30분쯤 중국 베이징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천공항에는 2시 5분경에 제1터미널에 도착했고요.
0: 네.
2: 방남 인원은 선수 27명, 리유일 전 북한 여자대표팀 감독을 비롯한 스태프가 12명. 그래서 모두 39명이 일행이 되겠습니다.
0: 네.
2: 북한 내 고향 여자축구단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반영하듯이 긴장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0: 예.
2: 치마 정장을 한 차림으로 들어왔는데요. 시민들이 환영합니다 라고 외쳤지만 선수단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굳은 표정으로 공항을 빠져나가 선수단 버스로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0: 예. 자, 이렇게 북한 여자 축구 클럽팀이 우리나라를 찾은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2: 네. 국가대표팀이 아니라 여자 축구 클럽팀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0: 네.
2: 또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서도 북한 선수들의 방남은 2018년 12월 이후 7년 5개월 만입니다. 특히 2013년 12월 북한의 적대적 두국가 선언 이후에 첫 북한 선수단의 방문이라는 것에서 인상적입니다.
0: 예. 그런데 북한의 매체들은 관련 보도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반응은 조금 뜨거운 편인 것 같더라고요.
2: 예, 그렇습니다. 북한 매체가 보도를 거의 하지 않는 것과 대조되게 우리나라에서는 열심히 보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0: 예.
2: 내 고향 축구단이 오는 20일 남북축구 시합을 구경하려는 열기가

0: 반영된 그 예매율을 보면 7천석인데 7천석 전체가 매진됐다고 합니다.
1: 네.
0: 또 민화협 등 여러 단체가 응원단을 모집을 하고 그리고 또 정부는 이 응원단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민한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서 이 응원단들은 팀과 선수명으로만 응원하기로 했다라고 섬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번 북한 여자 축구단의 방남 을 놓고 우리 통일부가 또 입장을 내놨죠?
0: 네, 통일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통일부는 방남하는 북한 여자 축구단에 대해서 남한 민간 응원단 2,500명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지원하기로 했고요.
1: 예.
0: 또 이에 대해서 통일부는 논평을 내기를 민간 단체의 응원 수요와 또 응원이 갖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을 결정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민들이 남북 선수들을 응원함으로써 남북 간 상호 이해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 예. 자, 오늘 나눴던 이야기를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간을 견제하고 있는 가운데
1: 네.
0: 북한의 여자 축구 클럽 팀이 방남한다는 것 이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적대적 관계를 고려할 때 아주 의미가 깊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국가대표팀이 아니라 클럽팀이라는 것이 의미를 좀 상쇄시키는 면이 있는데
1: 예.
0: 국가대표팀이 아니라는 점에서 방남 결정이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이 점은 지금의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절묘한 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예.
0: 세 번째로는 민간단체들이 공항에 나가서 환영하고 또 응원단을 조직하여서 북한 선수단들을 응원하는 것은 북한에게 좋은 사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내면적으로는 뭐 제가 보기에는 싫어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정치적인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가, 국호 등을 사용하지 않고 선수단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원한다는 것도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인데 이것도 좋은 모습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1: 예.
0: 네 번째로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양면성을 갖습니다. 서로 예민하게 대립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국지전을 벌이기도 하거든요. 또 반면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교육량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1: 예.
0: 이제 남북 간의 관계를 이 지리정치학적 관점에서 보면 북한이 남북 관계를 완전 단절 관계로 끌고 간 것이 이 2020년 1월 코로나19 이후인데요. 이것이 계속되는 가운데 2023년 12월에 적대적 두국가론을 내세우면서 코로나19가 종료된 이후에 복원될 것 같았던 관계가 더 어려운 관계로 지속되고 있죠.
1: 예.
0: 근데 이것이 얼마나 계속될 것인가, 풀릴 것인가, 안 풀릴 것인가,
1: 예.
0: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요. 저는 이 지리경제학 관점에서 볼 때 반드시 풀린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인내를 가지고 차분하게, 꾸준하게 노력하는 그런 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0: 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라는 이름을 주목하고 싶은데요.
1: 네.
0: 이 내 고향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 내 고향에서 여기에 찾아온 팀 같기도 하고요. 또 내 고향으로 돌아온 팀 같기도 해서 이 내 고향이라는 이름이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따뜻한 느낌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1: 예. 자, 이번 여자 축구팀의 방남을 통해서 남북 간의 어떤 교류의 물꼬가 터지길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래도 이 문제를 놓고 또 여러 가지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0: 예.
1: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기도 제목 세 가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 평양에 연고를 둔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대한민국 수원을 방문하여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 경기를 합니다. 이 경기가 순수한 스포츠 경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남북 축구 시합에 북한 팀을 응원하는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응원을 통해 우리 민족의 순수한 마음이 북측에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족이 동족 아닌 관계로 하나의 역사로 묶어진 사람들이 두 국가로 살아가는 비극 때문에 남북으로 갈라져 살아가는 이산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서로 적대시함으로 정서 상처를 받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비극이 속히 해소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오늘도 나눠주실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바로보기 지금까지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오늘 함께 나눈 기도 제목 카드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통일이라고 보내주세요. 단문 50원에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통일이라고 보내주시면 기도 제목 카드 한 장을 답장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이 기도 제목을 기도문을 읽는데 1분, 2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받아보시고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1069번 통일이라고 바로 보내주세요.

0: 아멘. 자, 오늘 나눠드린 기도 제목 지금 신청하셔서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샵 1069번으로 통일이라고 보내주세요. 기도 제목 카드를 받아보고 마음으로 입술로 읽는 것이 우리 통일에 대해, 복음 통일에 대해 기도에 한 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0: 맞아요. 우리 1487 성도님 정답 보내주시면서 북한 김정은이 남한에 대한 적대 정책이 석사가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셨는데요. 이런 마음 우리도 함께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통일이라고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신청하시면 오늘 기도 카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한평창의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1: 조금 전 이야기한 석삭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일지 1번 속썩이다, 2번 누그러지다 가운데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0: 네. 화가 났거나 좀 우울함이나 슬픔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좀 회복되는 거.
1: 네.
0: 그리고 막 감정이 큰 이런 기복이 조금은 줄어드는 거. 이런 표현을 석삭다라고 하는데요. 1번
1: 속썩이다.
0: 2번 누그러지다. 자, 정답 지금 남겨주십시오.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
1: 파주 헤이리 커피 1970에서 신선함을 담은 맞춤 커피 원두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0: 도시락김.
1: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1: 곰채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
0: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1: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한편차의 퀴즈 정답을 발표해 드릴게요. 정답은?
0: 석삭다의 우리말 표현 정답은 2번 누그러지다.
1: 누그러지다. 오늘 문제를 들으시고 아니 부부 사이에 오늘 이렇게 말다툼으로 아, 예? 서로 그러니까요. 감정이 상하신 분들 꽤 많으세요.
0: 6771님도 북한 땅에 주님의 사랑이 하루속히 곳곳에 심어지길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네. 엊그제 남편의 상냥하지 않은 말투로 마음이 상한 후에 대면대면해서 이번처럼 되어가네요. 아, 방송 들으시면서 이번처럼 되어가네요 라고 하신 것 같아요. 6771님 네.
1: 네, 상냥하지 않은 남편을 향해서 오구오구 그랬어요 라고 해주세요.
0: 오늘 꼭
1: 그러시면 꼭, 네. 분위기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0: 아멘.
1: 자, 사그러지다 누그러지다. 자, 북한말이 참 예쁜 표현들이 많은 것 같네요 하시면서 통일이 되면 이런 말들 함께 사용하고 싶다고 7040님도 문자를 주셨고요.
0: 네, 아침부터 집사람하고 사소한 말다툼으로 꿀꿀했는데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은혜로 화해를 극적으로 했습니다.
1: 이야.
0: 오, 어떻게 방송 듣다가 하신 건가요? 그래서 저도 석사가 지고 있어요. 네. 2번 정답이 오늘 저를 위로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0773님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자, 그리고 OFP데이 들으면서 기분이 조금 저도 석사가 졌어요. 오. 오늘 흐려서 좀 찌뿌둥하셨대요.
0: 네.
1: 하나님 은혜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애청자분들의 기분이 석사가 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0: 아멘. 아니 6255님은 밥 먹고 또 무언가 먹고 싶은 마음도 좀 누그러졌으면 좋겠어요. 이번을 보내주셨는데.
1: 네.
0: 아, 근데 뭐 식욕도 복이죠.
1: 복이에요. 예. 자, 그리고 뭐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 고향에서도 또 안산에서도 울산에서도 정답 남겨주셨고 2번 네. 누그러지다. 그런 가운데 어떤 분이 남편 때문에 좀 다퉜는데 조금 전에 남편이 미안하다라고 오. 와서 마음이 누그러졌다라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0: 네.
1: 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어떤 분이 아내가 아침에 말다툼이 있었는데 하시면서 남편분도 아유. 연락 주셨는데 혹시 두 분이 부부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0: 서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1: 네. 아니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씀과 찬양을 우리가 기도를 하루 종일 극동방송과 가까이 하는데
0: 네.
1: 누그러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0: 아멘.
1: 이게 은혜가 또 남북한 사이에도 흐르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첨자는요?
0: 학원 운영 중에 어제 학부모님으로 인해서 속상했다고 하시면서 속삭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2654님 네. 선물 드리고요. 운전하면서 짜증내는 사람들 또한 저 또한 많이 어렵고 힘들 때가 많아요. 2번 말씀 들으며 이렇게 되려고 노력합니다. 2261님도 드리고요.
1: 네.
0: 그리고 0229님 또 오늘 화해하셨다던 2073님을 포함해서
1: 네.
0: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샵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1: 우리 0955뿅님께서 남편 말로 제가 제 마음에 화가 자주 생기는데 그 남편이 이번 주 금요일 생일이시네요.
0: 오.
1: 이 시간에 찬양들 드리면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남편 위에 기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잘하셨어요. 아,
0: 네.
1: 하나님의 은혜로 이 누그러지는 또 더 화목해지는 은혜가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아, 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OFP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0: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0: 행복하세요. 북녘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분 찬송,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낮은 교회와 믿음의 기업 크로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부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일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5월 22일 금요일부터 24일 주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를 모시고 50주년 예수동의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주제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로스로브는 5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순천 금당 동부교회에서 도약이란 주제로 학교기도 모임 연합집회를 개최합니다. 크로스로브 대표 고은성 목사를 강사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010-2064번에 4558번, 4558번 김대승 간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남로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순천 천보교회에서 목회자 및 평신도 이단대책 예방세미나를 엽니다. 최근 주요 이단사이비의 동향과 대책이란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료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영중앙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선교합창단, 순천장로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아이를 위한 생태오감 환경놀이터를 엽니다. 꼬물꼬물 흙놀이, 식물이 주는 선물, 달콤톡톡, 딸기와 놀자 등 다양한 놀이로 함께하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전남 동북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북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문득 생각나는 곳. 마치 고향집처럼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 있죠. 힘들 땐 조용히 안아주고 기쁠 땐 함께 웃어주며 언제든 돌아오면 따뜻하게 맞아주는 곳. 교회도 그런 곳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가족처럼 품어주는 우리의 고향 같은 교회 이야기.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께 지역교회를 소개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여수 서동리 교회 이야기 함께 할 텐데요. 찬양 한 곡 들으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지역교회 소식과 지역교회 이야기를 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수 서동희 교회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다섯 분의 귀한 초대 손님과 함께 따뜻한 이야기와 믿음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방송에 처음 오신 분도 또 늘 함께 하시는 분도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지친 하루에 작은 위로와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지금부터 서동희 교회 우리 교회를 소개합니다. 오! 우리 한 분씩 자기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저부터 할까요?
0: 네, 목사님.
1: 서동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서생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2: 그 옆에서 아내를 맡고 있는 변민혜입니다.
0: 네, 사모님이시고요.
3: 서동희 교회를 섬기는 윤영애 권사입니다.
0: 네, 권사님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네.
4: 안녕하세요. 서동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마명혜 권사입니다.
0: 네, 권사님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서동희 교회 임담비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권사님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서동희 교회에 혹시 처음 목회의 시작을 이 교회에서 시작을 하셨을까요?
1: 그렇지는 않아요. 광주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0: 광주에서
1: 유임을 네. 받아서 이 서동희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0: 50주년이었고 혹시 교회 사역을 하고 계신 지가 몇 년 정도 되셨을까요?
1: 예, 제가 온 지는 이제 10년, 10년째 돼요. 서동희 교회는 역사가 지금 내년의 희년을 바라보고 있고요.
0: 네. 네.
1: 그래서 10년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10년 동안 목회 활동이어 오시면서 농어촌 교회 생활이 어떻게 낯설지는 않으셨을까요? 이 질문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네.
1: 아니 이제 제가 도시 목회를 하면서 네. 늘 마음속에 동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어촌 목회에 대한 내 마음의 밑바닥이 있었고요.
0: 네.
1: 그래서 와서 이렇게 적응하면서 10년째가 왔는데 엊그제 같기도 하고
0: 네.
1: 우리 지역 자체가 꽃도 있고 물도 있고 공기도 있고
0: 네.
1: 따뜻한 우리 성도들 사랑이 있다 보니까
0: 네.
1: 이게 작은 천국이 아닌가.
0: 저는 서동희 교회 앞에 벚꽃 구경하러 갔었거든요.
1: 아, 그랬어요?
0: 너무 예쁘던데. 근데 그 벚꽃도 보게 되지만 저는 목사님을 알고 있으니까 벚꽃보다도 서동희 교회에 더 눈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아마도 우리 권사님들도 같은 마음이 아니실까요?
4: 맞습니다.
0: 네, 우리 윤영애 권사님 혹시 사신

0: 사는 곳은 어디실까요?
1: 서동리에 살고 있습니다.
0: 서동리 교회. 서동리 쪽에 살고 계시고 교회랑은 몇 분 거리?
1: 도랑 80리 길입니다. 저희 집하고 교회가.
0: 예. 아, 그러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 정도. 우리 임담비 권사님께서는 어디 살고 계실까요?
2: 예, 네, 저는 서기 마을인데요.
0: 네, 네.
2: 저는 차가 있으니까
0: 차로 운전해서.
2: 차로 순식간에 갑니다.
0: 차로 혹시 몇 분 정도?
2: 차로 1, 2분?
0: 되게 가깝네요.
2: 네.
0: 우리 마명의 권사님.
3: 네. 저도 서기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0: 서덕리 마을인가요?
3: 서덕리, 서기 마을.
0: 서기 마을?
4: 그러니까 바로. 그 세 개 마을이에요. 숭월, 덕곡, 그 다음에 서기.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이 서기.
2: 서덕리.
0: 네. 우리 사모님께서는 목사님 따라오셨으니까 그 전에 고향이 어디셨는지 궁금합니다.
5: 저는 고향은 광주입니다.
0: 광주.
5: 네.
0: 광주. 그냥 이웃이네요. 알겠습니다. 그 고향 이야기도 한 번씩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윤용혜 권사님. 고향이 어디실까요?
1: 고향, 제가 태어난 고향은 저기 더 한참 들어갑니다.
0: 섬?
1: 아니, 섬은 아닌데.
4: 작?
1: 예. 작, 금, 옛날에는 금성리라고 했어요.
0: 금성리.
1: 네.
0: 오늘 새로운 지명도 제가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1: 금성리 교회가 저의 모교회입니다.
0: 처음 신앙생활을 하셨을 때. 혹시 우리 임담비 권사님.
2: 예, 네, 저는 그 일본에서 왔습니다.
0: 일본이요?
2: 네네.
0: 오. 네. 그러면 일본 어느 지역에서?
2: 일본에서.
0: 네.
2: 전에 크게 뉴스가 났던 후쿠시마라는 그 현인데 바닷가는 아니고.
0: 네.
2: 후쿠시마 현의 가운데 쪽이 고향입니다.
0: 일본 분이 예수님 믿기가 쉽지가 않은 걸로 제가 알거든요. 일본이 또.
2: 그렇죠.
0: 우상의 문화가 상당히 제가 미야자키에 갔었거든요. 일본의 성지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2: 미야자키가 저는 가본 적이 없고.
0: 네.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게 생각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2: 그렇죠.
0: 온갖 우상에 그래서 근데 또 일본 분들이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이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2: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0: 일본에서 오신 우리 임단비 권사님 이름이 참 예쁜 것 같아요.
2: 네. 원래는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 이름이
0: 있겠죠.
2: 있는데 제가 여기 한국에 살고 나서 제가 그 일본 그쪽으로 없애고 한국 그쪽으로 탔기 때문에 한국 이름으로 짓게 됐는데 임담비라고 지었습니다.
0: 누가 지어주셨어요?
2: 처음에는 임유리라고.
4: 더 이쁜데.
2: 일본 사람이 일본 그 한자가 일본에 가서도 일본 사람 같은 이름으로 제가 지었는데 남편이 담비가 좋다고 했기 때문에 임담비로 했습니다.
0: 찬송가가 생각나는데 가무로 메마른 담비.
2: 맞아요. 남편이 담비가 정말 좋은 비라고 했습니다.
0: 너무 목사님 이름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 고맙습니다.
0: 이름대로 또 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의 담비를 우리 권사님께 듬뿍듬뿍 부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우리 권사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배경으로 한국에 오시게 되었는지.
2: 저는 말하자면 너무 길어서요.
0: 길죠.
2: 간단하게 열심히 말씀을 드리면 통일교로. 통일교로 우리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0: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2: 통일교.
4: 통일교.
2: 통일교로
0: 처음에는 잘못된 시작을 하셨고
2: 일본에서 왔고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내가 엄마가 부모가 되다 보니까 그때서부터 그 아기들을 중심으로 생각.

0: 사고방식이 예. 바뀌었다 보니까 저리 두르고 정신으로 차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통일교가 잘못된 단체인지를 알게 되었고 네.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 또 우리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지식이 상당하시거든요. 또 귀하게 또 잘 가신 것 같습니다. 소동리 네. 교회에서 또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네, 이단에 휘둘리지 않고 네, 정말 굳건하게 잘 서서 또 이렇게 우리 임단비 권사님께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0: 아, 네. 네. 감사합니다.
2: 네. 피디님, 그리고 네. 우리 임담희 권사님은요. 네. 교회 예배위원회 반주를 해요.
1: 아, 피아노 반주를.
2: 네. 네. 네.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어요. 너무 오. 감사해요.
1: 네. 귀한 분이 오셨네요.
2: 예, 예.
1: 네. 반주해 주시는 분이 정말 중요한데, 또 그 귀한 수고를 해 주시니까, 우리 권사님, 정말 예. 대단하십니다.
0: 감사합니다.
1: 소동리 교회는 어떻게 오게 되셨을까요?
0: 그래서 우리 내가 그 통일교를 그만두게 되었고 네. 그런데 우리 애기들한테 그래도 하나님의 그 내가 믿었던 하나님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싶었기 때문에 그 기독교 성경 말씀으로 제대로 배우고 우리 애들한테 통일교 잘못된 믿음을 가르치지 않고 올바른 성경 내용을 가르치려고 교회를 찾게 되어서 네. 소돈이 교회로 왔습니다.
1: 권사님 한국말 너무 잘하시는
0: 것
1: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자녀분들은 지금 한국에 계시고
0: 네네네네
1: 네. 한국에 계시고
0: 네네. 네. 네.
1: 우리 마명예 권사님
0: 네.
1: 네. 이곳으로 이사를 오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0: 네.
1: 예, 근데 그 오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3: 예, 계기라고는
1: 하긴
3: 예, 제가 갑자기 그 시골을 온다는 것은 생각지도 안 했는데
1: 쉽지가 않죠.
3: 네. 근데 친구를 통해서 오게 됐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기 거제도에서도 생활했고 목포에서 생활했고 근데 친구를 만날 때마다 한 번씩 이제 몇 년 만에 한 번씩 만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어라 그러면은 너가 여수로 이사를 오면 믿겠다. 또 그냥 운연 중에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1: 네.
3: 근데 또 목포에서도 또 만나서 내가 예수를 믿으라 하고 또 전도를 하면
1: 네.
3: 저와 제일 가까운 친구거든요.
1: 네.
3: 그래서 그랬더니 걔가 또 너가 여수를 이사를 오게 되면 제가 나를 따라서 교회를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우연인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시골을 이사 올 마음은 일도 없었는데
1: 네.
3: 또 이 친구가 또 이상하게 또 여기다가 그 시골에 제가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친구 보고 어떻게 걔가 돌산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여수 생활하는데 돌산 지역에 혹시나 조그마한 집이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해봐 그랬더니 농담 삼아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구경을 왔다가 뒷날 결정이 돼본 거예요. 근데 시골집은 그냥 별 볼 건 없지만 근데 왠지 저도 모르게 그냥 결정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생각하니까 그 친구를 제가 서동리 교회에 나오면서 한 달 후에 바로 우리 교회를 제가 직접 나왔어요. 여수에서 여기 서동 저기 돌산까지.
1: 지금 그러면 같이.
3: 예, 예. 지금 이제 집사 목사님께서
1: 네.
3: 저기 학습 세례 다 받고 집사 직분까지 받고 지금 네. 봉사하고 있습니다.
1: 내가 보기엔 제가 보기에는 네. 권사님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2: 대단하시네. 아,
1: 그분이 쉽지가 않거든요.
3: 하나님이 그분을 네. 우리 친구를 너무 사랑했나 봐요.
1: 네.
3: 제가 항상 말을 하기를 그래요. 이상하다. 너를 너무 하나님이 사랑했는데 저를 나를 여기 시골 와서 살게 한 이유가 너 때문인 것 같아. 그랬더니 지도
1: 거의 큰 간증이네요.
3: 네.
1: 결단도 필요하셨을 거고 사실 주거를 옮긴다는 것만큼 어려운 결정이었거든요. 주거지를 바꾸면 내 모든 환경을 바꾸는 거나 같은 건데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3: 그 지금 생각하면 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않나. 그리고 저한테 전혀 불편한 게 없었어요. 근데 너무 쉽게

0: 그렇게 아주 결정이 돼가지고 본 저기 목포에 있는 교회에서도 너무 갑자기 이러니까 도무지 뭐 여수회가 네. 뭐 하느냐 저희 보고 그랬거든요. 이사 간다니까 네. 뭔 사업을 하러 가냐.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오늘 시골에 단지 그냥 이사 왔을 뿐인데 그래서 처음엔 좀 막막했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지금 잘
1: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 같고 네. 우리 권사님은 친구를 위해서 평생을 사시는 것 같아요. 한 평생을 친구를 어떻게 만나게 되셨을까요? 친구 궁금합니다.
0: 친구를 우리 어릴 때부터 같은 이웃집이거든요. 네. 어릴 때 친구인데 이제 한 번씩 이제 뭐 1년에 결혼 다 해버리니까 그냥 자주 만날 수는 없는데 뭐 동창회라든가 이때 그 1년에 뭐 한 몇 년 만에 한 번씩 만나요. 그때마다 제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우리 친구들이 여수에서도 많이 믿고 있는데 얘가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니까 예수 믿으라 그냥 스스로 내가 너 예수 믿으라 그랬더니 항상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나고 나니까 아 말이 시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또 지금 생각하니까는 여기를 왜 우리가 이사 왔지? 근데 다 이제 목포에 있는 분들도 친구를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도 지금 그러고 아 죄를 너무 하나님이 사랑했구나. 근데 전혀 지금도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시골 왔습니다.
1: 친구가 구원받으니까 권사님이 얼굴에 예. 이 웃음꽃이 피우
0: 너무 좋습니다.
1: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신데
2: 한편으로 좀 돌아보면 우리 마군사님 네 분이 오셨어요. 네. 참 우리 교회 상황 속에 네. 이렇게 들어오시고 모든 정기예배에 빠지지 않으시고 새벽예배 나오시고 남편 안수 집사님이시거든요. 김정수 네. 집사님이신데 네. 참 이분들의 그 섬김과 사랑이 잔잔하면서도 딱 선을 지켜주신 믿음의 선을 지켜주시니까
1: 네. 기둥이네요. 기둥 거의.
2: 교회에 큰 힘이 되고 네. 있죠.
1: 네. 권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0: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세워주신 것 같아요.
1: 네. 그것도 너무 또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0: 네. 네.
3: 그래서 참 권사님을 전도자로 네. 많이 사용하시는 네. 것 같아요. 전도의 네. 아주 사역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1: 전도도 타고나야 합니다. 전도도 또 인내가 있어야 할 수 있고 그렇지. 결단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고 결단이 없으면 우왕좌왕 하다 보면 뭐 상황을 생각하고 뭐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전도 하나도 못합니다.
2: 네,
1: 그냥 결단 딱 하고 그냥 믿고 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0: 아, 네.
1: 네. 우리 윤용혜 권사님 네. 한동안 침묵하고 계신데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서동리교회 오게 되셨을까요? 아무래도 뭐 옆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오신 거 아닐까.
4: 저는 82년 8월 13일 날
1: 82년도에요.
4: 네.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함과 동시에 서동리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1: 아, 오래, 네. 제일 오래.
2: 그렇죠. 네. 저번에 그 최기훈 장로님 신앙 간증하실 때 네. 아내 되신 분이에요.
1: 그러면 오늘 네. 그러면 교회는 어릴 때부터 그냥 다니신
4: 네, 저희 엄마 손잡고 어려서 이제 우리 다녔죠.
1: 어릴 때부터. 네. 예, 유아 세례.
2: 좀 소개해드리면 어머니가 네. 북한이죠.
4: 네네.
1: 그러세요?
2: 그래서 네. 일사후퇴 때 네. 피난을 오셔가지고 네. 정착하신 곳이 어렸을 때 권사님 사셨던 작금이라는 곳이죠.
1: 이 프로그램 제목이 혹시 알고 계실까요?
2: 몰라요.
1: 2시 왔음 내까입니다.
2: 아.
1: 네. 내까는 우리 한국에서 잘 안 쓰거든요.
4: 네.
1: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탈북자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도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동포를 같은 동포긴 하지만
4: 네. 네. 반갑습니다.
1: 네. 부모님은 뭐 어느 지역에서 그 내려오시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4: 엄마는 황해도 옹진이라고 그랬고요.
1: 황해도 옹진. 예.
4: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그 평양 냉면이 유명한 곳 있잖아요. 함경 북동가.
1: 아.
4: 그 냉면이 유명한 그
1: 함흥?
4: 지역.
1: 예, 예.
2: 함흥.
4: 예. 그렇게 들었어요. 아버지.
1: 저희 어머니가 냉면합니다. 꼭 드셨습니다. 네. 네. 그

0: 우리 사모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모님의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늘 저는 사모님들의 이 보조가 없으면 목사님께서 행복하게 목회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모님 표정에서 기도하시는 사모님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거든요. 사모님 좀 은혜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목사님을 섬기시고.
1: 처음에는 참 쉽지 않는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1: 농촌으로
0: 쉽지가
1: 간다라는
0: 않죠.
1: 거는 쉽지 않는 결정이었고,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또 그게 제 몸에 또 배어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참 많이 망설여요. 네, 이제 목사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는 게 농촌에 가서 목회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도시 한복판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면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주 말씀하셨기 때문에 처음에 이 서동의 교회를 부임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에 저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사모가 목회하는 건 아니니까 목사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그 길에 뜻이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결정하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또 아이들이 그 시점에 성장한 뒤였기 때문에 그래도 목회만 생각하고 또 결정하고 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목사님 시골에 오시려고 하셨는데 사모님께서 충분히 오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계셔가지고 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사실 이제 아내를 신학교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그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개척도 하고 또 단독 사역도 하고 무목사 사역도 했는데, 아내의 놀라운 점은 목사님이 결정하면 기도하고 언제나 함께 했다는 거죠. 이번에 여수 내려올 때도 결국은 사모님 반대했으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0: 그렇죠.
2: 이제 사모님이 목사님 계획대로 따르겠습니다 얘기하니까 기쁘게 올 수가 있었던 거죠.
0: 목사님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저도 우리 목사님들 볼때 누군가는 그 빈자리를 채워줘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그 빈자리를 채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돌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거고, 또그 지명하신 자리에서 우리 사모님께서 순종이 뒤따랐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고, 오늘 한분한분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서동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는 거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동리 교회는 제가 보면 볼수록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2: 감사합니다.
0: 예. 우리 권사님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3: 정말 저희가 이제 저는 이 손지 한 6년 됐거든요.
0: 네.
3: 근데 처음에 와서 봤을 때 처음 와서 낯설지 않고, 저희는 이제 좀 목포에서 좀큰 교회를 다녔다가 섬기다 왔는데, 그 이제 처음에 목사님 오셔가지고 몇번 예배를 드리니까, 저 교회가 적어갖고 시골 교회인데 어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전혀 저는 그런 거 개의치 않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저는 저희 남편 보고도 집에 가서 그랬어요. 이상하게 왜 낯설지 않지? 처음 왔거든요. 돌산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사를 그냥 오게 됐는데, 다른 데 가면 서먹서먹 안 좋을 것인데. 오니까 이사를 오고 보니까 주변에가 다 우리 권사님들이, 저 밑에, 저희 집 밑에 바로 두 분의 권사님 계시고, 옆에는 집사님들이 또 계시고, 그러니까 낯설지 않고 이상하게 뭐 그냥 우리 마을 같은 느낌요. 그래서 그러고. 우리 교회 가니까 또 우리 목사님이 너무 멋있으신 거예요. 근데 또 말씀은 너무 좋으시고, 그래갖고 깜짝 놀래갖고, 시골 교회가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 나를 이곳에 보내려고 예배 두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번씩 가다가, 제가 이제 목포에서 신앙생활할 때저 옆에서 같이 그 옆에 있던 동생이랄까, 다른 교회를 섬기는데, 그분이 이제 미용 원장님이신데, 저보고 항상 그래요. 언니, 언니는 하나님이

0: 사랑해 그렇게 맨날 그렇거든요. 언니 기도만 들어줘 막 이렇게 저한테 평상시에 그냥 그렇게 말도 했었어요. 근데 아, 진짜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 놓으신 교회도 좋고 그냥 보기엔 너무 우리 그냥 조그만 한데 그래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더 사모님 너무 미인시고 제가 아, 시골 교회 이렇게 좋으신 분들을 하나님 예비 놓고 우리를 보냈구나 그러고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요. 네. 아, 너무 좋습니다.
1: 야, 지금 너무라는 말을 한 여러 번.
0: 좋아 정말.
1: 이건 좋다는.
0: 네네.
1: 네. 우리 또. 새로운 환경에서 지금 몇 년 동안 한국에 살고 계신 걸까요? 우리 임단비 권사님.
2: 아, 제가 결혼해서 여기 한국에 온 지가 30년 가까이
1: 오래
2: 됐고. 아.
1: 한국에서 이 교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지금 권사님께 혹시 어떤 의미인지 예, 일본 분들이 믿음에 정착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권사님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그래도 고향을 떠나오신 거잖아요.
2: 네네.
1: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고향을 향해서 기도의 용사로서 또 그리고 고향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떤 게 있을지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어떤 게 있을지도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2: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 이든 간에 저를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다른 이단 그 다른 통일교로 오게 했잖아요.
1: 네.
2: 그래도 그런 방법이든지 간에 저를 한국에 불러주셨구나.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을 보게 되었는데 제가 일본에 있었으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지는 않았을 것 같다.
1: 정말 궁금합니다.
2: 그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또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이런 방법으로 쓰셨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1: 아멘입니다.
0: 아멘.
1: 우리 권사님 일본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부르신 기도의 용사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뿐만 아니라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우리 임단비 권사님께서 잘못된 이단에서 나오신 것도 감사.
3: 그렇죠.
1: 또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
2: 예, 예. 네,
1: 더 넘어서 일본 땅 영토를 향해서 기도의 용사로 부르신 것에 대한 감사.
2: 감사
1: 함께 중보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우리 우리 윤영애 권사님,
4: 네.
1: 교회 자랑 좀 해주십시오.
4: 교회가 참 따뜻합니다.
1: 네.
4: 이제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서로 세워주고
1: 네.
4: 또 존중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그런 교회예요. 이제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제 예, 리더해 나가시는 분은. 저희 사모님이십니다.
1: 중요하죠.
4: 네. 그래서 우리 서덕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 혹 믿음 생활 하시다가
1: 네. 이제
4: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1: 네.
4: 머뭇거리지 마시고 우리 서덕리 교회로
1: 네.
4: 오십시오.
1: 네.
4: 우리 모두가 목사님 비롯하여 사모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반겨드리겠습니다.
1: 교회는 어떻게 갈까요?
5: 네, 저희 네. 교회는 돌산에 네. 위치하고 있습니다.
1: 네.
5: 돌산에 서덕리 숭울길 31번지입니다. 요수에서 벚꽃이 가장 아름다운 길 치시면 숭월마을이 뜹니다. 바로 숭월마을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네. 우리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이젠 50년간 또 교회가 이어져 온 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왔고 또 목사님께서 그 바통을 이어서 지금 귀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성도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
3: 예, 정말 오늘 귀한 자리가 이렇게 마련된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0: 참 영원 사랑인 것 같아요. 농어촌 교회나 도시교회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새삼이 축제를 하고 있는데 한 달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영원 사랑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달려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저희 교회는 커피 브레이크라는 커피 브레이크 본부를 통해서 이번에 그 센터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나이 드셔도 80 되셔도 그 말씀 앞에 목일정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그 말씀을 나누거든요.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의 그 즐거움,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우리 천국을 농촌 교회니까 감소하지만 천국을 소망하는 그 믿음의 역군을 만들어내는데 좀 목회 방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여금 이런 이 네 가지의 이 기둥 위에서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되고 있는데 더욱더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를 세워져 가는데 우리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 선원교회는 앞으로 50년에서 100년을 향하여 힘차게 나갈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2: 우리 사모님께서도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오시고 또 성도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 또 그리고 특별히 마음에 담고 계신 은혜가 있다면 편하게 소개해 주시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저희 서동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과 섬김이 있는 따뜻한 교회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순수한 마음과 믿음으로 그 섬김을 볼 때 마음이 숙연해질 정도입니다. 그 섬김에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가 나의 속 깊은 곳까지 그 순수한 마음을 끌어내주는 그런 정말 그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들 성도들의 그 모습들을 보고 도리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어느 누구나 오면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섬김과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3: 우리 서동리 교회를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또 너무가 나옵니다. 우리 사모님 늘 또 기도로 늘 또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또 우리를 잘 이렇게 대해주시고 성도들이 다 마음이 따뜻하고 네. 시골 교회지만 인정도 너무 풍부하고 너무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순종하는 모습들이 참 감동입니다. 그리고 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앞서 들으신 곡은 서동리 교회 우리 사모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서동리 교회 이야기, 우리 교회 이야기 함께 나누는데요. 혹시 이 방송 들으시고 우리 교회도 소개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 특히 우리 목사님들 계시다면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라고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애청해 주시고 또 주님을 간증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를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0: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마라.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오?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2: 하지 마라.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디.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2: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2: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1일 체험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 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처음으로 사역한 교회, 그 교회가 좀 높은 건물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학교는 초등학교였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한 15명 정도 소주병, 맥주병 이런 거예요. 뻔하죠. 그 으슥한 곳에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좀 무섭게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30대 초였는데 뛰어 들어갔어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래서 너희들 배고프지 않니? 배고프지 않니? 물어보니까 배가 고프대요. 그 교회 바로 옆에 고깃집이 있었습니다. 그 고깃집으로 애들을 다 데려갔어요. 그 당시에 제 사례비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식사비가 한 20만 원 정도 나왔던 기억이 나요. 고기를 마음껏 배불리 먹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표정이 좀 풀어지더라고요. 너희들 배고프고 그러면 교회에 와라. 정말 그 다음 주일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제가 만나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과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그 아이들을 돌봤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그 가정으로 확장이 되고 그 가정으로 확장된 것이 이제 또 그 지역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그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만 꺼지지 않는다면 전도는 계속된다. 평생 어떤 사람은 한 명을 전도할 수도 있고 또 평생 어떤 사람은 10만 명을 전도할 수도 있는데 그 둘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이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이었습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지금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순천남로회 장로연합회 회장 김철 장로님이 보내드리는 1분 찬송이었습니다.
1: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2: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시작했습니다. 극동방송 여러분, 오늘도 탁월한 선택 너무 잘하셨어요. 이 방송을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실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새끼라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 잃어버린 한 영혼 부르고 계시는데요. 어제 제가 이제 끝날 때 라디오 예배를 한다고 제가 착각해가지고 잘못 소개했는데, 라디오 예배는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찬양사역자 정자래님 가족과 함께 가정의 달 특집으로 이번 주 목요일날 라디오 예배하고요. 오늘은 바로 보물 퀴즈입니다. 보물 퀴즈, 꽁트와 함께하는 보물 퀴즈. 아, 교회 안 다니는 지금 방학생, 하나님과 잠깐 떨어져 있는 방학생들, 오늘 하나님이 찾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석 같은 그 한 영혼 찾는 귀한 시간, 보물 퀴즈.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저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꺼내시고요. 잠시 뒤에 꽁트가 이어지고 퀴즈가 나갈 겁니다. 정답 보내시는 분 저희가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리고 있고요. 교회를 지금 현재 안 다니고 계시는 분들, 방학 그리고 무교라고 정답 옆에 써주시는 분들에게는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보물 퀴즈 그러면 출발합니다.

0: 코미
1: 퀴즈.
0: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청취자 가운데 우리 교회 지금 쉬고 있는 분들, 우리 방학이라고 하잖아요. 방학생들 찾는 보물 찾기 시간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는 보석분들, 이 시간에 정답 문자를 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물론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도 이 시간에 정답 보내주셔가지고 추첨해서 좋은 선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합니다. 집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오고 싶었잖아.
0: 야, 이 웃음과 아주 그 노련함.
1: 네.
0: 아, 너무 좋아요. 이게 연기인지 실제인지 모르겠어요.
1: 저도 모르겠어요.
0: 자, 오늘도 고현 집사님과 함께 이제 꽁트로 여러분 보물 퀴즈 낼 텐데 우리가 꽁트 가운데 정답이 나옵니다. 잘 듣고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는데 어디로 정답을 보내시면 될까요, 집사님?
1: 네, 샵 1069입니다.
0: 샵 1069. 이 시간에 전국 방송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이 시간대는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로 네. 보내야 됩니다. 샵 1069, 오물정 1069.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1: 네.
0: 근데 이렇게 라디오 듣다가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도 있지만 극동방송 어플 까셨어요? 핸드폰에?
1: 있죠. 집사님? 있죠. 오, 그렇군요. 그럼요.
0: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핸드폰에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셔서 거기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거기서도 여러분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또 라디오처럼 여러분 핸드폰에서 이 방송을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우리가 꽁트로 먼저 한번 여러분께 네. 선을 보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가 퀴즈를 내드릴 거거든요. 잘 듣고 퀴즈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귀 쫑긋하고요. 자, 무교생, 방학생 본인이 적어주세요. 본인이 몇 년 방학이라고 적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내가 교회를 5년 쉬고 있다 그럼 5년 방학이라고까지 적어주시면 더욱 좋아요.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정답 옆에다가 무교 방학 그리고 이제 그분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면은 저희가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정답 주시면 또 저희가 추첨해서 선물 드리니까 지금부터 꽁트 한번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0: 아따 덥다. 이렇게 더울 때는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최고지. 어, 저기 노아 할아버지 계시네. 노아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뭐 하고 계세요?
1: 그려 잘 지내고 있었나? 나는 지금 방주를 만드느라 몹시 바쁘다네.
0: 아니 할아버지 지금 네이버 날씨에 강수 확률 0% 뜬 거 안 보이세요? 해가 이렇게 쨍쨍한데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드신다고요? 하, 아이고 차라리 등산로 쉼터를 만드셔가지고 아메리카노를 파세요. 아이 대박 날 텐데, 어?
1: 여보게, 하나님의 레이더는 기상청보다 정확하다네. 곧 세상이 다 잠길 만큼 큰 비가 올 거야. 자네도 그 맛집 탐방 유튜브만 보지 말고 영혼의 구명조끼를 준비하는 셈 치고 같이 망치질하지 않겠나?
0: 아이 됐거든요. 저는 오늘 친구들이랑 그 치킨 투어 가기로 해가지고는 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비 오면은 우산 쓰면 되죠. 무슨 방주예요, 방주는. 웅장한 방주 말고 방구석에서 쉬는 게 최고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1: 아이고 저런. 아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구나. 비가 오면 저 영혼들이 다 어찌 될꼬. 아이고 슬퍼할 시간이 없다. 한 영혼이라도 더 태울 수 있게 역청을 좀 더 꼼꼼히 바르자. 자. 세상은 노아를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미련한 건 영원한 것을 위해 지금의 즐거움을 잠시 내려놓는 노아였을까요? 아니면 다가올 심판을 모른 채 오늘만 살아가던 세상 사람들이었을까요? 세상이 어리석다 말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무얼 준비하고 계신가요?

0: 자, 여기서 이제 문제 나갑니다. 여러분 귀 쫑긋하시고요. 꽁트 잘 들으셨죠? 노아가 사람들의 비웃음과 따가운 시선을 견뎌내며 무려 100년 가까이 산 꼭대기에서 땀 흘려 만든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구원의 배는 바로 무엇일까요? 자, 보기 한 번
1: 나갈까요?
0: 내주십시오.
1: 네. 1. 쭈쭈 2. 우쭈쭈 3. 마이쭈 4. 방주 한번 더 할까요?
0: 자, 다시 한번 여러분 귀 쫑긋 해주시고
1: 네.
0: 보기 나
1: 너무 재밌네요. 자, 제가 한번 더 하고 싶어요.
0: 예,
1: 네.
0: 예.
1: 쭈쭈 우쭈쭈 마이쭈 방주
0: 그렇습니다. 자,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구원의 배 성경에 나와 있는 자, 이 배는 무엇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지 쭈쭈냐 우쭈쭈냐 마이쭈냐 방주냐 네 내가 정답 알겠다 하시는 분 샵 1069
1: 네.
0: 오물정 1069번으로 문자로 보내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는 앱 어플에서도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1: 네.
0: 어, 네, 보니까
1: 와, 엄청 많이 보내 주셨어요.
0: 조혜련 님이냐고.
1: 저 조혜련 아닙니다.
0: 자, 빵 터지는 분들 지금 계십니다. 자, 쭈쭈냐, 우쭈쭈냐, 마이쭈냐, 방주냐.
1: 와.
0: 정답 알겠다 하시는 분들 정답 옆에다가 예. 그리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다 알잖아요. 그렇죠?
1: 네.
0: 교회 안 다니시는 분 그 옆에 그 쭈 옆에다가 방학 아니면 무교 이거 네. 꼭 좀 적어주세요.
1: 네.
0: 방학생하고 무교생들 가운데서 내가 통화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 좀 적어주시면
1: 네.
0: 저희가 통화해가지고 선물 고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와 엄청 보내주셨어요. 와,
0: 자, 산
1: 네.
0: 꼭대기에서 땀 흘려가지고.
1: 그니까요.
0: 땀 흘려가지고
1: 세상에.
0: 그렇기 때문에 좀 우쭈쭈 해주셔야 될 것 같아.
1: 우쭈쭈가 좀 강력한 것 같아.
0: 그러니까 땀 흘려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쭈쭈 해주면서 네. 자, 쭈쭈.

0: 우쭈쭈냐 마이쭈냐
1: 네.
0: 방주냐 내가 정답 알겠다 샵 1069번으로 네. 방학생 무교생 환영입니다 본인이 보내셔야 돼요 본인 예. 자 희재웰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이 바보가 누굴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바로 노아를 얘기하죠 자 한번 들어보시고 찬양 나가는 중에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0: 자, 나도 바보처럼 살려.
1: 너무 좋은 찬양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0: 이게 좀 역설적인데 나도 그러니까 하나님 순종하면서 노아처럼 살고 싶다. 그거잖아요.
1: 네. 저도 결심했어요.
0: 결심했습니까?
1: 네.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네 하고 노아처럼 정말 순종하는
0: 네.
1: 그렇게
0: 좋습니다.
1: 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9210번님이
1: 네.
0: 피디님 잘 참으시네요.
1: 뭘
0: 크크크. 그러니까
1: 참으셨어요?
0: 뭘 참았을까 내가? 정답이 제 입에서 나올 거를 제가 참았을까? 자,
1: 네.
0: 쭈쭈도 아니고 마이쭈도 아니고 막 뭐 이렇게 쓰신 분도 계시는데.
1: 네.
0: 자, 어떤 분은 뭐 커피를 드시다가 품었다고 하셨어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오늘 꽁트는 살짝 이렇게 좀 무게감 있게 좀 했었는데.
1: 약간 감동 모드로
0: 예.
1: 조금 넣었습니다. 마지막에.
0: 보기에서
1: 네.
0: 내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1: 네.
0: 보니까는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든
1: 네.
0: 노아를 우리가 이제 연기했잖아요.
1: 네.
0: 이제 우리 그 노아는 집사님이 했고,
1: 네.
0: 이제 저는 뭐 했죠? 저는 옆에
1: 지금
0: 있는 이웃,
1: 네,
0: 이웃. 예.
1: 이웃이죠,
0: 노아
1: 이웃.
0: 옆에 있는 이웃. 그 불만투성이고,
1: 네.
0: 순종하지 못하는. 예.
1: 네.
0: 결국에는 이제 노아가 사람들의 비웃음과 따가운 시선을 견뎌내면서 산 꼭대기에 땀 흘려서
1: 네.
0: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구원의 배를
1: 그치.
0: 만들었는데,
1: 네.
0: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
1: 네.
0: 예. 자, 지금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1: 늦지 않았어요. 늦지
0: 지금 막
1: 않았어요.
0: 들으신 분들,
1: 그럼요.
0: 늦지 않았습니다.
1: 네.
0: 혹시 그리고 지금 교회를 쉬고 있는 분,
1: 네.
0: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다.
1: 네.
0: 근데 내가 정답을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1: 네.
0: 보내시되 그 정답 옆에다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뭐몇년 방학, 뭐 10년 방학, 10년 동안 교회를 쉬고 있어요라는 의미로 방학입니다.
1: 네.
0: 무교, 나는 교회 잘 모르겠다. 종교가 없다 하시는 분들도 무교,

0: 무교생 방학생들 가운데서 내가 통화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네.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써주시면 저희가 전화드려서 네.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구원의 배. 자, 보기 한번 다시 한번
1: 주실까요? 다시 한번 가도록 할게요. 쭈쭈, 우쭈쭈, 마이쭈, 방쭈. 네.
0: 자, 쭈쭈냐, 우쭈쭈냐, 마이쭈냐, 방쭈냐. 예. 와, 지금 뭐 오늘 크크 네. 보내시는 분들이 네. 참 많으십니다. 제가 열심히 참고 있어요. 이거 쭉 하다가 네. 이 정답이 나올까 봐 참고 네. 있는데.
1: 그리고 운전 중에 이제 방송 들으시면서 잠이 네. 확 깼다는 거. 찌찌 방송에서 그러니까 듣고 잠이 탁 깼다고 하십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자, 정답은 무엇일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시면 잠시 후에 이제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는 분도 제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 합창단이 부르네요.
1: 오, 좋아요. 합창단.
0: 추억의 찬양입니다. 샵 1069번으로 정답.

노아 소년 소녀 합창단의 추억의 찬양 메들리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보물 퀴즈 함께하고 있는 지금 시각 3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개복교

0: 교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자 구원의 배 쭈쭈냐 우쭈쭈냐 마이쭈냐 방쭈냐
1: 정답은 방주.
0: 그렇습니다. 오늘 정답은 바로 방주였습니다. 많은 와. 분들 정답을 보내셨는데
1: 정말 많이 보내셨어요.
0: 자, 정답 네. 주신 분 가운데서 아주 빨리 주신 2946번님께 선물 네. 드리겠고요. 아 조금 늦었지만 이분도 빨랐습니다. 5993번님께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렇게 빨리 보내도 선물을 이렇게 아, 주시는군요.
0: 그쵸, 근데 늦게 보내도 선물 줘요.
1: 아 그래요. 와.
0: 기준이 왔다 갔다 합니다.
1: 기준이 네.
0: 자 그러면은 누구를 드릴까? 200번째 주신 분. 6989번.
1: 야 200번째. 네.
0: 자 쭈쭈의 커피를 확 품었다는 분. 6989번이. 네. 이분께도 선물을
1: 축하드려요,
0: 드리게.
1: 진짜.
0: 우리는 꼴등도 좋아.
1: 꼴등.
0: 꼴등 네. 좀 좋아합니다.
1: 볼까요? 네.
0: 자, 꼴등이 누굴까? 자, 9446번님.
1: 네.
0: 현재 꼴등입니다. 현재 꼴등. 앞으로도 계속 또 오겠지만은 네. 9446번님께도 와. 드리겠습니다. 여집사님 애교가 많을 것 같아요.
1: 저 진짜 애교 넘치죠.
0: 목소리부터가 귀여우세요.
1: 네, 지금도 조혜령 같은가요? 근데 저는 감사해요.
0: 예, 예.
1: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이 예. 좋아하시면 되고 예. 뭐 극동 방송계 조혜련이라 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개복교의 고현 집사예요.
0: 네. 극동 방송의 조혜련.
1: 네, 저 좋죠. 조혜련 씨 너무 너무 좋은데.
0: 자,
1: 네.
0: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이제 또 저희가 선물을 드리겠고 일단은 저희가 방학생들.
1: 네.
0: 방학생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 자 방학생들 가운데서 이분 아, 먼저
1: 와.
0: 전화를 한번 제가 드려서
1: 네.
0: 어떤 선물을 드릴지
1: 네.
0: 자 어떤 방학을 또 맡고 계실지
1: 자 PD님 눌러주세요. 저는 이때가 너무 떨리더라고요. 오늘 또 어떤 분과 이렇게 연결이 될지 너무 기대되고 설레입니다.
0: 그렇습니다. 자, 6117번님.
1: 6117번님.
0: 자, 6117번님.
1: 네.
0: 다시 한번 연결 한번 해볼게요.
1: 이렇게 버튼을 누를 때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떨리면서. 아, 연결하게 해주세요.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2: 여보세요?
0: 바로 받으시네. 예.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2: 아, 예. 안녕하세요.
0: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2: 네네 맞아요.
0: 혹시 옆에 정차 가능하세요?
2: 네네.
0: 예 정차 천천히 아, 예. 해주시고요.
2: 아 너무 놀라서
0: 놀라가지고
1: 저희도 놀랐어요.
0: 우리도 놀랐어. 우리도.
2: 갑자기 6117이라고 하셔서 예.
0: 안 받을 것 같아가지고 바로 받아가지고 저희도 놀랐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2: 네 정차했어요.
0: 정차하셨습니까? 어느 지역이세요?
2: 네네. 지금 서울에서 동탄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0: 원래 사시는 곳은 어디신데요?
2: 동탄이요.
0: 동탄에. 지금 네네. 방학이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방학생 맞나요?
2: 아 코로나 이후로.
0: 코로나 이후로.
2: 좀 방학이 기네요.
0: 그럼 한 5, 6년 정도 지금 방학이 접어들었네요.
2: 네. 근데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저의 방학을 끝내기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0: 네네.
2: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5년 만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0: 그래요? 저저번 주에. 예.
2: 아직 모르겠네요, 마음이.
0: 아, 일단은 저저번 주에 예배는 드렸고, 지난주에는 네. 못 드렸고.
2: 맞습니다.
0: 그쵸. 그러니까 지금 네네. 왔다 갔다가 나갔는데 또 계속 나갈까? 이게 잘 안 되는 지금 상황에서 오늘 또 딱 하나님이.
1: 그쵸.
0: 딱 지금 6117번님을.
1: 그죠.
0: 붙잡으셨네.
1: 갈팡질팡하지 그러니까. 말아라. 네.
0: 어디 못 도망가게. 새끼라 걸리면 큰일 납니다.
1: 걸렸어요.
2: 아니 네. 사실 오늘 너무 신기한 게
0: 예.
2: 제가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거의 안 듣거든요.
0: 예예. 예.
2: 근데 원래 107.7을 많이 듣는데.
0: 107.7이면 네. 그 SBS 네. 같은데.
1: 네
0: 맞죠. 근데 오늘 아니 괜찮아요. 뭐 다른 것도
1: 그럼요.
0: 듣다가 여기도 듣다가 근데 극동 방송은 오늘 처음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옛날에 좀 듣다가 오래간만에 들으신 거예요?
2: 사실 오늘 처음 들었어요.
0: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 채널 근데, 돌리다가 딱 맞은 거예요?
2: 아니 정말 신기한 게
0: 네.
2: 제가 채널을 음성으로 틀거든요.
0: 예예. 예.
2: 그래서 제가 운전 중에 안녕. 뺑뺑뺑 있잖아요.
0: 네네네.
2: 그리고 나서 라디오 틀어줘 이랬더니 네. 갑자기 여기 라디오가

0: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좀 낯선데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쩌려 하길래
1: 역시 하나님의 주파수는 놀랍습니다. 네.
2: 107.7 틀어줘 뭐 이러려고 했는데 106.9가 맞춰졌군요.
0: 그러게요. 그냥 그러니까. 라디오 틀어줘 했더니 예. 여기로 딱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말씀 중에 이제 예. 방학 중이라는 예. 이야기가 되게 와닿았어요.
2: 예, 예.
0: 그래서 아 내가 방학이 좀 길었구나. 그래서 계속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로
2: 네네.
0: 계속 저한테 제 친구를 통해서도 또 힘든 일을 통해서도
2: 네.
0: 오늘 갑자기 이렇게 라디오.
2: 그러니까 우리 방학생이라는 게 방학생은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1: 그렇죠. 반드시 계약이 네. 있죠. 네.
2: 다시 돌아갈 때가 있으니까 우리 6117번님도 돌아올 때가 있고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다가 친구 통해서 하다가 오늘 이제 쐐기를 박으시네요. 예? 오늘 쐐기를 박으세요. 저희 전화 연결되면은 오늘 처음 들으셨는데 그래도 네. 저희가 이렇게 또 방학이라고 보내라니까 보내셔서 너무 다행이고 선물을 드려요. 저희가 선물.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까지 드려요. 오늘 또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쓰셨어. 와. 예.
0: 지금 제가
2: 예.
0: 이미 선물 다 받은 것 같아요.
2: 예? 이미 선물 이미 받은 것 같아요?
1: 이미 마음이 선물을 다 받은 듯한데요. 그러니까. 세상에.
2: 딱 전화를 받으면 이게 또 그렇게 하나님의 네. 사인으로 딱 생각하시면서 이미 감사하고 이미 감격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1: 네.
2: 그러니까 우리가 네. 우연히 라디오가 틀어졌고 우연히 전화를 한 것 같지만 우리는 6117번님의 사정을 모르고 그냥 한 거거든요. 근데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 거예요.
0: 감사합니다.
2: 그러니까 오늘 미리 정말 축하드리고 저희가 그 선물이 어떤 게 있냐면 하나 골라보세요. 여기서요. 선물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BL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백인숙국게장에서 게장 매화연에서 약과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견과 세트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고른다면 어떤 거?
0: 아무거나 다 골라도 돼요.
2: 아무거나 다. 다 몇 개나 고르시게요?
0: 이번에 유산균을 예? 고르고 싶었는데요.
2: 유산균. 예.
0: 네, 근데 갑자기 뒤에 주얼리를 하니까 주얼리. 제가 한동안 예. 한 번도 주얼리를 사본 적이 없어요.
2: 예, 예.
0: 절 위해서.
2: 드려야죠.
0: 선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2: 오케이.
0: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생각하고.
2: 아 그럼요. 이 선물들은 다
0: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2: 우리 6117번님처럼 잠깐 방학했던 분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기업들이 이렇게 협찬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주얼리하고 유산균 드릴게요.
1: 와.
2: 유산균을 드시고 속 편하게 주얼리를 차고 교회를 가시면 돼요.
1: 꼭 반드시 차고. 네.
0: 감사합니다.
2: 예. 그래서 자. 그 2주 전에 갔던 교회는 5, 6년 전에 갔던 교회인가요?
0: 아니에요.
2: 새로운 교회를 갔어요?
0: 네네.
2: 아무튼 중요한 건 그 친구 있잖아요. 친구. 친구랑 같이 네, 갔어요? 그
0: 친구네 교회.
1: 친구네, 친구네 교회. 교회. 와. 네.
2: 동탄에 있는 교회?
0: 맞아요. 네.
2: 그래요. 사람 모르는 것보다 친구랑 같이 또 예배 드리는 거 좋은 거니까.
0: 네.
2: 이번 주부터 꾸준하게 이제는.
0: 네네.
2: 네, 이번 주부터 알겠죠? 자, 이 시간에 저 따라서 우리 기도 한번 하시죠. 기도.
0: 네.
2: 결단의 기도. 차 세우셨죠?
0: 네네.
2: 네. 자,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2: 구원해 주시고
0: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2: 아멘.
1: 감사합니다.
0: 잘하셨어요.
2: 네.
0: 우리 6117번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연결됐고 하나님께서 우리 6117번님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고 너무나 사랑하고 계세요. 아마 5, 6년 동안 마음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힘든 일도 있으셨던 것 같고
1: 맞아요.
0: 네. 네.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한테 살짝 또 삐져 있었던 것 같고
2: 맞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진짜 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진짜.
0: 자, 이번 주에 그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가서 좀 하소연도 좀 하고
2: 그럼요.
0: 예, 다 하고 싶은 얘기 하시면서 1대1로 하나님 진하게 한번 만나세요. 알겠죠?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극동방송 극동방송 네. 계속 한번 들어주시고
2: 그럼 주파수 고정
0: 106.9 네, 고정하시고 네. 친구한테도 오늘 있었던 일 예, 한번 좀 꼭 좀 네. 얘기해 주세요. 예. 예.
1: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방송 통해서
0: 예.
2: 네.
1: 저를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해 준 친구에게 고마움 하나만 전할게요.
0: 그래요. 예.
1: 지혜와 너무 고마워. 내가 네가 계속 날 위해 기도한다고 했을 때 네가 자꾸 기도하니까 나한테 힘든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같다고 내가 툴툴거렸는데 사실은 계속 날 위해 기도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거에 항상 감사하고 있었어. 너무 고마워 지영아.
0: 자, 우리 주영님에게 오늘 진짜 네. 아이고. 꼭 알려주시고 그 주영님에게 제가 화장품 선물을
1: 지영이에요. 지영이.
0: 지영이. 지영씨 화장품 선물을 제가 또 보내드리도록 아이고. 하겠고요. 우리 지영씨에게 극동방송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분이 알지 모를지 모르겠는데 극동방송 통해서 이렇게 네. 교회 결심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극동방송 꼭 알려주세요. 예.
1: 감사합니다.
0: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친구가 무려 10년 동안 그러니까. 기도를 했다고 하네요. 진짜. 아, 대단합니다. 참 진짜.
0: 에이. 집사님 신기하죠?
2: 너무 신기하고.
0: 이게 어떤 분들은 미리 섭외를 했느냐 뭐 좀 짜고 했느냐라고 가끔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2: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증명할게 전혀 네,
0: 그렇죠,
2: 아닙니다.
0: 그렇죠.
2: 저 깜짝 놀래요. 매 방송할 때마다
0: 그러니까. 예. 이렇게 정착까지 하면서
2: 네.
0: 이렇게 막 울면서 기도를 하면서 네. 이게 다 다른 채널 틀려고 했는데
2: 세상에
0: 이 라디오가 잡히고
2: 주파수를 주관하신 하나님
0: 이런 일들이 오, 네. 많이 있어요. 참 신기한
2: 네,
0: 하나님이십니다.
2: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0: 자, 너무 이 감사합니다. 시간에 우리 또 한번 계속 한번 해보시죠.
2: 네.
0: 자, 이번에는 이분 한번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자,
0: 끝번호 몇 번이죠?
2: 0842번님.
0: 자, 0842번님.
2: 네. 네. 0842번님. 아, 또 떨려요. 자,
0: 저희가 일반 전화로 네. 전화를 드립니다. 0842번님.
2: 네.
0: 꼭 좀 받아주세요.
3: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
0: 이게 네. 일반 전화여가지고요.
2: 네네.
0: 한번 더 드려요.
2: 네. 그럼 다시 한번 네 전화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0: 일반 전화면
2: 네
0: 이분들이 일부러 안 받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요.
2: 네.
0: 자, 0842번님 꼭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극동 방송에서 전화하는 겁니다. 극동 방송에서
2: 0842번님
0: 극동 방송 새끼라에서 네. 우리 8년 방학하시는 0842번님. 너무 안타까워요.
2: 네.
0: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전화를 네. 드리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다른 네. 분.
2: 다른 분.
0: 이번에는 7531번.
2: 7531번님. 자, 7531번님. 7531번님
4: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0: 어우 좋네요. 고현 네. 집사님하고 거의 뭐 아니
2: 즐거운 하루 됐어요.

0: 자, 7531번님.
1: 받아주세요.
0: 자,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네네.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2: 네,
0: 아까
2: 안녕하세요.
0: 문자 주신 분 맞죠? 방학생 15년.
2: 네.
0: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2: 네.
0: 혹시 정차 가능하세요?
2: 지금 바로는 정차가 안될것
0: 한,
2: 같은데?
0: 얼마나 걸릴까요?
2: 1분 정도요?
0: 1분,
1: 1분이요, 1분.
0: 1분이면은
1: 아,
0: 기다릴게요.
1: 네, 기다릴게요.
0: 천천히,
1: 그럼요.
0: 천천히 정차해 주십시오. 저희가 기다리도록
1: 자,
0: 하겠습니다.
1: 15년 방학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0: 네.
1: 1분 못 기다리겠어요.
0: 그럼요.
1: 그럼요.
0: 자,
1: 네. 안전하게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저희 생방송으로 지금 보물 퀴즈 낸 다음에 정답 방주라고 주시면서 옆에다가 방학 몇 년이라고 주신 분들 한해서
1: 네.
0: 저희가 생방송 중에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0: 아까 8년 방학생이 전화를 안 받으셔서
1: 네.
0: 이번에 15년 방학생에게
1: 15년.
0: 전화를
1: 네.
0: 걸었는데 저희는 이렇게 안전하게 좀
1: 그럼요.
0: 기다렸다가
1: 그럼요.
0: 저희가 이렇게 막, 눈 감고 기도도 해야 되니까.
1: 네,
0: 네,
1: 맞아요.
0: 기도도 해야
1: 안전하게
0: 되니까
1: 해야겠죠.
0: 그렇습니다.
1: 네.
0: 7531번님이 정차가 되시면
1: 네.
0: 한번 알려주십시오.
1: 네.
0: 정차가 다 되시면 알려주십시오. 자, 오늘 저희가, 방학이라고 주신 분들 이렇게 전화를 드리지만 전화를 다못 드리면은 생방송 끝나고
1: 네.
0: 다시 또 전화를 또 드릴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방학생들에게는 다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1: 네.
0: 좋은 친구를 두셨네요. 눈물 난다고
1: 네.
0: 방송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동입니다. 저도 눈물
1: 네.
0: 나요.
1: 네. 어우.
0: 눈물
1: 다
0: 나요. 눈물
1: 맞아요.
0: 나요.
1: 오, 네.
0: 감동입니다.
1: 세상에.
0: 운전하기
1: 진짜 하나님
0: 힘드시니까요.
1: 은혜네요. 네. 와.
0: 와, 이렇게
2: 네. 정차했어요.
1: 정차하셨대요. 네.
0: 자, 7531번님 어느 지역이십니까 지금요?
2: 대전이요.
0: 대전. 본인이 지금 15년 방학생 맞으십니까?
2: 네.
0: 오래됐네요. 15년이면 극동방송은 언제부터 어떻게 듣게 되셨어요?
2: 그냥 한두 달 전부터 갑자기 그냥 한 번씩 그냥 혼자 탔을 때 틀게 됐어요.
0: 그냥 우연히 채널에 잡혔어요?
2: 아니요, 그냥 93.3에 항상 틀어놓고 그냥 답답할 때 찬송 나올 때 듣고 찬송 하나 더 듣고
0: 원래
2: 이렇게.
0: 아셨군요. 대전극동방송에 대해서 처음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2: 이건 중학교 때부터 계속 들었던
0: 그러니까 교회 잘 다니실 때부터 원래 알고 계셨던 방송이군요.
2: 네.
0: 대전극동방송이 또 오래됐잖아요.
2: 네.
0: 근데 15년 동안 또 방학하시면서 그래도 극동방송은 가끔 들으셨군요.
2: 안 들었다가
0: 안
2: 요즘에
0: 들었다가 최근에 한두 달 전부터.
1: 네네.
2: 네.
0: 한두 달 전부터 듣다 보니까는 어떠세요, 요즘? 다시 듣게 되니까.
2: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냥 답답할 때한 번씩 크게 그냥 찬송 틀어놓는 거 정도?
0: 방학이 어떻게 이렇게 길어지셨어요?
2: 중간에 잠깐 해외 나가 있었고요, 12년을.
0: 네네네.
1: 12년을.
2: 네.
0: 그리고 이제 딱 귀국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가야 되는데 하면서 지금 못 가고 계신 건가요?
2: 아니요, 안 갔었는데,
0: 네.
2: 최근에 저희 손님으로 오셨던 분이
0: 예.
2: 계속 교회 나오라고 다녔었으면 하나님 한번 다시 하라고 기도하겠다고 하시면서
0: 네네.
2: 조금 마음이 요동되고 얼마
0: 네.
2: 전에 영화를 봤어요.
0: 네.
2: 그냥 코믹 영화인 줄 알고 갔는데
0: 네.
2: 신의 악단을 보고서 좀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0: 아, 그렇구나. 신의 악단을 보셨구나.
2: 네, 그래서 뭘까 하다가 그때부터 그 동영상 한 번씩 들은 것 같아요.
0: 네. 한두 달 동안 이렇게 들으면 새께라도 좀 들으셨어요. 이렇게 전화 연결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이런 것도 들으셨어요? 이 방송 이름이 새께라거든요.
2: 아니, 처음 들어봤어요.
0: 오늘 처음이세요?
1: 와.
0: 이 방송이 우리 이 7531번님 같은 분들 있잖아요. 이 방학생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오늘 참 문자 잘 주셨고요. 저희가 전화 연결되면 아까 전화 연결하는 거 들으셨죠? 좀 전에. 이렇게 선물 드리는데 그 선물 가운데서 어떤 선물 드릴까요?
2: 저도

0: 유산균이요?
1: 유산균 알겠습니다.
2: 어, 유산균, 유산균 인기가 많습니다.
1: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좀 전에 그분도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전화 연결됐고 극동방송을 듣게 됐는데 우리 7531번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달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방송 듣게 하셨고 오늘 이렇게 또 처음으로 이 시간대에 듣게 하시고 전화 연결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이제 돌아오셔야 돼요. 예?
0: 제가 금요일부터
1: 네.
0: 그냥 집 옆에 새벽기도를 갔어요.
1: 네네.
0: 어. 금요일하고 월요일 오늘 아침까지.
1: 예예. 예.
0: 근데 금요일 날 처음으로 진짜 몇 년 만에 새벽기도를 갔어요.
1: 예.
0: 그러고 나서 그날 극동 방송을 또 틀게 됐는데.
1: 예.
0: 그날 제가 신의 악단에서 은혜의 찬송을 은혜를 받았는데 그날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1분 그 찬송가에.
1: 예예. 예.
0: 그래서 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가? 그냥 여기서 고민을 하는 중이거든요.
1: 여기서 이제 고민을 길게 하면 15년에서 또 몇 년 늘어나요. 여기서 고민을 이제 끝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인 주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7531번님 여기서 이제 끝내셔야 돼요. 저 함께 저 따라서 이 시간에 기도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자, 사랑해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0: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 드리겠습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우리 7531번님 일단 새벽 예배 시작하셨는데 이제 주일 예배도 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더 깊이 있는 말씀 들으시고 기회가 되면 성도님들과 또 교제도 하시고 그래서 그 좋은 또 소식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0: 네.
1: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2: 네, 감사합니다.
1: 자, 제가 좀 빨리 좀 네. 끊었습니다. 아, 또 전화를 드리겠고
2: 네.
1: 한 분 더 좀 연결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요.
2: 네.
1: 우리 대전에 계신 분.
2: 대전.
1: 대전에 계신 분 그분 꼭 좀 하나님 네. 만났으면 좋겠고요.
2: 0636님.
1: 네.
2: 0636님.
1: 0636번님께 네. 전화를 드립니다. 1년 방학이네요, 이번.
2: 네.
1: 귀여운 방학.
2: 네, 빨리 돌아올 수 네. 있죠.
1: 빨리 계약을
2: 어여와.
1: 시켜야 됩니다. 네. 빨리 시켜야 됩니다.
2: 네.
1: 고민하다가 15년 됐습니다, 아까 그분. 이런 분들 많아요. 자, 신호는 가는데 우리 0636번님도 안 받으십니다. 자, 다시 한번 도전을 한 번만 네. 더 해볼게요.
2: 네. 0636님.
1: 자, 0636번이 꼭 마지막에 네. 예, 전화를 꼭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안 받으시네요. 안 받으신다.
2: 아.
1: 자, 아까 또 안 받으신 분이 계셨는데.
2: 네.
1: 자, 우리가 생방송이 끝나고 나서.
2: 네.
1: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면서 차 안에서 눈물 바다 됐대요.
2: 네.
1: 방금 대전에 계셨던 분도
2: 네.
1: 계속 울컥울컥 하면서
2: 네.
1: 머뭇머뭇 하시면서.

0: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1: 네.
0: 자, 울산에서도 너무 감동이다. 네.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극동방송,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거든요.
1: 네.
0: 그렇잖아요, 집사님. 그쵸?
1: 맞아요.
0: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1: 네.
0: 부르고 계셔서 오늘도 이렇게 또 연결이 됐는데 예. 고현 집사님 목소리가 너무 예쁘다고.
1: 얼굴도 예뻐요. 피디님이
0: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1: 피디님이 아시겠지만 글쎄요. 예. 피디님 뭐라고 말씀하시지만 예. 얼굴도 예쁘답니다.
0: 아, 그 얘기 제가 하려고 했어요. 그 얘기, 아.
1: 네.
0: 어우, 정읍에서 작년에 새끼라 네. 통화후에 다시 교회 출석해서
1: 네.
0: 잘 다니고 있대요.
1: 와.
0: 와. 우리 3312번님
1: 너무 잘하고 계세요.
0: 다시 한번 꼭 좀 네.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와, 새끼라 통해서 다시 계약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시니까 너무 반갑네요.
0: 나도 바보같이 살래요라고 이 찬양 노아처럼
1: 네.
0: 순종하고 네. 살겠다고
1: 네.
0: 기분 우울한데 쭈쭈에 우쭈쭈 마이쭈에 빵 터졌다고 우울증 나아주실 하나님 8872번님 네.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참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렇게 다운됐던 분들
1: 네.
0: 우쭈쭈
1: 우쭈쭈
0: 우쭈쭈 되면서
1: 네.
0: 노아처럼
1: 네.
0: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1: 네.
0: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권면하시는 거
1: 네.
0: 우리 꼭 순종했으면 하는 마음 있습니다.
1: 네.
0: 특별히 오늘 전화 연결됐던 분들 지금도 전화 연결은 안 됐지만
1: 네.
0: 우물쭈물 하시는 분들
1: 네.
0: 하나님이 손짓하고 계시니까
1: 네, 노크하시죠.
0: 네. 아, 난 이거 교회 아 이렇지만 한번 노아처럼
1: 네.
0: 순종하면서
1: 네.
0: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아, 네. 오늘 방송도 너무 은혜가 넘쳐서
0: 네.
1: 제가 너무 감사가 넘칩니다.
0: 네.
1: 피디님.
0: 네. 아까 마지막 그분이 이제
1: 네.
0: 은혜라는 찬양 얘기하셨잖아요.
1: 네.
0: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다 있기를 소망하면서 자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새끼라 조현출 김인수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습니다.

0: 맞습니다. 오랜 시간 규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규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여수 둔덕교회 천대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믿음으로 세워가는 주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점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발전하고 물질은 풍성해졌지만 이상하게도 가정은 더욱더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화가 사라지고 사랑이 메말라가고 부모와 자녀의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심각한 위기는 경제의 위기가 아니라 가정의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고 다음 세대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가정을 세웠습니다. 교회보다 먼저 가정을 만드시고 사회보다 먼저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정치가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이다라고 했습니다.

국가보다 먼저 존재하는 것이 가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교회와 국가는 가정을 대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 교육이 사회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고 부모의 신앙 교육이 중요함을 피력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정을 작은 교회라고 표현했고, 부모를 자녀의 첫 번째 목회자로 보았습니다. 가정과 부모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백성들 앞에 서서 매우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결심이 아닙니다. 가정을 향한 영적 서론이며 믿음의 방향을 정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세우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선택하는 가정을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까지 너희들을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방의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미루어 보아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며 동시에 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선택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유혹합니다. 돈을 섬기라고 합니다. 성공을 섬기라고 합니다. 쾌락과 자기 중심의 삶을 살라고 따라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선택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여러분, 무엇보다 부모가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집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우리 집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다. 우리 집은 말씀을 따라 살겠다. 이 결단이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지도자이자 포커스 온더 패밀리라고 하는 가정사역단체 설립자인 제임스 답스는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운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면서 신앙을 배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주일 아침 예배보다 학원이나 여행이 먼저라면 우리는 이미 세상을 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모가 교회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자녀도 그대로 세상을 따라갑니다. 반대로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믿음이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디모데의 믿음도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무엘도 어머니 한나의 신앙을 본받은 것입니다. 신앙은 말보다 삶으로 전수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가정을 세우십니다.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바드로 예배한다는 뜻과 봉사한다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일주일에 단한 번이라도 온 가족이 둘러앉아 찬양을 하고 말씀을 배우며 말씀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가정 예배는 물론 남편이 이끌으면 좋겠지만 아내가 주선하고 이끌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직장에 눌려 늘 만사가 뒤쳤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아내가 우리 함께 예배 드리자라고 미리부터 권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툴러도 좋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상처를 만지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것은 좋은 집이 아닙니다. 좋은 학군도 아닙니다. 좋은 형편도 아닙니다. 가정을 진짜 세우는 것은

0: 그 집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끝내 다시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먼저 무릎 꿇고 자녀와 함께 찬송을 하고 말씀을 읽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믿음으로 가는 가정을 세우십니다. 여호수아는 나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나와 내 집입니다. 여호수아는 혼자만 잘 믿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속한 모든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으로서 또는 부모로서 큰아들, 큰딸로서 가지는 영적 책임감을 의미합니다. 가정의 영적 분위기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끼어있는 결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한 가정에 대해서 소개하기로 원합니다. 그 집안에 큰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린 시절 예수를 믿고 두 동생을, 여동생을 교회에 데려갔습니다. 또두 남동생을 교회로 가게 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믿음의 좋은 남편을 만나서 현재는 남편은 장로로 본인은 권사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 여동생도 신앙생활을 잘하더니만, 이제 첫 번째 동생은 권사가 되었고 그의 남편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여동생은 나이가 젊어서 아직 소식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참 잘합니다. 두 분의 남동생들은 이제 교회 갈 때마다 헌금을 드리라고 500원, 1000원을 주었는데 그 둘이 신앙생활을 잘하더니만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둘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완악한 엄마도 구원시켰습니다. 아버지만 빼놓고 99% 다 전도를 했습니다. 아버지도 곧 예수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큰 누나, 그 여자분 한 사람이 온 가정에 예수를 믿는 그런 가정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는 그 집안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집이 좋은 가정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큰 재산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될 때에 가정은 바로 섭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가정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여수 둔덕교회 천대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에 653국에 1004번, 653에 1004번 여수 둔덕교회나 061 659국에 3800번, 650에 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에스겔 10장.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며 그간의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으라. 하나님이 가는 배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는 배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내시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에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에스겔 10장입니다. 예루살렘의 심판과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명백한 징조를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에 소개한 환상을 숯불을 성읍에 뿌리는 행위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1절에서 8절 예루살렘 성읍이 불로 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9절에서 17절 네 그룹의 모습과 이동 원칙에 대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18절에서 22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광경입니다. 이를 좀 더 세분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숯불을 던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3절에서 8절 가는 배옷을 입은 자가 숯불을 취하여 던지고 있습니다. 9절에서 14절 그룹의 모습입니다. 15절에서 17절 그룹의 움직임입니다. 18절과 19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모습입니다. 20에서 22절 그룹의 형상의 동일성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행위를 말한 후에 18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를 떠나는 장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촛대를 옮기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전반부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좌정하신 것은 그들을 다스리고 보호하시며 경배와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범죄하기 때문에 성서를 떠나시며 잘못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본장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는 하나의 상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불을 흩어지게 하시는 행위는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행위를 총체적으로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불심판은 이스라엘 땅에서 역사적으로 시행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의 예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죄의 함수 관계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묵인하거나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거처하시기로 작정한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불의와 범죄로 타락할 때는 더 이상 내주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 확인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결한 삶을 유지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 8절입니다. 가는 베옷 입은 천사의 심판 예시입니다. 8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이 폭로됐습니다. 9장에서는 예루살렘 거민들에 대한 참혹한 살육이 언급되었습니다. 이제 본단락에서는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심판을 총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유황불처럼 이스라엘 성읍이 무참하게 파괴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심판의 주체자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2절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명령입니다. 3절에서 5절 그룹들의 현 위치와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입니다. 6절에서 8절 심판 집행자의 심판 준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장에서는 가는 베옷 입은 천사는 다른 6명의 천사들과는 달리 중보적인 입장에서 경건한 자들의 이마에 구원의 표를 하는 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장에서는 그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자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천사의 이중적인 사역은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 사랑과 공의의 이중적 속성을 지니신 분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도 가장 잘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공의를 나타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심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본단락에서 가는 베옷 입은 천사가 구름 및 바퀴 사이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불을 직접 받은 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인간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고 오직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하나님에 의해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표현은 이미 5장과 9장 5절에서 7절에 나타난 예루살렘 심판의 본질과 특성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그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피조물들을 심판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하나님의 심판 행위를 대행할 경우에는 예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시편은 시편 99편 1절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칠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대로 친히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심판의 무서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 방법으로 피조세계를 엄중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백보좌 심판을 기억하며 더욱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9절에서 17절 그룹들의 모습과 행동 원칙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에 이어지는 본단락은 그룹과 바퀴의 환상이 중점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룹의 형상과 조화로운 움직임을 소상히 보여주면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암시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4절 그룹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15절에서 17절 그룹의 움직임에 대해 기술합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존재임을 밝힘으로써 하나님의 위엄과 광대하심을 드러내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1장 15절에서 21절의 내용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다만 1장이 네 생물의 출현과 함께 네 얼굴과 네 날개, 네 다리 모습 및 그룹들의 이동 원칙 등을 밝힌 데 이어서 마지막으로 바퀴와의 관계를 피력한 데 비해 본단락은 그룹들과 바퀴의 관계를 묘사한 다음 전체 모습에 대해 간단히 눈과 네 얼굴 모습 정도를 언급할 뿐입니다. 1장에서는 그룹들이 하나님을
수종하는 종으로서

0: 하나님을 모시고 이상 중에 나타난 것을 액면 그대로 묘사한 반면 본문은 가는 배옷을 입은 천사가 구름 및 바퀴 사이에서 심판의 불을 취한 바 구름과 바퀴의 상호 연관성을 특별히 강조하며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1절과 16절 17절 하나님은 세계를 일관성 있고 조화롭게 인도하십니다. 그룹들은 움직일 때 머리가 방향을 잡아주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행동합니다. 또한 그룹들이 움직이면 바퀴들도 옆에서 같이 움직였습니다. 바퀴들은 독자적으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룹들이 조종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의 지혜로운 계획과 섭리에 의해 이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12절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정확히 감찰하십니다. 에스겔은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와 둘레와 눈이 가득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통찰력에 대한 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한된 이해와 능력을 가진 인간과는 달리 모든 사물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신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앞에서 모든 가식적인 태도를 버리고 온전한 태도로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18절에서 22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과 함께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가시적인 임재 처소로 지정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것입니다. 18절 성전 문지방을 떠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합니다. 19절 성전의 동문에 머무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20에서 22절 하나님의 영광을 수종하고 수행하는 그룹들의 외적인 모습을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시편 5편 4절에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상과 같은 본단락은 18절과 19절 여호와의 영광과 가증스러운 우상으로 가득 찬 성전에 계속 머물 수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소유로 인하여 교만에 빠졌습니다. 이방의 풍습을 좇아 가증한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언제나 안전하리라는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백성의 위선적인 태도는 하나님을 분노케 했습니다. 급기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죄로 부패한 곳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성전을 피난처로 생각하는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패역하고 마음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긍휼을 베푸사 남은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커다란 경계심을 가지고 겸손히 성령의 전인 우리 몸을 잘 관리하여 의의 병기로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단순한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의 본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근거를 잃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와 삶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는 참된 통치자이십니다. 믿음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단입니다. 이 믿음은 이해되는 현실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첫 곡, 예수가 거느리신 일, 팻분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에바다, 노래 선교단의 찬송으로 함께합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늘 부어주신다면 그 순간은 너무 행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끝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며 그 여정을 통해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숙한 믿음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Back to the Bible 뮤지션의 찬송과 임승종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캐리 언더우드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리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크록스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날마다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아침에가 뜨고 저녁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0: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은 기쁨과 감사가 함께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이 서로의 소중한 장점을 알아가며 그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한마디, 사랑이 전해지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5월 꽃이 피어나듯 우리 아이의 숨겨진 가능성과 재능을 찾아보세요. 매일 자녀에게 내가 잘한 건 뭐야? 라고 물어보며 눈을 맞추는 습관이 그 재능과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각자의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발견하고 함께 키워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작은 배려와 따뜻한 눈빛이 모여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주님, 5월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기이하게 여기게 하시고 기념일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빛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5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여수 아름다운 교회 이예은 학생의 낭독입니다.
1: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0: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넘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1: 전남동부 온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여수성결교회 한기형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믿어보라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처럼 구원에 대한 오해가 존재합니다. 구원은 아주 쉽고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단순화된 논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대해 훨씬 더 깊고 엄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을 통해 구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은 받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과 희생은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이 좁은 이유는 바로 자기 부인과 순종, 헌신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좁은 문이 아니면 닫힌 문입니다. 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척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종교적 행위만 하는 신앙은 구원과 무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적 습관은 닫힌 문 앞에서 서성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당시 베드로를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를 때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좁은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좁은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세 번째, 좁은 문을 거부하면 버림받게 됩니다. 오늘 시대는 헌신보다는 복만을 원합니다. 십자가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봉사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넓은 문은 편안하고 즐겁고 쾌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심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이 없고 십자가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넓은 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좁은 문은 언제까지나 열려있지 않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문을 닫으시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삶,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은 넓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뜻대로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먼저 믿었다고 구원의 삶을 자동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늦게 믿어도 순종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을 믿는 길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이미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걷는 좁은 길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지금은 신앙으로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때입니다. 복음의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모든 걸 드릴 때 주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며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제 삶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남동부 극동방송 모든 청취자 여러분, 좁은 문을 선택하고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겠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1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5월 22일 금요일부터 24일 주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를 모시고 50주년 예수동의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주제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로스로브는 5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순천 금당 동부교회에서 도약이란 주제로 학교 기도 모임 연합 집회를 개최합니다. 크로스로브 대표 고은성 목사를 강사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010-2064번에 4558번 4558번 김대승 간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남로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순천 천보교회에서 목회자 및 평신도 이단대책 예방세미나를 엽니다. 최근 주요 이단사이비의 동향과 대책이란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료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 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영중앙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선교합창단, 순천장로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아이를 위한 생태오감 환경놀이터를 엽니다. 꼬물꼬물 흙놀이, 식물이 주는 선물, 달콤톡톡 딸기와 놀자 등 다양한 놀이로 함께하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1분 찬송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가 함께했습니다.
1: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늘 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여수 수정로 교회 김종민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스승의 은혜, 스승의 길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5페이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4: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3: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4: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3: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4: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3: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4: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3: 함께 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

0: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승의, 스승의 은혜, 스승의 길.
1: 아멘. 네.
0: 또 스승의 날을 또 지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나온 여러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마음에 감동을 준 그 스승들이 있습니까? 또 그분들에게 어떻게 감사의 표현을 하셨습니까? 미국 앵커리지의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세상에 대한 절망과 증오 때문에 수업에 집중하지를 못하는 그 학생들, 그 학생들에게 수업이 도저히 되지를 않아가지고 어느 날은 학생 수만큼 2달러짜리 지폐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한 장씩 다 나누어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반드시 너희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네가 너희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돈을 써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2달러짜리 지폐를 한 장씩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은요, 자신을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위에서 기도해주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자신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훗날 선생님은요, 한 학생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달러짜리 지폐를 주신 그날, 저는 절망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고쳐먹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꿋꿋하게 노력해서 제가 크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는 바로 그와 같은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닐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가장 좋은 교사는, 가장 좋은 선생님은 학생들과 함께 웃는 선생님입니다. 그러나 가장 나쁜 선생님은 학생들을 우습게 보는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철없고 믿음 없는 현재만 보지 마시고 은혜 받아서 훌륭하게 변화된 그런 미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대하고 아이들을 가르치십시오. 그래야 어떤 아이도 무시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스승에는요, 가정에서의 스승이 있고 교회에서의 스승이 있고 사회 속에서의 스승이 있습니다. 각 영역에 다 우리의 스승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내 마음에 깨우침을 주고 나에게 사표가 되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다 우리의 스승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기에 우리 자신도 각 영역에서 다 스승이, 훌륭한 스승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로 인해 가지고 오늘의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 혼자 힘으로,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우리 자신이 만들어져 오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의 영적인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노고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의 선생님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원단체연합에서 초중고대 교사들에게 스승의 날 가장 하고 싶은 말과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중에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가 선생님 감사합니다 였다고 합니다.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바로 그 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변질이 되고 퇴색되어진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리스도인 교사들은요, 바른 스승의 도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학생들은요, 스승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제자의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속도는 늦다 할지라도 관계를, 바른 관계를 회복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들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타락해도요, 스승은 스승이고 제자는 제자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스승과 제자는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야말로 인격적인 관계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서로 마음이 통해야 되고 마음을 주고받아야 되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함께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스승은요, 제자를 향한 사랑과 이해와 인내로 바른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가르칠 때에 마음의 감동과 함께 변화의 모습도 일어납니다. 거기서 스승의 권위가 생겨나고요, 제자들의 존경과 감사가 따라옵니다. 존경과 감사는요,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야단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요.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느끼게 할 때에 서서히 일어납니다. 앵커리지 고등학교에 한 이 선생님이 이렇게 한 것처럼 그들 속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훗날 그들이 자식을 키워보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요, 옛날 스승을 떠올리게 되고 스승의 사랑에 대한 감동과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죽기 전에 감사의 말 한마디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스승의 책임을 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른 어떤 개인적인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가르치고 대해야 합니다. 교사 여러분, 모두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참 힘들 겁니다. 세월이 갈수록, 시대가 점점 흘러갈수록요, 참 아이들을 대하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사고방식이 다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삶의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다르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가고 지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종종 들 겁니다. 아니, 자주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품에서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책임질 그런 인물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크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삶의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르게 이끌어갈 작은 리더들이 여러분들 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힘들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교사나 학생이나 모두 유일한 구원자요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교사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은 참 제자가 될 때에 아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스승은요, 보여줌으로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보면서 자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의 길이 되신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그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심으로써 가르치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본받는 그런 훌륭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처럼요,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탐심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이 자신을 망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15절에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생명이 내가 가진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31절에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소유의 욕망과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를 추구하고 평강을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평강을 누리는 게 중요하고 기쁨을 누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자리 차지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알게 되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탐심을 가지면요, 나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면요,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모든 문제, 인간의 문제는요, 대부분 탐심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세상은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 위해 군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게 옳은 것인 줄 압니다. 그게 잘 사는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 가지고 주변을 돌아볼 겨를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내 탐심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그것만 쳐다보고 달려갑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러나 주님은요,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차지하라고 가르치지만 주님은 소유가 아니라 나눔을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가르치신 바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님의 가르침은 세상과 반대입니다. 세상은 군림을 가르치지만 주님은 낮아짐을 가르치십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세상은 나만 살면 돼.

한다고 가르치지만요, 주님은 남을 위한 나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십자가를 찍어 나를 따라오느라.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세상은 섬김을 받으라고 가르치지만 주님은 섬기라고 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많은 이익을 남기라고, 그래서 많이 가지라고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이익이 아니라 손해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내 오른뺨을 때린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고 요구하는 자에게 10리를 함께 가주라. 2km를 함께 걸어가자고 하는 자에게 4km를 같이 가주라는 겁니다. 너의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너의 겉옷까지 나누어주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런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성공적인 삶이고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요, 그렇게 살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남에게는 그렇게 가르치면서 내 자식에게는 세상을 따라가라고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식은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가르치면요,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물질 중심적입니다. 자신과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 내만 즐거우면 된다, 돈만 많이 벌면 된다. 직업선택의 기준도 돈이 되어 있고요, 모든 가치의 기준이 돈이 다 되어 있습니다. 사람 판단하는 것도 돈으로 판단합니다. 그 집의 크기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섬김 받아야 될 자리에 돈을 올려놓고 돈을 섬기고 있습니다. 결국 망하는 길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탐심을 버리라,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탐욕스러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탐심을 버려야 그 자리에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요, 선한 왕이요, 거룩한 왕이요, 의로우신 왕이요, 전능하신 왕이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 진정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의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심으로써 인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심으로써요, 죽음으로써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아지심으로 가장 높아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그분의 삶을 본받고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소망이 있습니다. 늘 탐욕적인 인간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까? 그걸 그렇게만 산다면 인간이겠어요? 인간의 가치를 신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짐승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짐승도 자식 낳아서 먹이고 훈련시키고 혼자 살아가도록 만들고 사냥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요. 사람은 거기에 비출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 전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요,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주변도 변화가 될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스승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요,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가정에서의 스승들입니다. 어른들은요, 아이들도 가정에서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요, 가정에서 스승이 될 수가 있어요. 부모도 아이들 위해서 자녀들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해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오해한 제자들도요, 당신을 배반한 제자들도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제자들을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학교에서 분유와 건빵을 배급해 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역시 어릴 때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에 학교에서, 국가에서 배급을 해 주었습니다. 빵을 배급해 주고 건빵을 배급해 주고 분유를 배급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대니까요. 요즘에는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 아이들에게 급식을 해 줍니다만 옛날에는 배가 고파서 그렇게 해 줬습니다. 아이들이 늘 배가 고파가지고 무엇이든지 한번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었습니다. 쌀밥 한번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었고요. 고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느 날 몇 명의 아이들이 학교의 급식 창고 앞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몰려 들어갔습니다.

그 장관에 들어가서 보니까 분유가 있고요. 건빵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건빵을 있는 대로 자기 주머니에 잔뜩 집어넣고는 그 다음에 분유가 있으니까 이 가루 우유잖아요. 분유를 가지고 입에 넣었습니다. 그 먹는데 먹다 보니 급하게 먹다 보니까 이게 가루니까 그 다음 기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전부 다 아주 콜록콜록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선생님이 한 분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게 뭔 소리인가 해서 들어가 봤더니 아이들이 입가에 분유를 묻히고 허옇게 해가지고 벌써 주머니는 꽉 차 있고 먹고는 전부 다 콜록콜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들 날 따라와 교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아이들은 잔뜩 긴장을 하고 따라갔습니다. 아이들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이 하십니다. 이놈들아, 그렇게 분유를 급하게 먹다가 취하면 어떻게 할 거냐. 예, 물부터 마시라.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물을 한 컵씩 나누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다음에 선생님 같은 사람 되어야지. 나도 다음에 선생님 같은 사람 되어야지. 아이들을 이해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게 스승이지요. 이게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여러분, 선생님은요, 매 대신에 물 한 컵으로 그 아이들에게 이해와 사랑을 가르친 겁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은요, 아직 부족합니다.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직 채워지지 아니한 부족한 부분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요, 가능성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미래가 기대가 되는 거지요. 어떤 것을 채우느냐에 따라서요. 그래서 미래가 있고 가능성이 있고 기대가 되는 겁니다.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안 채워졌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는 것이. 아직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교육과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크고 강한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린이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열매가 작기 때문에 청소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덜 익었기 때문에 청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요. 더 많은 이해가 요구되고 사랑이 요구되는 거지요. 우리 자식들, 내 자식들을 그렇게 키워왔잖아요. 교회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아이들을 보고 그렇게 기다릴 줄 알고 이해하고 사랑을 바탕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라고 돈 들여가지고 학교에 보내고 교회에도 보냅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든지 교회 학교든지 참 교사가 중요합니다. 교사가 가르침과 훈련을 통해서 채우고 성장시켜 가기 때문이지요. 이와 같은 전제와 이해하에 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을 우리가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과 이해로 맡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가르치고 양육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은요, 예수님처럼 사랑과 이해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집에서 내 자식 키울 때처럼요. 그럴 때 예수님을 닮은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이 탄생할 겁니다. 그리고 교회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하고 그 목적대로 사는 인간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요. 미켈란젤로와 그의 스승 보톨도 지오바니의 이야기입니다. 14살 된 미켈란젤로가 그 당시에 정말 유명한 스승이었던 보톨도 지오바니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그에게 배우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찾아왔는데 그의 아주 탁월한 재능을 본 이 보톨도가요,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두 곳을 찾아갔습니다. 한 곳은 술집이었고 한 곳은 예배당이었습니다. 술집 앞에 갔습니다. 술집 앞에 갔더니 그 술집 안에 아주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미켈란젤로가, 야, 조각이 참 선생님 아주 참 아름답고 아주 훌륭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보톨도 지오바니가 이야기합니다. 참 조각은 잘했지만 이 조각은 지금 술집에서 술 먹는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단다. 데리고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예배당에 갔더니 천사 조각상이 아주 아름답게 잘 새겨져 있습니다. 선생님, 이 조각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래, 이 조각은, 이것도 동일한 조각이지만, 조각품이지만 이 조각품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그 재능, 너의 훌륭한 그 재능을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스승의 물음에 어린 미켈란젤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0: 목적, 우리가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뭐냐? 이것부터 바로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정하고 그 목적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부터 고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라는 거예요. 왜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나에게 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자녀들과 학생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 속에 보여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저런 분이구나,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1등이 아닙니다. 우승이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마음 씀씀이를 통해서, 내 표정을 통해서,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내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말과 성품과 인격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 닮은 모습을 우리 어른들이 보여줄 때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청년들 앞에서 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들, 아이들은요, 이런 교사를 통해서, 이런 우리 어른들을 통해가지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과 삶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며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고 살리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에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교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 참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주일마다 그 자리를 지키는 여러 교사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간 우리 교사들 위해서 우리 학생들과 학생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고, 우리 모든 교우들은요, 그들을 위로하는 거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여수 수정로 교회 김종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434 여수 수정로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1분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5월 19일 화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계절의 여왕이 달리 계절의 여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자연이 생명의 축제를 벌이고 있다고도 표현하시던데요. 아카시아 꽃이며 장미며 하루하루 꽃들이 만개하는 모습을 보면 그 아름다움의 탄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저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은혜를 깨닫는 일일 겁니다. 창조 질서에 따라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꽃을 피우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와 또 목적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입술의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몸짓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런 복된 삶 살기를 바라봅니다.

0: 창세기 1장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온 만물을 향해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5월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참 좋아하실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반응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죠. 그런 삶을 살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삶의 질서가 잡히고 또 평안과 기쁨이 생기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5월 19일 화요일이고요. 오늘은 3단 성경 퀴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여수 예수인교회 박정호 목사님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선물 또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속 92.9MHz, 전남 동부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는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그리고 이 시간에 소개됐으면 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는데요. 여수 함해 등대 옆에 위치한 지뜨 펜션에서 제공하는 주중 2인 1박 숙박권,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담터에서 차 선물 세트를, 특별한 여수 여행의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제공하는 크루즈 승선권, 도서출판 토기장에서 드리는 신간 신앙서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교하는 감자탕 맛집, 진통 뼈사랑에서 3인 감자탕 식사권, 여수를 대표하는 로컬 브랜드, 여수 원조 딸기 모찌 선옥씨에서 딸기 모찌를 선물로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충만한 저녁 되세요.
0: 선물이 더 있는데요. 찬양이 함께하는 카페 여수 소다만 카페에서 커피와 수제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여수 예수인교회 박종호 목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데요. 목사님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수인교회 박종호 목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네,
0: 목사님 드디어 반팔을 입으셨네요.
2: 벌써 입었어요. 네. 네. 너무 더워요.
0: 너무 네. 덥죠. 네. 네. 저도 팔을 좀 걷어붙이고 네,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데 장비에서 나오는 이 열기도 있어서 더 더운 것 같습니다.
2: 올 여름에 무척 덥다고 네. 이 기상청에서 그러던데 조금 걱정이 돼요.
0: 걱정되죠. 네. 네. 네. 벌써 5월인데 어젠가요? 어제는 순천 네. 또 광양이 30몇 도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2: 네네. 예, 김천인가? 전국에 최고 높았다고 하는데, 네. 김천도 뭐 35도인가까지 올라갔다고.
0: 와, 네. 5월인데, 네. 기온이 30도가 넘으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
2: 우리가 살다 보면요, 좀 가끔 내 삶 비정상일 때도 있어요. 네. 우리도 조금, 네. 제가 왜 저래? 저럴 그럴 때 있잖아요. 날씨도 네. 가끔 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0: 그래요.
2: 뭐 그래도 뭐 그냥 내일 또 비가 오면 네. 내일과 모레 비가 좀 많이 온다고 하는데 네. 비가 오면 또 다시 정상적으로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또 야 네. 정신 차려 하면 또 정신 차리고 네. 그런 것처럼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네. 또 지나가야죠.
0: 그래요. 날씨가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아 그것도 네. 그것도 나름 또 재미가 있어요.
0: 재미가 있나요?
2: 그럼요. 아. 우리가 또 젊었을 때 또 한때 뭐 객기 같은 거 부릴 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나름대로 또 추억이잖아요.
0: 네. 그래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늘 긍정적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목사님 오늘 3단 네. 성경 퀴즈 함께 할 텐데요. 예. 오늘 주제가 어떤 건가요?
2: 오늘의 주제는 함께, together입니다.
0: 함께. 네. together. 네. 네. 자, 함께라는 주제에 퀴즈 3개를 이제 드릴 겁니다.

0: 네, 여러분들 이제
1: 네.
0: 뭐 퀴즈 푸시는 방식은 너무나 잘 아실
1: 잘
0: 테니까요.
1: 아실 거고.
0: 네.
1: 다만 이제 오늘도 이게 늘 이 성경 문제를 3단으로 이렇게 내다 보니까
0: 네.
1: 뭔가 지금 발음에서 이렇게 좀제 의도하지 않게
0: 네.
1: 단어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0: 그러니까 최종 정답의 그 조합된 단어를 만들기가
1: 네.
0: 쉽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1: 그래서 이제 그 단어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글자들은 그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0: 네.
1: 두 번째 단어의 두 번째 글자에 나오는데 첫 번째 글자에는 잘안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글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본의 아니게 뭐 두음 법칙도 쓰고 뭐 여러 가지를 씁니다만 그럼에도 그것을 또 재미로 좀 느껴주시고 아, 목사님이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0: 네.
1: 또 이렇게 좀 우리가 더울 때는요. 이렇게 혼자 있는 것도 좋긴 한데 더우면 또 혼자 있는 것도 좋긴 한데 또 같이 함께 이렇게 있을 때 훨씬 더 재밌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혼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함께 있을 때이 더위를 좀 잊어버릴 수 있지
1: 네.
0: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3단 성경 퀴즈와 함께 하시면서 좀
1: 네.
0: 더운 날씨를 좀 잊어버리셨으면
1: 네.
0: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드릴까요?
1: 네. 첫 번째 문제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 글자는 두 글자입니다.
0: 네.
1: 두 글자. 네. 자, 이두 글자 한번 풀어보시죠. 우리가 제가 영화를 보니까요, 아버지를 부르는 단어들이 대부분 비슷하더라고요. 엄마를 부르는 단어도 대부분 비슷하고.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 조금 친숙하게 부르면 아빠,
0: 아빠. 네.
1: 또 어머니, 엄마,
0: 네.
1: 뭐 영어로는 마마, 빠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0: 네.
1: 히브리어에서도 또 아람어에서도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부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물론 부르죠.
0: 네.
1: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좀더 친숙한 어린아이의 단어로 부를 때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0: 네.
1: 아빠하고
0: 이게
1: 좀 비슷하죠?
0: 아람어죠, 근데.
1: 네, 아람어입니다.
0: 네. 아람어로서 아버지를 부르는 단어가 있는데요.
1: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0: 네.
1: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이 단어를 쓰셨어요.
0: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말의 아빠와 좀 너무나 흡사한.
1: 그렇습니다. 제가
0: 네.
1: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 네.
1: 영화를 볼때 깜짝깜짝 놀래요. 저 우리나라 말 같은데? 근데 아빠나 엄마를 부를 때 대부분 비슷하더라고요, 단어들이.
0: 그렇죠.
1: 왜냐하면 애들이 이렇게 처음 태어나서 부를 수 있는, 할수 있는 발음들이 그런가 봐요.
0: 그러네요.
1: 그래서
0: 네.
1: 그런지 대부분, 저 한국말 아니야? 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0: 우리나라 그 발음하고 많이
1: 비슷합니다. 거의
0: 비슷하네요.
1: 비슷합니다. 네, 거의
0: 네.
1: 비슷하고. 또 벌써부터 이제 여러분들 다 눈치채셨을 텐데
0: 네.
1: 또 로마서에서도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부른다고 우리가 성경에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도 나와 있죠.
0: 네. 이제 아빠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 네.
0: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이렇게
1: 그렇습니다.
0: 말씀하시는
1: 네.
0: 목사님들도 계세요. 네.
1: PD님은 아빠라고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0: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빠라고 부르기도 하고
1: 아빠라고
0: 이게
1: 부르세요?
0: 커서는 아빠라고는 잘 거의 잘안 하는 것 같아요. 네.
1: 어려서는 아빠라고.
0: 그럼요. 네. 왠지 더 친근하고
1: 좀 부럽습니다. 저는 한 번도
0: 네.
1: 제 기억에서는
0: 네.
1: 아주 어렸을 때는 모르겠어요. 제 기억이 없을 때는. 근데 제 기억이 있는 한은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0: 그러세요?
1: 굉장히 엄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저는 아빠 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 저한테 지금도
0: 네.
1: 29인데도 불구하고 아빠라고 부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좋으면서도 약간 어색할 때가 있어요.
0: 그러세요?
1: 네네.
0: 네. 그러면은 하나님을 부르실 때도
1: 저는 하나님이
0: 네.
1: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해서
0: 네.
1: 굉장히 처음에 어색했어요.
0: 그러셨겠네요.
1: 왜냐하면 네. 저의

0: 이게 아버지는 저를 혼내는
1: 좀
0: 또는
1: 엄하신.
0: 엄하신 저에게 규율을 잡는 늘 그런 분. 그래서 때로는 많이 혼내는 뭐 그런 분이셨는데 진짜 교회에 와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처음에는 왜 하나님과 아버지가 연결이 되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1: 그랬구나.
0: 그래서 저는 아직도 물론 돌아가셨지만 아빠라고 한 번 더 불러본 저뿐만 아니라 저희 형제들이 아마 다 그렇습니다.
1: 그래요. 이게 육신의 아버지의 역할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0: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근데 어찌됐든 자 한번 여러분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때 그것을 아람어로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1: 예, 찬양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0: 아버지 나 이러잖아요.
1: 뭐 우리 목사님께서 온몸으로 지금 힘들어 드리고 계시는데요.
0: 아주 친숙한 표현이죠.
1: 네. 자, 첫 번째 문제 정답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샵 9750번 오늘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6392님 또 0112님 그리고 0782님 0782님은 그 뭐라 그럴까 인사 말씀을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셨네요. 출첵 문자를 이렇게 주셨고요. 2483님께서도 문자 주셨는데요. 광양이시라고 하시면서 오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 5.18 민주화 46주년 운동 기억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찬양 신청하신다고 항해자 신청하셨습니다. 광양중앙교회 박동주 목사님 또 온 성도님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0: 광양중앙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다니시는 분 같은데
1: 찬양을 신청하셨는데요. 찬양 바로 띄워드리도록 하고요. 자, 첫 번째 문제 아버지를 부르는 아람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아빠. 아빠라는 그 발음과 정말 비슷하거든요.
0: 아빠를 좀 약하게 부르면 이 발음이 되겠죠.
1: 그렇죠. 그래서 아주 친숙하게 아버지를 부르는 말로 쓰인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483님께서 신청하신 찬양인데요. 시와 그림의 항해자 띄워드립니다.

0: 시와 그림의 항해자 들으셨습니다. 곡이 워낙 길어서요. 이 곡을 다 들려드리면 좋은데 오늘 성경 퀴즈 그러면 세 개 다 못 드릴 것 같아서.
1: 맞아요. 중간에 구두까지 도착하려면 너무 길어서. 그렇습니다. 네, 오래 걸려서. 네.
0: 아 근데 이 찬양은 언제 들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1: 네. 네. 어차피 하나님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0: 그러니까요.
1: 다 안 들어도 됩니다.
0: 우리 2483님. 네. 네. 감사하고요.
1: 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더위를 이렇게 이겨낸다 하는 그런 좀 독특한 아이디어를 네. 보내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선물 주잖아요. 그렇죠?
0: 네.
1: 선물을 드리는데 그 독특한 나의 더위 탈출법 나는 더위를 이렇게 이긴다 라고 네. 그 팁을 좀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좀 한번 나눠주시죠.
0: 네.
1: 그래서 지금 벌써 또 더워지거든요, 사실.
0: 목사님이 지금 많이 더우신가 봐요.
1: 네, 좀 더워요.
0: 스튜디오 안이 이게 장비가 이제 열을 발산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이 덥긴 한데요.
1: 네.
0: 네. 또 찬양 들으면서 문득 이제 그런 생각이 드셨나 봐요. 더위 네. 탈출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비법이 있다면 네. 좀 나눠주시면.
1: 물론 뭐 냉면 같은 거 먹었던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고. 네. 뭐 여러 가지 저는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썼어요.
0: 네.
1: 세숫대에다가 차가운 물 받아놔가지고 네. 거기다가 발 담그고 있으면 좀 시원하잖아요.
0: 그 시원하죠.
1: 네, 거기다가 네. 또 때로는 뭐 얼음까지 담고.
0: 네, 맞아요. 네.
1: 무슨 또 가장 시원하게 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또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그렇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원하게 한 잔 들이킨다.
0: 네.
1: 그거 말고 독특하게 나는 이렇게 뭐 이열치열 저 한번 이열치열 한 적이 있거든요.
0: 오.
1: 겨울에 솜니불을 잔뜩 내가 꺼내가지고
0: 네.
1: 한번 그래서 정말 내가 솜잎을 이열치열을 하면 혹시 시원해질까?
0: 네.
1: 제가 초등학교 때요.
0: 겨울에요?
1: 여름에.
0: 아 여름에.
1: 여름에 네, 솜잎을 네. 잔뜩 꺼내가지고 아이고. 엄마가 저 미친놈 그래가지고 솜잎을 잔뜩 꺼내놓고 막 거기서 한 10분 동안인데 와 죽는 줄 알았어요.
0: 아 진짜 힘드셨을 것 같은데.
1: 제가 좀 엉뚱한 면이 있어서.
0: 좀 엉뚱하시네요 진짜.
1: 네. 그 한번 그래 봤는데 네. 아이고 죽겠더라고요.
0: 그래요. 자 이런 엉뚱한 거 말고.
1: 네. 엉뚱해도 네. 좋습니다.
0: 여러분만의 비법 네. 나눠주십시오. 자 0941님 장거리 운전 중에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1: 네.
0: 해주셔서
1: 가시는군요.
0: 감사합니다.
1: 네.
0: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1: 네.
0: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네.
1: 따따하다. 이게 뭘까요? 0111님. 따따하다라고 말합니다.
0: 그러게요. 따뜻하다라는 오타 아닐까요?
1: 아, 덥다를 네. 덥다고 말하지 말고 따뜻하다라고 말합니다.
0: 이런. 어떤 분들에게는 이 지금의 날씨가 그렇게 덥다라고 이렇게 안 네.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그런 것도 하나에
0: 네.
1: 덥다 그러면 사실 더 덥긴 하거든요.
0: 그렇죠. 네. 네. 자, 9604님 간만에 퇴근길에 보냅니다. 신호대기 중에 정답 보내셨네요.
1: 네.
0: 정답 잘 맞추셨습니다.
1: 네. 오랜간만에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자 이렇게 정답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1: 이제
0: 자,
1: 정답을 발표해야겠죠?
0: 발표할까요?
1: 네. 네. 네 갑자기 또 네, 한 번에 이렇게 하는데 자 일단 정답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네 정...

0: 응답. 하나님 아버지를 친숙한 어린아이의 언어로 부르는 말 바로 아바. 아바 아버지.
1: 네.
0: 아바 아버지. 아바지요? 아바.
1: 아바였습니다. 아바. 네,
0: 아바. 네. 아빠. 아빠는 우리나라 말로 아빠라고 보내주신 분도 있던데 네. 정확하게는 아바. 네. 아빠.
1: 그렇습니다. 네. 정답 맞추신 분들 가운데 한 분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릴 텐데요. 자, 바로 발표하죠, 오늘은.
0: 네. 저희가요, 방금 올라오신 분이 있어요. 0941님. 요 분을 좀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1: 네.
0: 저는 이열치열, 더울수록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면서요. 교회 화단 풀을 뱁니다. 깨끗한 화단 보면 행복해져서 시원해진대요.
1: 와.
0: 와.
1: 교회 화단을.
0: 그렇죠. 여름에.
1: 가꾸시다니.
0: 여름에 풀, 비만 오면 풀이 막 엄청나게 자라있거든요.
1: 자라죠.
0: 자라있는데. 네. 근데 더울수록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를 드시면서 화단에 풀을 뱉는데. 그렇죠. 화단, 그 깨끗한 화단 보면 굉장히 막 마음이 시원해지고.
1: 그렇죠.
0: 또 성도들한테 네. 칭찬도 받고. 너무 좋은데. 와, 0941님. 할렐루야. 0941님이
1: 맞습니다.
0: 0941님.
1: 네,
0: 네. 야, 칭찬합니다. 네.
1: 목사님께서 지금 격하게 지금 네.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0: 아, 또 이런 방법이 있군요.
1: 네. 네. 이 깨끗한 화단이 주는 그 청결함.
0: 네. 네. 또 성도들 와서 보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1: 네.
0: 하나님도
1: 그 시원함이 야, 있네요.
0: 내
1: 네.
0: 집이 이렇게 이뻐졌네. 하나님도 막 굉장히 시원해 하실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네. 자, 정답 맞추시고 네. 또 더위 탈출법도 이렇게 알려주셔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0: 0941님.
1: 네. 네. 네. 성함과 주소 올려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충분히 선물 받으실 자격이 되십니다. 네. 네. 아, 좋습니다.
1: 그리고 더위 탈출법 또 하나 소개해드리면 0782님. 여름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 친구들이랑 추어탕 먹기로 했습니다. 아이 보양식 먹어줘야죠.
0: 이분 저 선물 안 드리고 싶어요. 나도 지금 추어탕 사실 먹고 싶다고 했는데 혼자 지금 드시러 친구들이랑 네. 가셨는데.
1: 저는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0: 네, 저 좀 약간 감정이 제가 챙기네요. 네. 네. 네. 사실 추어탕 아 좋죠, 여름에. 네. 네.
1: 여름을 약간. 이기기 위해서는
0: 보양식처럼.
1: 네. 보양식이 네. 또 필요 합니다.
0: 네, 아,
1: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까요?
0: 네, 두 번째 문제.
1: 네.
0: 저 아무 감정 없습니다.
1: 네.
0: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비슷한 글자 두음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어찌됐든 제가 그건 나중에 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글자입니다. 어떤 문제나 일에 있어서 서로 입장이 다르죠. 서로 입장이 다를 때 막 다투는 거예요.
1: 네.
0: 근데 다툴 때 말로 다투는 것 또는 글로 다투기도 하죠. 그래서 말이나 글로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고 막 서로 다투는 일. 신명기 19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 변론, 쟁론, 뭐 논의, 논단, 뭐 쟁변
1: 네.
0: 여러 가지 말들이 쓰여져 있는데 다투며 토론하는 것, 특별히 법정 같은 데서 그런데
1: 네.
0: 교회에서도요. 물론 좋은 의미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하면은 서로 싸움으로 번질 수가 있는데 자 어찌됐든 말이나 글로 서로 다투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쟁변하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1: 네. 자 손으로 또 주먹으로 막 다투는
0: 그렇죠.
1: 거 아니고요.
0: 주먹 다짐하는 거 네. 아니고요. 네.
1: 말이나 글로 싸우는 겁니다.
0: 네.
1: 네. 말이나 글로. 서로 다투며 토론한다라는
0: 네.
1: 그런 뜻으로도 네.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0: 뭐 네. 쟁변, 변론. 이것이 힌트가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네. 두 글자입니다.
0: 네.
1: 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아까 제가 분쟁 같은 거는 이제 제가 힌트를 드린 거고요.
1: 네.
0: 말이나 글로 서로 다투는 것, 의견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것.

0: 누는 것. 그것이 조금 격해질 때 이것이 일어났다. 네. 뭐 이렇게 표현하죠.
1: 자, 0782님께서 정답을 맞춰주셨네요.
0: 네, 맞춰주셨어요, 네. 벌써. 네.
1: 6392님, 이게 분쟁이라고 하면은 나뉘어서 이제 다투는 거잖아요.
0: 네. 네.
1: 그런 의미보다는
0: 그게 더 커지면 분쟁이 되는 거죠.
1: 말과 글로.
0: 네.
1: 네. 다툰다라는 한자어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저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1: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0: 그렇죠. 예, 왜냐하면 네. 교회가 무조건 하나 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0: 왜냐하면 모든 것에는 서로의 다름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1: 네.
0: 그 다름을 통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것들을 꼭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의회나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가지고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싸움으로 번지거나 그것이 감정적인 것으로 번져서는 결코 안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도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그냥 이렇게 합시다 하는데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1: 네.
0: 그러면 그때 좀 쉬어가기도 하고 그분들의 의견들을 청취하기도 하거든요. 그 과정이 쉽진 않아요. 그 과정이 쉽진 않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과 생각도 듣고
1: 네.
0: 그리고 그것들이 충분히 하나 되어져서 나아가게 하는 것. 이래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그것이 싸움이나 분쟁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1: 네.
0: 긍정적인 의미로 서로의 마음을 생각을 충분히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교회 안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특별히 요즘 세대 가운데요.
1: 네.
0: 요즘 세대는 생각이 강하잖아요. 자기 생각들이.
1: 그렇죠. 자기 주장이 강하죠.
0: 그렇죠. 근데 네. 그 생각들을 무조건 내리누르지 말고 그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듣고 이해해 줄 수 있는
1: 네.
0: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것들을 이거하다라고 표현합니다.
1: 네. 네. 자, 언쟁이라고 보내주신 분들도
0: 그렇죠. 언쟁.
1: 계시는데요.
0: 비슷합니다.
1: 네, 네, 비슷해요. 네. 쟁은 네. 이제 들어갑니다.
0: 네, 네, 그렇죠.
1: 자, 쟁은 들어가는데
0: 우리가 서로 막 의논하죠. 네, 막 의논하면서 막 쟁변하죠.
1: 근데
0: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 이게 뭐라고 또 힌트를 드려야 될까요? 이게 언쟁은 말만
0: 네. 네.
1: 포함을 한다면
0: 어떤 논리와 논리가 부딪힐 때
1: 그렇습니다.
0: 네, 논리와 논리가 네. 부딪힐 때 이거 한다라고
1: 네.
0: 하죠.
1: 자, 이게 중요한 힌트였어요. 이게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 이게 진짜 중요한 네. 힌트였구나.
0: 논리와 논리가 서로 쟁변하는 것
1: 네.
0: 이것을 요구한다. 한다고 하죠.
1: 네. 자, 여기까지 힌트 드리고요.
0: 네.
1: 정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정답 아시는 분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0: 어떤 분의 지금 댓글 중에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됐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 때문에 교회에 붙어 있으면 좋겠어요.
1: 아, 이
0: 교회는 우리 교회는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교회구나 라는 것 때문에 교회가 더 하나 되고 교회에 더 있고 싶어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1: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0: 네.
1: 정답이 뭔지 더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0: 네. 아, 정답하고는 네. 네.
1: 아니 왜냐하면 네. 이거를 저희가 다툼이라고 이제
0: 네.
1: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0: 네.
1: 교회 안에 다툼이 있으면 일단은 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0: 네.
1: 또 여러 또 의논하고 또 토론하고 하는 것들은 좋은데
0: 네.
1: 이게 토론이 격해져서
0: 네.
1: 이제 이렇게 말과 글로 서로 다툰다면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감정이
0: 네.
1: 좀 상할
0: 그럴
1: 수도
0: 있고 뭐 그런 의미로 있겠지만
1: 네. 네. 자 논리와 논리가 부딪혀서
0: 네.
1: 네. 다툼이 일어나는
0: 네.
1: 그런 걸
0: 우리가 지금
1: 생각해 보시면
0: 요거
1: 되겠습니다.
0: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PD님하고 저하고
1: 네.
0: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1: 그런 건가요?
0: 네. 네.
1: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이거보다는 우리 교회에
0: 네.
1: 사랑과 기쁨이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1: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입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0: 자, 두 번째 문제의 정답. 네, 많은 좀 네. 의견들이 네. 네, 많은 답들이 올라왔는데
1: 그러면서 좀 아픈 기억들도 떠오르시는 그렇죠. 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 이것이 교회에서 아픈 기억들도 있는데 제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0: 네.
1: 9830님 정답 먼저 발표를 하겠습니다.
0: 네.
1: 정답은 논쟁입니다. 논쟁. 네, 말이나 글로 서로 다투는 것.
0: 네. 논리와 논리로 네. 싸운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네. 드렸었죠.
1: 그래서 9830님이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논쟁. 조율하기 참 힘들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조율해야겠지요. 저도 배워갑니다. 맞습니다.
0: 네.
1: 저는 어떻게 사람의 생각이 하나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논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0: 네. 그러니까 이 논쟁을 할 때 네. 감정이 상할 수 있는데 네. 일단 감정을 최대한 배제를 하고
1: 내려놓아야겠죠.
0: 네. 그리고 서로 다른 의견을 하나님 앞에서 서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듣고 네. 네. 충분히 이제 듣고 그것을 이제 모아서 정말 그 아름다운 결과를 이제 도출하는 그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1: 저는 제가 생각지 못한 이런 댓글들이 사실은 좀 올라왔는데요.
0: 네.
1: 저는 이거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이 막걸리보다 못하냐. 세상에서는 서로 술 한잔하고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감정을 네. 푸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수 안에서 서로의 맺혀진 감정들을 풀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0: 네.
1: 어쩔 때는요. 5년 10년 가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예수가 막걸리보다 못하냐. 참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우리가 네. 막걸리 한 잔으로도 풀 수 있는 거를 네. 우리가 예수님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숙함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자, 네, 두 번째 정답 논쟁이었습니다.
0: 네. 자, 6392님께서 사진 한 장을 보내주시면서
1: 네.
0: 네. 아, 이 사진을 이제 꽃사진이에요. 꽃을 보면서 저는 장미라고 하고 아내는 해당화라고 논쟁했다고. 네. 논쟁하셨답니다.
1: 예, 그럴 수 있죠. 네.
0: 그럴
1: 저도
0: 수 있죠.
1: 맨날 집사람하고 뭐. 네. 자, 네.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0: 네.
1: 네. 두 번째 선물 드릴 분은요.
0: 아까 그 말씀하셨던
1: 네, 9830으로. 네.

0: 쿠팡님에게 저의 생각을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쿠팡님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축하드리고요. 성함하고 주소 네. 올려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마지막 문제 드릴까요?
0: 자, 시간이 없으니까 네. 세 번째 문제 정답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이름입니다.
1: 네.
0: 두 글자고요. 여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요시아 왕 시대에 예복을 주관하던 살룸의 아내의 이름입니다.
1: 네.
0: 열왕기하 22장 14절 말씀에 보면 또 역대하 34장 22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에 살았습니다. 요시아 왕이 보낸 사람들로부터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에 대한 질문을 받았죠. 이때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심판의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여자 선지자예요. 여선지자의 이름인데.
1: 여선지자의 이름인데.
0: 살룸의 아내의 이름이기도 하고.
1: 사실은 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이름을 좀 많이 낯설어 하실 것 같아요.
0: 낯설어 하실 겁니다.
1: 네네. 네네. 어떻게 힌트를 드려야 될까요?
0: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나요?
1: 네.
0: 낚시를 할 때요. 물고기를 다 잡기 위해서 훌치기를 합니다. 이게 힌트입니다. 그래서 네. 훌치기를 해서 다 잡거든요.
1: 네.
0: 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네.
1: 네.
0: 여선지자의 이름.
1: 과연
0: 네,
1: 이 근데 힌트를 들으시고 맞추실 수 있으실지. 네. 오히려 저는 그 성경을 옆에 있으시면 펼쳐보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0: 아, 그러면 네. 두말할 필요 없고요.
1: 열왕기하 22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네.
1: 한번 펼쳐보시고 정답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정답 맞추시면서 마지막 문제 조합해서
0: 네. 네,
1: 첫 글자 조합해서 최종 정답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찬양 바로 드릴게요. 김해실 밥창단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보혈의 능력.

0: 네. 아, 이세 번째 문제 정답이 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목사님.
1: 그렇습니다. 예.
0: 그렇죠. 네. 아,
1: 사실
0: 그래도
1: 뭐,
0: 또 이렇게 또
1: 네.
0: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요.
1: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이 선지자의 이름도 우리가 또 기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세 번째 정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답은요, 훌다입니다.
0: 네, 훌다.
1: 네, 훌치기를 해서 다 잡는다.

0: 그래서 제가 그런 네. 핀트를 드렸던 건데 뭐 전혀 사실 상관없는 힌트지만 네. 말로써 그냥 제가 글자로서 한번 훌쩍해서 다졌는데 네. 제가 내놓고도 약간 민망하긴 하네요.
1: 그래요. 2280님 네. 네, 처음 들어본 이름이시라고
0: 그렇습니다.
1: 방송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네. 하셨습니다.
0: 네. 네. 그래서 최종 정답은 네. 첫 번째 아바 그다음에 논쟁 또 훌다 네. 그래서 아논훌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이
1: 6392님.
0: 물어보실 텐데요. 네. 사실 제가 오늘 처음에 주제가 함께라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중간에 논쟁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론과 훌입니다.
1: 네.
0: 우리가 아론과 훌하면 여러분 다 아시겠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전쟁하게 했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피곤하니까 손이 네. 내려오죠. 그때 옆에 아론과 훌이 바위를 갖다 놓고 그 손 얹어놓고 붙들어 주었던 사람.
1: 네.
0: 바로 아론과 훌이죠.
1: 그렇습니다.
0: 우리 인생에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지치고 상할 때 네. 아론과 훌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아론과 훌을 같은 분들을 갖고 있는 그런 곁에 두고 있는 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없으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1: 그렇죠.
0: 목회자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1: 네.
0: 목회자에게도 아론과 훌이 필요하죠. 또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 아론과 훌처럼 때로는 기도 안 될 때도 있잖아요.
1: 네.
0: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내 손을 붙들어줘서 내 팔이 되어주는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 여러분 좀 같이 두셨으면 좋겠고
1: 네.
0: 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셨으면 좋겠고
1: 그렇습니다.
0: 이 무더워집니다. 이럴 때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1: 네. 5월에 기념일들이 참 많잖아요.
0: 네.
1: 네. 이 기념일들 저는 이제 하나 둘씩 보내면서 그 아론과 훌
0: 네.
1: 함께하는
0: 그렇습니다.
1: 사람들 말씀하셨는데 함께하는 사람들 내 곁에 함께하는 사람들 좀 기억하는 그런
0: 네.
1: 달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0: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기도 하고
1: 그렇죠.
0: 네,
1: 네 충분하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0: 네.
1: 또 사랑하고 있는가를
0: 네.
1: 또 기억하는
0: 네.
1: 그런 달이기도 하죠.
0: 네.
1: 네. 자, 5월 더 많이 사랑하고
0: 네.
1: 더 많이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네. 복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자, 오늘 여수 예수인교회 박정호 목사님과 함께했는데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평안하세요.
1: 자,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라디오 교회사 산책.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 오늘은 제 140강 리차드 넥스트의 청교도 운동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장로교 청교도 지도자 리차드 넥스트는 그 인격이 가격하지 않습니다. 찰스 2세 왕정 복구에 찬성하며 또 다른 장로교 독립교회, 해중교회, 심지어 국교까지 좋은 강교 또 포용 관용을 힘썼습니다. 그처럼 온화하고 평화스러운 넥스트의 리더십이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가장 결정적 뼈아픈 실수는 찰스 2세 왕정 복구에 지지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서 이 리차드 넥스트

0: 그리고 참된 목자, 더 리폼드 패스터, 특별히 이 1656년에 출판된 더 리폼드 패스터, 참된 목회자는 현대교회 목회자들까지도 반드시 필독하고 목회 현장에 적용해야 되는 목회자 지침서 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제1장은 목회자의 자아성찰이죠. 하나님 앞에서 양떼를 온전히 인도하고 목양할 수 있는 목사의 성경적인 자아상, 성경적 목사의 정체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2장은 양떼들을 돌보는 목회 지침의 구체적인 이 목회 규범이죠. 그리고 제3장은 제1장과 2장에서 이미 제시되어 있는 성경적으로 진실하고 선한 목회자 리더십의 실천편으로 구체적인 적용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한 단면이 있는데, 양떼가 없는 목자는 병졸 없는 장군으로 비유되고 관리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메가처치를 반대합니다. 목자는 모든 양떼를 인디비주얼, 개별적으로 패스토럴 케어, 돌봐야 되죠.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는 출석 장년 성도 300명이 가장 이상적인 목회 현장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주향교회 라양호 목사님께서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우리 가족의 삶들을 보면 각자 가정의 온도가 있어요. 어떤 가정은 참 냉랭하고 차가움이 유지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참 뜨거움이 있는 가정이 있어요. 그 가족의 온도가 그 가정의 모습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가정의 온도를 어떻게 높여야 할 필요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높일 수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좌우하는 가족의 온도는 사랑해와 미안해의 횟수로 좌우된다는 걸 기억해 봅시다. 가정에서요, 사랑해와 미안해는 주님의 성전을 바치고 있던 두 기둥, 보아스와 야긴과 같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지탱하는 힘, 하나는 사랑해요의 기둥, 하나는 미안해요의 기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하려면 미안해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해요가 우리의 가슴을 채운다면 미안해는 우리의 빈틈을 메꾸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주시는 가정에는 사랑해요라는 축복의 언어와 미안해요라는 회개의 언어가 늘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복 있는 가정은 사랑해요를 자주 말하고 미안해요를 더 자주 말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간이 가장 우리의 작은 공동체 가정에서 자기의 허물을 고백할 수 있는 곳이 되지 못하면 세상 어느 곳에서도 그 허물을 고백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누군가는 말하였습니다. 대단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가정에서조차 내 허물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면 그는 어느 누구 앞에서도 자신의 허물을 말할 수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진실한 고백,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없는 공간이 되어서 우리는 그토록 가정 안에서 힘이 든 것입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약함을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공간, 그곳이 가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정이 더 행복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는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따뜻한 말 함께 공존하며 우리 가정이 더 근력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거창한 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싸우면 큰 소리가 이기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정도 그렇다고 생각해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해서 가정에서도 목소리부터 크게 외칠 때가 있죠. 뒤돌아보면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렇게 후회가 막심하죠. 사실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건 아주 사소한 작은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 외친 말은 가장 빨리 잊혀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용히 내 마음에 머문 말 하나가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창한 말들은요, 천둥처럼 울리는 그러한 가뭄천둥같이 되어서 빗방울 하나도 내리지 못하는 천둥이 되지만, 그러나 진짜 말은 마당 한켠 봄빛처럼 조용히 다가와 우리의 마음을 적셔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뜻한 조용한 말 한마디가, 진심을 담은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녹여질진데 우리가 천둥처럼 소리내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부모자식간에, 형제간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가족 그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또 사랑하는 부부가 어느 햇빛 좋은 햇살 아래 이리 와요, 같이 앉읍시다. 이 말 한마디는 서로에게 더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하는 말의 표현입니다. 보통 우리네 가정을 보면 부부간에도 우리는 무언가를 끝없이 요구하고 외치지만 마음 한번 같이 나누어 같은 공간에 앉아 서로의 차 한잔 나눌 수 있는 여유조차도 만들지 못하는 우리의 가정이 참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괜찮다. 너 잘하고 있단다. 이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우리의 자식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도 내가 어린 시절 내 부모가 이 말 한마디만 해줬으면 내 인생이 바뀌어졌을 텐다라고 말하면서 또다시 그 사람이 그 자식을 낳고 보니 내 부모가 했던 그대로 그 모습을 답습하면 마치 아이는 공부하는 기계인 것처럼, 마치 아이는 정상적으로 착하고 올바르게만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로 그 아이들을 다그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괜찮다, 너 지금 잘하고 있단다, 이 말 한마디를 진실되게 하지 못해서 그 자식들을 내 품에서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땅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 같지만 그래도 내 곁에 있는 그들로 행복함을 고백할 때 그 행복이 더 커집니다. 고맙다. 네가 있어서 참 행복하다. 여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좋네. 정말 진실하게 우리 넓은 집, 우리가 좋은 차, 높은 명예 갖지 못하고 살았지만 여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좋잖아 하면서 아내와 남편의 손을 맞잡을 수 있는 부부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항상 인정받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아내와 이리와 같이 앉아 차 한잔 합시다 말할 여유도 없이 늘 무언가를 그렇게 요구합니다. 물 좀 줘! 밥 줘! 언제 줄 거야? 요즘에 그렇게 하면 사형감이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들도 가끔씩 가서 보면 그런 소리 때문에 아파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참 많이 개선해야 할 것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 아내는 시간 되면 밥 주고, 때 되면 커피 타다 주고, 때 되면 나한테 와서 애교나 부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도 외롭고 힘들어. 인생 앞에 힘들어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면 여보, 이리로 와.

그만하고 이리 와. 이따 나랑 같이 하자. 이리 와 우리 차 한잔 마시고 하지.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이 말 한마디가 그 아내의 마음을 봄눈 녹듯이 녹여내린다는 걸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참 부단히도 무지한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해봅시다. 괜찮아, 너 잘하고 있단다. 고맙다, 아들아, 딸아. 네가 내 자식이 되고 내 딸이 되어줘서 고맙다. 말해봅시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참 좋잖아. 당신이 있어 좋고 함께 있으니 좋네. 무심코 던진 이 말 한마디는 인생의 어떤 것보다도 값진 것을 얻게 되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늘 밥상 차려주고 늘 때두면 반찬 고민해야 되는 아내에게 여보, 오늘은 같이 앉아 밥 먹자. 오늘 당신과 같이 밥 먹는 것이 제일 좋네. 이 말 한마디 해주는 못하는 이 무뚝뚝한 남편들 때문에 아내들은 오늘도 밥상 앞에 고민합니다. 여러분, 당신과 같이 밥 먹는 것이 정말 좋던지 아니 좋던지 우리가 이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관계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 지혜인데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니까 때리면 결혼하고 때리면 장가가고 시집가서 자식들을 낳고 그 자식이 장성하여 어느 날 부모 앞에 부모를 공양하는 공경하는 모습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자식이 엄마 오늘 밥은 내가 살게 그렇게 속으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표현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좋습니다. 이 새끼가 벌써 커서 나를 밥을 다 사주네. 여러분, 그게 행복이면서 큰 기쁨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습관이 되어 매일 자식들한테 얻어먹다가 보면 어느 때 안 사주면 불만이고 안 사주면 화나고 그러다가 지난날 사준 것까지 다 까먹는 이 누를 범하지 말고 가끔은 나도 없는 돈 꺼내서 오늘은 아빠가 한번 쏘지. 이거 뭐 해봤어야 이게 지금 우리가 뭐가.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 품위 있게 나이가 든다는 건 한 번쯤 이런 우리의 허세를 부림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가정을 더 끈끈하게 만들고 당연한 것이 서로의 사랑을 채워가는 단계라는 걸 배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을 바꿀 만큼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아야겠지만 뭐 우리가 세상까지 바꾸기보다는 우리가 가정 그것을 회복시키는 일에 더 집중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말들이 가정 안에서 더 사랑이 적극적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말.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건 미안해요라는 말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더 소중한 마음을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큰 힘이 없을 것 같은 그러나 사소하고 사랑이 담근 작은 말 한마디가 쌓여서 하루를, 1년을, 일생을 행복하게 만들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행복하려고 하는 것은 사기치는 겁니다. 그런 가정 없습니다. 한 달을, 1년을 쌓아진 그 행복의 걸음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담은 진정한 아내와 부모와 자식을 향한 미안해요 여보, 미안해 엄마, 미안하다 딸아, 이 말의 진정성의 표현이 반복됨이 없이 가정이 행복하기를 꿈꾼다면 우리 가정은 지금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큰 기적을 일으키지 않은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그가 놀라운 기적을 행한 일은 없지만 그가 한 말은 대단히 진실했다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에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요한은 적어도 엄청난 일을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는 진실한 말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 그의 말 안은 진실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식 앞에 부모들이 언제나 거창한 존재로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들도 때가 되면 우리 부모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지 않아도 알거든요. 그러나 끝까지 그 허세로 살아가는 피곤함을 갖지 마십시오. 아프면 아프다 말하십시오. 힘들면 힘들다 말하십시오. 그게 가족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때 내 아버지가 남들처럼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돈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먹이지 못했지만 내 아버지가 진실하나는 확실하신 분이셨다. 여러분, 저는 이런 소리 듣고 싶습니다. 자식이 인정해주는 진실한 내 아버지. 내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정말 진실하신 분이셨다. 여러분, 이것이 가족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요도 필요하지만 미안해가 더 많이 필요한 건 미안해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존재이고 그 미안해가 쌓여 우리 가정이 더 뜨거운 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틈을 보일 수 있는 가정이 되어봅시다. 여러분, 깨진 틈은 흠이 아닙니다. 깨진 틈이 있어야 그 사이로 빛이 들어오기 때문인 것이죠. 어느 한 도궁이 있었습니다. 도자기를 만든 이 도궁이 아름다운 그릇을 받아서 시장에 팔았는데 사람들이 오면 다 좋은 그릇, 깨끗한 그릇 이것만 찾아 사갑니다. 한쪽 구석에 있던 질그릇 하나가 금이 간 채 있었는데 누구도 그것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 그릇은 한탄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아무데도 쓰이지 못하는 내 모습. 그래서 그는 그렇게 숨죽여가며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길을 걸어가는 한 노인의 손에 이 도공이 그 깨어진 그릇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그곳에 촛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그 촛불의 불빛이 깨어진 틈새로 비치며 캄캄한 어둠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깨어진 그 존재와 같은 모습, 이 질그릇은 그렇게 깨닫습니다. 나의 금간 자리가 빛이 흘러나오는 통로였구나. 바로 우리 삶에 우리의 가정 안에 틈새가 있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빠에게도 틈새가 있어야 합니다. 엄마에게도, 자식들에게도 틈새가 있는 존재. 그러나 그 틈새가 있기에 그 안에 진짜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틈새를 감추고 싶을 때가 많아요. 지난날의 그 틈새, 내가 부족해서 부끄럽게 살았던 틈새. 그러나 예수 믿고 자유함을 얻은 어떤 이들은 그 틈새를 오히려 보이고 자랑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아픔과 과거에 이런 모습이 있었으나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이렇게 복되게 살아갑니다. 그 예수의 광명의 빛이 그 사람의 오픈된 인생의 틈새로 비춰지기 시작할 때 이웃들이 그걸 보고 예수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완벽할 것만 같았던 부모의 모습에서 틈새가 보여질 때 자식들은 더 이상 그 부모를 희피 여기거나 그 부모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인의 고백처럼 내 어머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었습니다. 마침내 깨닫는 거예요. 엄마도 여인이고 엄마도 사람이었구나를 깨닫는 순간 궁유를 느끼고 진정한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사랑이 필요한 존재였구나. 엄마도 내 위로가 필요한 존재였구나를 느끼는 건 그분에게서 보여지는 틈새를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아버지들, 왜 여러분들은 자식들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걸 지금도 부끄러워하십니까?

옛날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남자는 울면 안 돼.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 가정에 큰 해악이었는지 몰라요. 이 유교 사회가 만든 우리 가정은 지금도 거기에 얽매여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남자, 아버지, 오히려 그들의 눈물이 필요한 게 지금 세상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앉혀놓고 100마디, 1000마디의 말로 교훈하는 것보다 단 한 번 뜨거운 눈물을 자식 앞에 보인 아버지의 그 모습 앞에 자식은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도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틈새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아빠의 연약하고 부족한 틈새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아빠도 울 수 있는 존재란 걸 자식들이 느끼는 순간 그 아이는 그 아비에게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바둑을 두고 장기를 두고 인간과 싸우면 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한 번도 누군가에게 용서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완벽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사람이 위대한 건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숙성되고 더 성숙해지는 건 우리의 실수와 넘어짐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그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것이거든요. 인간다워지고 사람다워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사람, 결코 세상에서 가장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고독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용서받아본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이 틈이 있는 사람, 바로 이걸 발견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도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의 틈을 보시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나의 부족한 이 틈을 주님 앞에 보여오니 나를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치유를 구하는 거예요. 내 삶이 틈새 없는 완벽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결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며 나의 부족함에, 나의 약함에, 나의 그 틈새를 보여주며 그 틈새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말할 수 있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함께 기댈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병든 존재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걸 오픈하십시오. 그 틈새를 말하십시오. 그래야 서로가 씻어주고 메꿔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 앞에 절대적으로 강자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고 때가 되면 약해지는 존재인 걸 보여주시고 고백하시고 그것을 자식들 앞에 말하십시오. 그 틈새 보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들이 종종 아픈 모습 자식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힘들고 고달픈 것 눈물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 뒤로 훔치고 감추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살았던 시대, 여러분, 그것만이 꼭 가정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찾아온 자식을 끌어안고 우십시오. 아빠가 너무 고독하다. 찾아온 딸에게 끌어안고 우십시오. 엄마가 너무 외롭다. 여러분, 그래야 그 틈을 보는 자식이 진정성 있게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가족은 틈이 있어 서로가 필요한 존재인 걸 알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모두의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위해 꿈꿔봅시다. 시인 박종백님의 비빔밥이라는 시를 보니까요, 잘 버무려진 것은 나눌 수가 없다. 사랑도 잘 섞어야 쉬이 갈라서지 않고 설겅설겅 얽혀 산다. 도무지 어우러질 것 같지 않은 콩나물, 육회, 김, 녹말, 목, 쑥갓과 밥이 한 통 속에서 내놓고

0: 않고 버무려진 비빔밥은 그러니까 알짜 철학이다. 철학이 별거냐 이거요. 살아보니 우리 가정이 콩나물 같은 인생, 김밥 같은 인생, 육회 같은 인생, 참기름 같은 자식이 같이 어우러져서 비빔밥을 만드는 가정의 공간을 보니 아, 이게 진짜 우리 인생이구나 알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다름 때문에 힘들어하죠. 부모들이 자식 기르면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네가 내 뱃속에서 나왔을까? 부모도 모르는 이 영원한 숙제. 그래서 인생은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그 자식을 다 합니까? 꼭 나 같은 자식이 나옵니까? 나와 정반대의 자식도 나오니 이걸 어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이 다름을 나와 같은 자식으로 만드는 일을 평생을 노력하고 힘썼으나 얻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인 것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가정 안에서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그 자식을 품어내는 게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러분, 비빔밥의 철학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섞여지야 아름다워지는 섞임의 미학, 서로 훔쳐지고 같이 융합해져야 아름다워지는 이 융합의 미학, 이게 화이부동의 삶입니다. 화이부동. 다양한 의견이나 관점이 공존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조화를 이루는 것. 참 어려운 일이지만 가정 안에 이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다른 성격이지만 같이 하나 되는 이 화이부동의 미학이 있는 게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에베소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러분, 오늘 성경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했는데요. 우리 가정이 정말로 살아가면서 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분께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풀리지 않는 데 가정의 답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삶이 여유가 있어서 예수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이 또 다른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예수를 쫓는 게 아니에요. 없는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예수를 쫓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 내 삶인 걸 알기에 그분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가정이 되기 위해 기도합시다. 미안해를 더 말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봅시다. 틈을 보일 수 있는 가정이 되어봅시다. 서로에게 틈을 보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모두의 생각을 품을 수 있는 복된 가정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여수주향교회 나양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83-8471번, 061-683-8471번 여수주향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3: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인정입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되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그러나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막기 위해 자리에 누워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도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는지. 우리는 좋은 글이나 가르침을 접할 때 그것을 나를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남을 재는 자로 사용하곤 합니다. 누군가에게 이 내용을 들려주고 싶어하고 정작 변화의 중심에 서야 할 자기 자신은 교묘하게 관찰자의 위치로 옮겨놓죠. 남을 향하던 손가락을 접어 내 가슴을 향하게 하는 것. 그리고 나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함을 인정하고 새롭게 함을 구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시선의 방향을 자신에게로 돌릴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매일 접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변하지 않는 상태를 날카롭게 묘사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우리가 거울을 보는 목적은 단순히 내 얼굴을 감상하거나 남들도 다 이 정도는 묻어있겠지 하며 안심하려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게 묻은 오물을 발견했다면 그 즉시 씻어내어 본래의 깨끗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거울 앞에 선 자의 정직한 태도일 것입니다. 거울을 보는 이유는 발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발견된 것을 제거함에 있습니다. 거울은 정보를 전달할 뿐 얼굴을 닦아주지는 않습니다. 말씀이라는 거울이 내 내면의 이기심, 위선 혹은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비췄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위치를 정확히 확인한 뒤 행함이라는 비누를 드는 일입니다. 진리의 거울 앞에서 발견한 나의 부족함을 묵묵히 닦아내는 과정 자체가 이미 거룩한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있음을 매일 접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사실 우리의 내면이 현재의 익숙함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변화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나를 깨뜨리는 고통을 동반하기에 머리로는 좋은 말씀이다라고 긍정하면서도 무의식 중에는 하지만 나는 여기까지야라고 선을 긋고 방어벽을 세우는 것이지요. 내가 아닌 타인이 변화되길 바라는 마음은 때론 책임 회피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변화돼야 내 삶이 편해질 텐데 라는 생각은 나의 행복과 변화의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넘겨버리는 일입니다. 결국 타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방법은 내가 먼저 변화된 결과물을 보여주는 삶의 증거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윤재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듣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극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뒤에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대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1: 에스라 제7장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히돕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므라욧의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북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여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2: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

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선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0: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1: 제8장
0: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하뚜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리아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요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미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리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당과 야립과 엘라당과 나당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찰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0: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릭이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므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세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1: 제9장.
0: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2: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0: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어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0: 제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1: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0: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0: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1: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0: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1: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0: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2: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3: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 안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0: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삿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침이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리아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디아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으시아요, 바스훌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브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미야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니아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니아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니아와 삿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숩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리아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대와 아므람과 우엘과 브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므레못과 에리아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미아와 나단과 아다야와 망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미아와 스마리아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잇도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겠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존재였는지 돌아봅니다. 부족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하루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고.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체로 이미 기이하고 놀라운 작품이라는 것을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디사이플즈의 내 이름 아시죠? 들려드렸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진행의 조시원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 내가 참 하찮고 부족하게 느껴지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심히 기묘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손길이, 그 시선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도 여전히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려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그 사실이 우리 마음에 큰 위로와 감동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찬양이 이어집니다. PS 콜라보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리고 조찬미의 만유의 주제 들려드릴게요.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PS 콜라보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리고 조찬미의 만유의 주제, 두 곡의 찬송가 들려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의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앱으로 비용 없이 실시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2046번님, 션디 반가워요 인사해 주셨고요. 션디님, 할렐루야, 샬롬.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들려주세요. 사랑하는 작은 딸을 위해 신청합니다 라고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잠시 뒤에 들려드릴게요. 0473님, 오늘도 수업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요양보호사 수업을 받다 보니 우리 인체가 참 신기하다는 것을 느끼네요.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창조하셨는지, 어찌 이렇게 세밀하게 만들어주셨는지 너무 감사하네요 라고. 사람의 몸을 연구하는 이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것은 절대 사람이 만든 것일 수 없다, 사람의 이해와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다 라는 말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심, 이 저녁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9801번님 기도 제목 올려주셨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동료가 백혈병 진단을 받고 갑자기 입원해서 5주간 치료를 받고 1차 치료 경과를 보기 위한 골수 검사를 진행합니다. 치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여러분, 잠시 이 친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검사의 결과 그리고 치료의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들려드릴게요.

김도현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리고 소프라노 최정원의 음성으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들려드렸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 저녁, 화요일 밤 함께한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 함께 올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올게요. 안원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지금까지 션디 조시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위대한 통치력을 발휘하려면 올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하는데요. 그래서 솔로몬은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집권 초기에 백성들을 정의롭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는데요. 왕이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공동체 운명이 위태로워지고 또 왕이 공의로운 정치를 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정의 리더, 직장과 또 학교의 리더입니다. 주님의 판단력으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풍성한 찬양이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찬양 들으시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화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사랑 이야기와 주나목, 다양한 찬양 사역자들이 함께 노래한 주님 여기 계심으로 첫 찬양으로 들으셨고요. 마이클 스미스의 영어 찬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하품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솔로몬처럼 내게 맡겨진 곳에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사명을 잘 감당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듣고 싶은 찬양들, 또 함께 나누면 좋을 찬양들 생각나실 때마다 보내주시고요. 또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면 좋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의지해서 다양한 찬양들 계속해서 함께 나눌게요. 호산나 싱어즈가 찬양합니다. 그 이름.

내 평생에 가는 길 손재석의 찬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조수아의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듣고 오셨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찬양 나누고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들으신 두 곡은 컨티넨탈 싱어즈의 주만 의지해요. 그리고 메리제인의 찬송, 너의 숲에 조용히 나아가 함께 듣고 오셨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 화요일 순서로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또 신청곡과 기도 제목들, 다양한 이야기 이곳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4541번님의 신청 찬양 이어갈게요. 지선 전사님, 찐팬입니다. 새로운 직장에 내일 면접 앞두고 있어서 가슴이 두근두근하네요. 하나님의 자녀로 향기를 낼수 있도록 사명 신청해봅니다. 하시면서 신청 찬양도 보내주셨어요. 지금쯤은 또 면접도 이미 마치셨을 텐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저도 기대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또 찐팬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신청하신 찬양 사명 함께 들으면서 이 땅의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 위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조찬미가 찬양했습니다. 교회. 그리고 앞서 들으신 곡은요. 캔디 크리스마스의 영어 찬송,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또 가정의 리더, 직장의 리더, 또 학교의 리더가 되어져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리더인 줄 믿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풍성하고 다양한 찬양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자 보내주신 것들 또 신청곡들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귀 기울여 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주님의 쉼과 평안이 넘쳐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아키다 회장은 최고의 다마고보로를 만들기 위해서 기발한 방법을 생각했다고요. 그것은 바로 직원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일정 수 이상 반복하면 특별 보너스를 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화를 낼 때 내뱉는 숨을 봉지에 담아서 그 안에 모기를 넣자 몇 분 안에 죽어버리고 웃을 때 나오는 숨을 넣은 봉지에서는 모기가 훨씬 오래 산다는 데서 착안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키다 회장이 예상한 적중에서 과자 판매가 많이 늘고 직원들도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그 후 아키다 회장은 공장에 감사합니다라고 녹음한 테이프를 24시간 틀어놓았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감사의 능력을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은혜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입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욱더 감사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 제목을 찾는다면 감사할 거리가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일본 제일의 투자가이자 다마고보로 과자로 유명한 다케다 제과의 경영자인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지혜 말씀 시편 76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은혜 찬송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회복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대신 값을 치렀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라고 이사야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을 대신 지시고 그 자리에 평화와 나음을 남겨주신 그 예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Jesus Paid It All 들으셨습니다. 세상은 무언가를 해내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다고 느끼게 되고 그래야만 또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할 수 하실 것 같다는 그런 착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정말 형편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대신해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무언가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머물고 그분이 새롭게 하신 그 삶 안에 머물면 됩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아이자야 61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어누인팅의 예수 열방의 소망, 제이어스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있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길 수 있습니다.

세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패션의 greatness, 체리티 게일의 living in the overflow, 이스라엘 휴튼의 Jesus at the center까지 들으셨습니다. 저는 평소에 좀 늘 전전긍긍하는 편입니다. 즉 조바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져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뭔가 내가 늘 부족한 것 같고 뭔가를 더 잘 해내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정도 나이가 되면 조금은 여유 있게 느긋하게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텐데 여전히 그렇지 못한 제 모습을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도 성경을 딱 펼치면 그제서야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동안 애쓰고 걱정해왔던 것들을 말씀 안에서 다시 조명해 보면 희한하게도 그 순간 딱 정리가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들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뭐 이건 정신 승리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확인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안도하게 되고, 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히스트리의 오 예수 나의 주, 그리고 히어 라운드 월십의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들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하트 않고 진부하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려주고 싶어하던 한 크리스천이 말한 진정한 사랑의 1위는 4단계입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단계,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대다수 현대인들의 일반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단계,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가족과 친한 친구처럼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이 사랑 역시 자신을 위한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두 번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 번째 단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닌 정말로 사랑하게 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 많이 알아갈수록 자기 자신을 비롯해 다른 사람들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벨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의 사랑이 변질되고 껍데기만 남아있다.

라고 말한 사랑의 기술의 저자 베르나르드 클레르보는 12세기의 사람이었습니다. 12세기에도 그 먼 옛날에도 지금 시대에도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날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주님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우길 원합니다. 주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으뜸은 사랑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인내하신 구세주여, 손인경의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 찬양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은 인천시립합창단의 사랑하는 자들아였고요.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1위는 4단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 시간이 지날수록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알아갈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된 자인지, 그러하기에 저도 주변에 계신 우리 이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 저희 기쁨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말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 별그대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찬양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유료문자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해 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는데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문자는 저에게도 힘을 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줄라이 프로젝트예요. 사랑은 언제나.

국회 보금성화 경연대회 작곡상을 수상했고요. 김동섭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진짜 이 말씀 드리네요. 우리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만 더 사랑하기로 해요.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문제의 해답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요즘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사랑 새기고 묵상하며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우리 별그대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기반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그리고 그 사랑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감사는 풍족할 때보다 비어있을 때 더 진짜가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손에 잡히는 열매가 없고 삶의 곳간이 비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짜 감사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느낌이 아닌 결단의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가진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하나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있는 것을 보며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없는 것 투성이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기로 선택한 것이죠. 감사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버티며 고백하는 영적인 훈련인 것임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케야월십의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쿠스틱 찬송가의 죄진 맞은 우리 구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에이미 그랜트의 내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홍지승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한경미의 오신실하신 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지명연의 부열찬송 메들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지선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반동현의 오직 그분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연희엘의 양해문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범키의 In Christ Alone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어노인팅의 어려운 일 당할 때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베델 월십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예람 월십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이 세상은 힘의 논리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작동을 합니다. 돈이 많은 게 힘이 되기도 하고 높은 권력 또 지위 명예가 때로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물리력으로 남녀의 차이도 있을 거고 또는 땅의 크기라든지 부의 크기들이 힘의 균형을 깨뜨리게 되는데 그래서 대화와 타협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이런 힘의 불균형을 무너뜨리고 또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이 되고 때로는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조금은 어렵게 말을 했지만 남북한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힘의 대결을 하기보다는 서로 대화와 또 타협을 통해서 또는 이해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 남북한이 꼭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뉘면 나뉠수록 힘은 더 세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 남북한이 하나가 되고 또 더 큰 힘을 세상 가운데 평화를 위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강한 그 힘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더 힘을 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전해드렸어요.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도 내가 힘이 부족해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수모를 또 겪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분명 역전시키실 거고요. 또 힘의 불균형을 이기도록 도와주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도 사랑이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으로는 지혜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남을 피해를 주고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남북한 사이에서는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 되는 일에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악은 무너져야 되지요. 그리고 악한 데를 부서뜨리기 위해서는 그 힘이 사용되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힘을 사용할 줄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남북한이 그래서 하나됨이라는 큰 대전제 아래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들, 힘들을 잘 활용하고 또 대화와 사랑을 통해서 더 큰 힘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또 기도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죠. AM 1188kHz 또 제주국동 방송 AM 1566kHz 활짝 열려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는 FM 채널과 또 저희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듣고 계실 텐데요. 우리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 여러분들 가운데 라디오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지능형 손 전화기를 사용하신다면 휴대폰, 스마트폰입니다. 저희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세요. FEBC라고 되어 있습니다. 극동방송 또는 FEBC라고 되어 있으신

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방송을 또 실시간 들으시고 무료 문자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꼭 함께 해 주십시오. 또한 대한민국 땅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마음과 또 북녘의 성도들을 위한 한 줄의 기도들, 응원의 메시지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요, 북한 관련된 대내외 소식을 분석하고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북한 바로 보기 준비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찬양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0: 한 주 동안 북한 관련 대내외 보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오늘 다룰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8년 만에 남북한의 체육 교류가 진행됩니다. 아이사 여자 챔피언스 리그 참가를 위해 북한 여자 축구 클럽팀이 지난 17일 방남을 한 건데요. 북한 내 고향 축구단은 평양에 있는 여자 축구단으로 수원FC 위민과 4강전을 치르기 위해 선수 27명과 스텝 12명 등 39명이 우리나라에 온 겁니다. 지난 2023년 말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첫 북한 선수단 방문으로 우리나라 언론의 취재에도 뜨거운데요. 반면에 북한에서는 이 사실이 보도조차 되지 않는 등 조용한 상황입니다. 수년 만에 이뤄지는 북한 선수단의 방남. 그런데 북한 여자 축구단 경기를 응원하는 우리 측 민간 응원단에 통일부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해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을 살펴보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한 여자축구선수단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경기한다는 소식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여자축구단이 5월 17일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0: 예.
2: 북한의 태도가 극도로 경색된 가운데 이런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0: 네. 자, 이번에 방한한 북한 여자 축구단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2: 네. 20일에 열리는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 경기에 남북이 대결하게 되어서
0: 네.
2: 이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입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축구 클럽 대항전이고요. 내 고향 축구단은 평양을 연결로 하는 클럽팀입니다.
0: 네.
2: 또 같이 결승 티켓을 놓고 경기를 하는 남한의 클럽팀은 수원FC 위민입니다. 만일 북한 팀이 4강전에서 이기면 결승전을 할 때까지 계속 한국에 머무르게 됩니다.
0: 네. 자, 북한 선수단이 입국했던 그 모습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2: 네. 북한의 내 고향 축구단은 17일 오전 11시 30분쯤 중국 베이징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천공항에는 2시 5분경에 제1터미널에 도착했고요.
0: 네.
2: 방남 인원은 선수 27명, 리유일 전 북한 여자대표팀 감독을 비롯한 스태프가 12명. 그래서 모두 39명이 일행이 되겠습니다.
0: 네.
2: 북한 내 고향 여자축구단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반영하듯이 긴장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0: 예.
2: 치마 정장을 한 차림으로 들어왔는데요. 시민들이 환영합니다라고 외쳤지만 선수단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굳은 표정으로 공항을 빠져나가 선수단 버스로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0: 예. 자, 이렇게 북한 여자 축구 클럽팀이 우리나라를 찾은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2: 네. 국가대표팀이 아니라 여자 축구 클럽팀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0: 네.
2: 또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서도 북한 선수들의 방남은 2018년 12월 이후 7년 5개월 만입니다. 특히 2023년 12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에 첫 북한 선수단의 방문이라는 것에서 인상적입니다.
0: 예. 그런데 북한의 매체들은 관련 보도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반응은 조금 뜨거운 편인 것 같더라고요.
2: 예, 그렇습니다. 북한 매체가 보도를 거의 하지 않는 것과 대조되게 우리나라에서는 열심히 보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0: 예.
2: 내 고향 축구단이 오는 20일 남북 축구 시합을 구경하려는 열기가 반영된 그 예매율을 보면 7천석인데 7천석 전체가 매진됐다고 합니다.
0: 네.
2: 또 민화협동 여러 단체가 응원단을 모집을 하고 그리고 또 정부는 이 응원단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민한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서 이 응원단들은 팀과 선수명으로만 응원하기로 했다라고 섬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0: 네. 자, 이번 북한 여자 축구단의 방남 을 놓고 우리 통일부가 또 입장을 내놨죠?
2: 네, 통일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통일부는 방남하는 북한 여자축구단에 대해서 남한 민간 응원단 2,500명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지원하기로 했고요.
0: 예.
2: 또 이에 대해서 통일부는 논평을 내기를 민간단체의 응원 수요와 또 응원에 관한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0: 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민들이 남북 선수들을 응원함으로써 남북 간 상호 이해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 예. 자, 오늘 나눴던 이야기를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도발을 견제하고 있는 가운데
1: 네.
0: 북한의 여자 축구 클럽팀이 방남한다는 것, 이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적대적 관계를 고려할 때 아주 의미가 깊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국가대표팀이 아니라 클럽팀이라는 것이 의미를 좀 상쇄시키는 면이 있는데, 국가대표팀이 아니라는 점에서 방남 결정이 좀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은 지금의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절묘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민간단체들이 공항에 나가서 환영하고 또 응원단을 조직하여서 북한 선수단들을 응원하는 것은 북한에게 좋은 사인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내면적으로는 뭐 제가 보기에는 싫어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정치적인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가 국호 등을 사용하지 않고 선수단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원한다는 것도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인데 이것도 좋은 모습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양면성을 갖습니다. 서로 예민하게 대립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국지전을 벌이기도 하거든요. 또 반면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교역량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제 남북 간의 관계를 지리정치학적 관점에서 보면 북한이 남북 관계를 완전 단절 관계로 끌고 간 것이 이 2020년 1월 코로나19 이후인데요. 이것이 계속되는 가운데 2023년 12월에 적대적 도발론을 내세우면서 코로나19가 종료된 이후에 복원될 것 같았던 관계가 더 어려운 관계로 지속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계속될 것인가, 풀릴 것인가, 안 풀릴 것인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요. 저는 이 지리경제학 관점에서 볼때 반드시 풀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인내를 가지고 차분하게, 꾸준하게 노력하는 그런 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이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라는 이름을 주목하고 싶은데요. 이 내고향이라는 이름 때문에 내고향에서 여기에 찾아온 팀 같기도 하고요. 또 내고향으로 돌아온 팀 같기도 해서 이 내고향이라는 이름이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따뜻한 느낌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1: 자, 이번 여자 축구팀의 방남을 통해서 남북 간의 어떤 교류의 물꼬가 터지길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래도 이 문제를 놓고 또 여러 가지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기도 제목 세 가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 평양에 연고를 둔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대한민국 수원을 방문하여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경기를 합니다. 이 경기가 순수한 스포츠 경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남북 축구 시합에 북한 팀을 응원하는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응원을 통해 우리 민족의 순수한 마음이 북측에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족이 동족 아닌 관계로 하나의 역사로 묶어진 사람들이 두 국가로 살아가는 비극 때문에 남북으로 갈라져 살아가는 이산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서로 적대시함으로 정서 상처를 받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비극이 속히 해소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오늘도 나눠주실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바로 보기 지금까지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 직후 이란에 최후 통첩성 경고를 내놓으며 군사 옵션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일보는 백악관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재확인했다고 밝히며 북핵 문제가 다시 주요 외교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향후 5년 안에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도체 공급망 충격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키이우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모스크바를 겨냥한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감행해 모스크바 내에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통화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공조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뜻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북한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8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리그 출전을 위한 남북클럽 맞대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돈주들 사이에서 단속과 자산 몰수에 대한 불안으로 현금 대신 고급 아파트를 사들여 복층형으로 개조하는 부동산 투자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북한에서 일부 학생들이 예술 소조 활동을 이유로 농촌 동원에서 제외된 채 성악과 악기 등 개인 교습에 몰두하면서 사교육과 계층 격차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친 직후 이란을 향해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내놓으며 군사 옵션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서둘러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간이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미국의 요구를 반영한 종전안을 조속히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더 나은 협상안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 이전보다 더 강력한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상황실에서 안보팀 회의를 열고 제한적 타격을 포함한 대일한 군사 옵션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현재 이란의 핵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전제로 한 종전 구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란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석의 핵심 통로인 만큼 중동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 유가와 세계 경제에도 적지 않은 충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 해결에 협조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실제로 중국이 어느 수준까지 개입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백악관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재확인했다고 밝히면서 북핵 문제가 다시 국제 외교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공개한 팩트시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미중 정상회담 결과 문서에는 전략적 안정관계 구축과 이란 핵 문제,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와 함께 북한 비핵화가 주요 현안으로 포함됐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을 핵 보유 세력으로 표현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졌던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미국의 기존 비핵화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 역시 최근 공식 문건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제외해왔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다시 공동 목표로 언급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방송 인터뷰에서 양국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가 이란 전쟁과 함께 주요 안보 현안으로 함께 거론됐다는 점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북핵 문제만큼은 양국 모두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한 셈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향후 5년 안에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치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이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참모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과 대등한 강대국 지위를 바탕으로 대만 문제를 본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일부 참모들은 향후 5년 안에 대만 문제가 실제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TSMC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미국 경제가 심각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대만은 세계 첨단 반도체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꼽히고 있어 군사 충돌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산 무기 판매 여부가 중국과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뒤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는 미중 관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를 겨냥한 대규모 드론 공격에 나서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밤새 러시아 전역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556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드론이 방공망을 뚫고 도심에 떨어지면서 민간인 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모스크바에서는 드론이 81대가 격추됐지만 일부가 도심에 떨어져 3명이 숨졌고 고층 아파트와 기반시설도 파손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모스크바의 정유시설과 송유시설 등을 타격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드론이 500km 이상 비행해 모스크바 주변 방공망을 뚫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대규모로 공습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한 보복 성격으로 분석됩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공격이 1년여 만에 가장 큰 규모의 모스크바 공습 가운데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중재로 추진되던 종

교전 협상이 중동 정세 악화로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양측은 최근 다시 대규모 공격과 보복을 반복하며 충돌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승절 휴전을 둘러싼 갈등 이후 양국의 군사 충돌은 다시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통화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공조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뜻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 17일 밤 30분 동안 전화통화를 하고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한미 관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문제를 건설적으로 논의한 점을 평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미 정상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 정상은 지난해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 설명자료의 충실한 이행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편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과정에서 김정은이 나를 좋아한다며 가능하면 다시 만나고 싶다는 뜻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현재 북한과 대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취지의 설명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북한 여자축구팀인 내 고향 여자축구단이 8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남북 스포츠 교류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 등 35명 규모의 내 고향 여자축구단은 지난 17일 중국 베이징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는데요. 북한 스포츠 선수단의 방남은 지난 2018년 국제탁구연맹 월드투어 이후 처음이며 여자축구 종목으로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입니다. 선수단은 검은색 단복 차림으로 입국장을 빠르게 빠져나갔고 현장에서는 실향민단체와 시민단체가 환영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북한 선수단은 수원을 머물며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4강전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특히 수원FC 위민과 내 고향 여자축구단의 남북클럽 맞대결은 예매 시작 12시간 만에 전 좌석이 매진되며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 돈주들 사이에서 현금 대신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고급 아파트를 복층형으로 개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해산시에서는 일부 돈주들이 고급 아파트의 위아래층을 동시에 사들인 뒤 내부 계단을 설치해 복층 구조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주로 건설 경험이 있는 제대 군인 노력조가 맡고 있으며 중국식 복층 주거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돈주들 사이에서는 현금을 많이 보유할 경우 당국 단속에 걸려 자산을 몰수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비교적 안전한 실물 자산인 부동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실제로 복층형으로 개조된 고급 주택의 시세는 중국 돈 100만 위안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에는 중국산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단속 움직임을 감시하려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예술 소조 활동 등을 이유로 농촌 동원에서 제외된 채 성악과 악기 등 개인 교습에 몰두하면서 사교육과 계층 격차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일부 학교에서는 예술 소조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공연 준비 등을 이유로 농촌 동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력이 있는 부모들 사이에서는 자녀를 예술 소조에 등록시키려는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동원에서 빠진 학생들은 성악과 화술, 손풍금과 기타, 장고 등 다양한 예능 교육을 개인 교습 형태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사교육을 비사회주의 현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예술 분야 사교육 열풍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부모들은 자녀가 위험하고 힘든 노동을 피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을 얻기 위해 예능 기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수요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면서 늦은 오후부터는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9도 사이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안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진남포 17도, 양덕 15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평양 25도, 진남포 24도, 양덕

0: 21도로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의 하늘도 전 지역이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 강계의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신의주와 삭주 14도, 강계 12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삭주와 강계 27도, 신의주 26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전 지역의 하늘이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전 지역에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해주와 개성 신계가 17도, 낮 최고 기온은 신계 23도, 개성 22도, 해주 21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도 전 지역이 흐리면서 오후부터는 해산, 풍산, 원산, 고성, 평강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원산 18도, 해산 9도, 풍산 6도로 전망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해산 24도, 원산 20도, 풍산 19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북도의 하늘도 대체로 잿빛의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청진과 운기에서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무산에서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운기 16도, 청진 13도, 무산 6도, 낮 최고기온은 운기 23도, 청진 22도, 무산 19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흐린 하늘이 이어지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의 먼바다에서는 오후부터 최대 2m까지 높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 20일 수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하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그 힘과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그 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쓰여질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마음 맞기도 해주십시오. 또한 복음 통일은 우리가 가진 지혜와 또 힘을 모두 동원해야 되는 어려운 일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북녘땅에서 오늘도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셨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힘을 주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한국교회와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새 힘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북녘땅에도 또 성도들에게도 지하교회도 흘러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순종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순종은 결과를 다 아는 뒤에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먼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요. 성경 속에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붙들어주셨죠. 하루하루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따라 걷는 사람들의 길을 지켜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처럼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걸었던 순종의 걸음처럼 모든 것을 이해해서 걷는 순종의 걸음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진정한 순종의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순종의 걸음으로 인한 주님의 역사와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이 새벽 시간 주님과 동행할 오늘 하루를 기대하는 이 새벽 시간 찬양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첫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올려드릴게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 줄이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엿이 바로 서리라. 조금 전 함께 올려드린 이 몸의 소망 무언가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올리며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그런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안에서 바로 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어두움의 빛이 오며 국립합창단이었고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지선 찬양사역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노래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먼저 올려드릴 찬송은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김대환 씨의 목소리로 함께 할게요.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10계명 다 알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건 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다섯 번째서부터 마지막 열 번째까지는 인간과 인간 관계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도덕과 윤리 그리고 질서의 기초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입니다. 도덕과 윤리 그리고 질서의 기초가 우리나라에서는 삼강오류라고 그랬죠. 오륜,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등이 있지 않아요? 모든 법칙이 제1은 효라고 그랬어. 내 부모를 존경하라. 자녀가 위대하기를 바라거든 먼저 위대한 어머니가 되세요. 좋은 교훈을 주도록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시골 양반 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아들들의 효를 한번 시험해보자고 당신 아들이 더 효도인가 우리 아들이 더 효도인가 갑을이 내기를 했어. 첫 번째 갑이 자기 큰아들을 불러서 소를 끌고 지붕이로 올라가라고 그랬어. 아버지 소가 어떻게 지붕에 올라가요? 그거 못해갔어요. 그러고 나가버렸어. 아버지 체면이 말이 아니었어. 얼레 집에 갔어요. 큰아들을 불러서 저 소를 끌고 지붕으로 올라가라. 큰아들도 소가 어떻게 지붕에 올라갑니까? 사다리를 갖다 놔도 못 올라가는데 그래도 아버지의 명령이라 소를 끌고 이래야 이래야 이래야 이래 해가지고 지붕에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두 사람의 시합 중에서 갑이 이겼어요? 을이 이겼어요. 신흥회라도 하는 그 아들 아버지의 어명이니까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순종만 하는 거예요. 못 올라갈 거 뻔히 알면서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 올려드리고요. 어제 이어서 북한이 고향인 이곳에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한 자매님의 이야기, 정착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김은희의 자매님의 두 번째 이야기 찬양 후에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정착 8개월 차 함경남도에서 온 김은혜입니다.
1: 함경남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김은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김은혜입니다.
1: 네. 저희가 청취자분들과 또 두 번째로 만나는 이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또 어떻게 북한 땅을 떠나게 되셨고 중국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그때에 들었던 찬양이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찬양인지 한 소절만 불러주실 수 있으실까요?

0: 아멘.
1: 아멘.
0: 숨을 쉬는 것도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잖아요. 선생님께서 네. 북한 땅을 그렇게 떠나시고 중국 땅에서도 10여 년 동안 지내셨던 시간들을 감사의 고백으로 이렇게 맺고 올려드릴 수 있는 게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1: 네. 사실은 북한 땅에서 살 때는 그 장사를 하다 나니까 먹고 사는 거는 걱정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남편이 술주정으로 그 핍박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 남편을 남편이 그 리카대학 졸업생이니까 뭐 머리도 똑똑하고 뭐 다 좋은데 허식결함이고 술 마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식도 있고 하니까 우리 북한에서는 한번 가정을 잃으면 그거 파괴하고 파괴는 못해요. 그 리언이 쉽지 않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남편이 그 술 마시는 그거 하나만 거치면 우리는 이롭겠다 하고 제가 10년 동안 자식 버릴 수 없어서 그 핍박을 견디면서 남편을 어떻게 하나 세우려고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그 남편이 핍박으로 제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제가 그거 나오는 그 동안에 우리 형제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형제네 집도 가 있으면 남편이 술 마시고 와서 그게 다 부시고 이러니까 제가 진짜 우지하고 가 있을 곳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중국에 오는 길을 선택했는데 그때에도 제 머릿속에는 제가 이렇게 나이 먹어서 외국에 나가서 이 언어가 통하지 않는 데서 가서 살 수 있나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 그걸 뭐 따지고 그거 북한에서 그 있을 형편이 못 됐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으로 들어왔는데 중국에서 그렇게 신분증 없이 조마조마 나를 보내다가 결국 이 한국행을 하게 됐어요. 그 로상에서 우리 블로크를 만나게 됐는데 제가 그 블로크에게 문의 하나 했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0: 예, 아무 조건도 없고, 이런 아무 그, 우리를 구조, 돈한푼 들이지 않고 그 길을 그 안전하게 올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 너무 내가 그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본 거예요.
1: 비용을
0: 그러니까,
1: 지불하지 않으니까.
0: 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미 전에 들어온 탈북민들이 그 사연을 모두 들어보고, 모두 가슴이 아파서 우리 북한 이민들을 구원하려고 그 블로그가 그 미국의 그 회사가 있는데, 그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내려왔어요. 제가 어디 갈 곳이 없어서 이럴 때도 우리 남편의 핍박이 거기에 싫어서 우리 형제들도 나를 이민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갈 곳이 없어서 예, 이렇게 중국으로 와서 그런 생활을 했는데, 우리를 진짜 나는 어디도 의지할 곳이 없다. 그때 북한에서는 제가 마지막에는 죽을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 우리의 고충을 알아주고, 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고, 예, 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아, 이게 다 하나님이 은혜고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다. 이걸 제가 피부로, 이게 가슴으로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선택하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나오면서 제가 저와 살을 맞대고 같이 산 남편한테도 마지막에는 뒤통수 맞고 이렇게 나오게 됐고, 형제들도 나를 감싸지 못해서 제가 이한몸 의지할 데 없어서 중국까지 오게 됐는데, 제가 이게 한국에 오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고, 내가 그 누구도 믿을 데가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예, 모든 내가 괴로움도 슬픔도 하나님께 아뢰고, 거기에서 마음의 평안, 그러니까 찬송을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많이 얻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믿고 가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1: 하나님만을 믿고 또 지난 눈물의 여정 가운데 그 무엇 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치 따뜻한 위로를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전파를 타고 북녘 땅에 들어가는 선생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꼭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0: 감사합니다.
1: 그리고 북한에서도 분명 선생님이 흘리셨던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꼭 스며들었으면 좋겠다는 소망과 함께 선생님이 그러면은 그분들에게는 사실 선생님의 이런 지금의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잖아요.
0: 네.
1: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를 해준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0: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그 모든 그 슬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넓은 품을 가진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거.
1: 아멘.
0: 예,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1: 우리 북녘도 중국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시잖아요.
0: 네.
1: 그분들에게 그러면 지난날의 선생님의 모습, 지난날의 선생님에게 또 이렇게 전해줄 수가 있다면 하나님을 꼭 한번 믿어보세요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0: 지난날에는 하나님 모르고 살 때에는 그 삶을 위한 속에서 저만 알고, 예, 제가 살기 위해서 그저 오직 제 가정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예, 그 속에서도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많았거든요.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고, 그 작은 죄도 그게 다 우리의 죄고, 예, 그렇게 그런 죄를 알게 되고,

0: 하나님은 그런 허물 있는 우리들도 다 따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우리를 허는 뿌리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네. 진심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순종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 말도 행 말과 생각도 행동도 다 달라지고
1: 네.
0: 성품도 달라지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은혜를 이제는 제가 달라졌어요. 그 은혜를 받는 데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사랑과 은혜를 그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 어둠 속에서 지내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이런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살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북한의 인민들은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독재 정치하에서 그렇게 자기만을 위한 그런 삶의 투쟁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런 분들에게 만약 나는 지금 조국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 그 하나님 모르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 알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제가
1: 네, 정말 복음으로 인해서 걸어온 길, 복음으로 인해서 고백할 수 있는 오늘의 눈물의 고백 가운데. 지금 전파를 통해서도 북녘, 중국, 북한, 또 고향 함경도 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 싹이 움튼 분이 분명히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김은혜 선생님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하나님과 이곳에서 함께하는 여정들이 있잖아요.
0: 네.
1: 정착 8개월 차에 접어드셨는데 정착하고 나서의 하루하루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착 8개월차 함경도가 고향인 김은혜 선생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남과 북 가운데 이루어 가실 복음 통일의 역사의 한 장을 기대하면서 함경도가 고향인 한 자매님의 이야기 함께 만나봤고요. 오 신실하신 주 찬양까지 이어서 올려드렸습니다. 복음의 전달자를 꿈꾸는 김은혜 자매의 마음과도 같이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주변에 그 복음의 힘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과 위로와 은혜와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하루를 기대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선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오라 말씀하시죠. 지친 마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쉼을 주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 안에 우리의 무거운 마음을 그대로 내려놓고 나아가는 새벽 시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5월 20일 수요일 오늘 하루를 위해도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문을 열어볼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공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이어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과 8절과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본을 보이는 부활의 증인들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1: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까지 귀하게 쓰임받기를, 또 그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 하나 충족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 누군가가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부활의 증인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본을 보이는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은 이 젊은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나 초신자들을 연구했던 스미스가 한 말은 저거예요. 청년들은 어른들이 보이는 삶을 통해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신앙관이 형성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성세대 분들이 분명 말은 정직을 강조하는데 은근슬쩍 불의한 행동을 보인다든지,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험담하는 모습을 보면 청년들은 위선하는 것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나 좀 유선다운, 유선자다운 모습이 있다. 대부분은

0: 어른들이 그걸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앞에서는 사랑 말하면서 뒤에서는 혐오하는 그런 말하는 것을 보면서 청년들은 냉소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교회 생활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미온적인 그런 자녀가 있습니까? 스스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에게 그런 것을 보여준 어른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은요, 여러분 보기에 자녀지 알 건 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손주 키워봐도 어린애들도 알 건 다 알아요, 몰라요? 알 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저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 가르침이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우러나는가 부모를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생활을 깊이 있고 진지하게 하고 있나 그걸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하고 있구나. 나 그러면 나도 신앙 생활 제대로 하고 싶어. 그렇게 하든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저러는 거 보면 뭐 내가 평생 뭐 목숨 걸고 뭐 해야 될 신앙 생활은 아니네 하고 그런 결정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하는 원인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실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한 고백은 저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뭐하는 자 되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보고 신앙생활은 나처럼 해야 돼 그럴 자신들이 있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1: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0: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였고 국제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도 많았고 돈거래도 많으면서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돈이면 모든 거 다 된다고 하는 황금 만능주의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돈이 많을 때에 마음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타락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는 타락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유행어가 고린도스럽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헬라어 보십시오. 단어가 하나입니다. 근데 저걸 이제 의역하다 보니까 뭐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그러는데 저 유행어의 뜻은 뭐냐? 고린도 사람들처럼 타락하고 음탕하게 살아간다. 그 의미를 뜻하는 그 은어였습니다. 영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아폴로 신전뿐만 아니라 신전 봉사하는 사제들이 1,000명이나 됐는데 그들은 몸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바로 일했던 곳이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이외에도요, 거기에는 신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로마 제국 그 누군가를 신으로 삼고 신전을 만들고 심지어는 저 멀리 이집트에 있는 이시스 신까지 섬기는 신전이 있었을 정도로 한마디로 우상의 백과사전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도시에 살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교회 다니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했던 거예요. 고린도 도시 못지않게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이 타락했고 완금 만능주의고 그렇습니까? 근데 그런 문화 속에 살면서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려고 그러는데 상대방이 너무 뺀질뺀질해요. 그러면 감사 소리가 나오다 말고 도로 들어가요. 실은 이 고린도에도요, 이게 로마 제국에서 알아주던 수사학과 철학이 발전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철학하고 수사학, 말 잘하는 수사학, 그거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얼마나 말들을 잘하는지,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논리까지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누가 말을 더 잘하느냐 이런 것이 팽배했었습니다. 그 영향을 받으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아볼로파, 개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파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끼리끼리 당짓고 그럴 때 저절로 되어 말 잘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말 잘하는 누군가 있어요. 말 잘하는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럴듯하게 꾸며가지고 끼리끼리 모이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신앙 가지라 그러면 꼬박꼬박 말 대꾸하는 자식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 자식 보고 감사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조금 전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감사했는지 바울을 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문제가 많은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항상 감사한대요.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누군가가 말을 해요. 그럼 머릿속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장난해도 머릿속에 언변이 있구나. 지식이 참 많다. 그리고는 감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고린도 교회는요. 이 고린도 사람들의 유행 풍족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그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갈등 겪고 예배도 무질서하고 은사 문제 가지고 다투고 그랬어요. 그래도 감사했어요. 본을 보이는 부활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까?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해야 돼요. 오늘 집에 갔는데 자식이 속을 팍팍 긁어놓고 있어요. 그럼 우선 뭐부터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 자식이 살았으니까 그 팍팍 긁을 거 아니에요. 감사 건수 많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사도 바울은 본을 보이라 그래놓고 문제가 많았음에도 먼저 감사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감사라 그래서 감사는 한다지만 눈에 보이는 열매는 이건 도대체가 맺지 말아야 될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부모님, 조부모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저거 보면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을 보이는 신앙생활하고 열매 맺고 싶다면 신앙전승 열매 맺고 싶다면 다른 데 신경 쓰기 전에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날마다 새롭다고 하는 요런 것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플러신학교의 청년사역연구소가 흔들리지 않는 끈끈한 신앙이라고 하는 그 운동을 했습니다. 저건 책이 아니에요. 논문이 아니고 운동 슬로건 이름이거든요. 근데 저 운동을 버리면서 끊임없이 강조했던 메시지는 이겁니다. 기독교를 깊이 알고 싶어하는 청년들은 그렇답니다. 신앙생활 하나를 해도 깊이 있게 하고 싶어한대요. 왜? 깊이가 없는 것에 목숨 걸기 싫으니까는. 그래서 그런답니다. 그 청년들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친밀한 교제는 없이 그저 매너리즘에 빠진 채 교회 제도에 익숙한 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고개를 젓고 아 이건 롱런하지 내가 함께 더불어할 것은 아니다 하고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 하나님 여러분 왜 부르신 줄 알아요? 여기 왜 부르셨어요? 예수님과 교제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천국 시민권과 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열쇠 주시는 분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게 하시는 그 이름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과 교제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 교회 생활하면 당연히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있어야지요. 근데 어떤 분은

교회 갔다 오고 나서 집에서부터 또 신앙 얘기가 아니고 세상 유행 풍조 얘기만 막 해요. 도대체 예수님의 하나님의 대사인지 세상 유행 풍조 선조론인지 헷갈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사탄이에요. 근데 그 사탄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행복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탄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사탄 마귀와는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이 전쟁해서라도 반드시 이겨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했다 하면 승리해야 됩니다. 전쟁하고 승리하지 않으면 모두로 전쟁합니까?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하려면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승리하려면 지피지기 백전불태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승리하기 위해서 사탄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사탄이 누굽니까? 어둠의 자식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싸우게 만들고 교인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그 이면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지요. 그냥 싸우라고만 싸웁니다. 그러기 전에 미끼를 던져요. 그 미끼가 뭔 줄 알아요? 정죄하게 하는 겁니다. 정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싸움 돌입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 어떤 명분이건 정죄하기 바쁘고 그러는 것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내가 지금 사탄의 편에 서 있는지 예수님 편에 섰는지는 열매를 보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 편에 섰다는 열매는 뭔 줄 알아요? 정죄가 없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보고 뭐라 그러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굳이 짓지 말라. 그 정도에서 끝나요. 아니 말로 고린도교회에 그렇게 문제가 많았음에도 사도 바울이 지금 정죄하는 거 있나 보십시오.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정죄하고 건수만 있으면 서로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하는데 목숨 겁니다. 자, 보세요. 사탄은요, 야고보서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무서워 떤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지옥 무적행 간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건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 분이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탄의 하수인들도 남 죽이고 남 괴롭히는 쪽으로 목숨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새벽 예배 내내 반복된 말씀이 뭐예요? 성경에도 그랬죠. 항시마귀의 하수인들의 특징은 그거예요. 너 같은 인간은 살 필요가 없어.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없어져야 돼. 그게 정의야. 압살롬이 암논을 향해 그러잖아요. 그리고 죽이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어떡하나 보세요. 손가락질했던 암논보다 더 큰 죄인이 압살롬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내 과부 만들어 놓고 자식들 고아 만들어 놓고 집안은 패괴망신시키고 누가 그랬어요? 마귀가 뒤에서 사주한 거예요. 사탄의 하수꾼인 말 재주 좋은 그 지혜자 아이도벨이 못된 짓 하는데 농간에 넘어가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꾸 내 의로운 척하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려는 그런 모습 없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는 사탄의 실체를 꿰뚫어보고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족끼리 싸우지 않을 수 있는 일에 목숨 걸어야 돼요. 부부끼리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온갖 명분 내세우면서 막 정죄하고 저러니까는 뭐 부부간에도 정죄하고 싸우고 부모, 자식, 형제, 자매들끼리로 막 손가락질하고 저러겠니까는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건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정말로 나를 아프게 한 상대방이 있어도 우리 믿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중보기도 해야 되고 나도 그런 술수에 사탄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건 생활 신경 써야 돼요. 경건 생활의 본을 보여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초신자들이,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떠나게

0: 있습니까? 사탄과 타협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 이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하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공동 조사했어요. 결과를 보면 교회 떠나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는데 이런 겁니다. 사람은 말하는데 가만히 보면 은근슬쩍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러는지 몰라도 볼 사람은 아는 겁니다. 아, 사람은 이용거리였구만. 또 공의 열매는 화평임에도 어제 토요 새벽 기도의 말씀처럼 정의를 말하면서 시간 지나고 보니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잖아요. 믿음 좋은 척은 혼자 다 했지만 나중에 질서 안 지키고 윤리성을 상실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청년들이나 초신자들은 나중에 아유 내가 속았네 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서신은 디모데전서에도 저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말과
1: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있는 자에게 본이 되라.
0: 여러분 청년들이나 초신자들 보고 나처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나처럼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럴 자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여러분 볼 때에 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저분은 진짜야 이런 소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렇게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계속 진행형이에요. 지금 당장은 책망할 거 있어도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그날이 되면 될수록 책망할 것이 없도록 점점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초신자들은 여러분이 완벽한 모습을 기대할까요 안 할까요?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야 내가 완벽한 걸 기대하냐? 모르긴 몰라도 100명 중에 100명은 아니요 그럴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똑똑하다니까요. 초신자들도 다 한다니까요. 먼저 믿은 우리 부모님도 저분도 인간이기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 다 압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모습 기대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럼 뭘 기대하냐?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에 잘못했을 때에 그것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회개할 건 회개하고 다듬어가는 모습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습 보이면요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져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 떠나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하 저럴 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책망할 것이 없도록 다듬어 주는 게 바로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내 가정이건 교회건 하나님이 모든 것 챙겨주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정생활 교회생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가정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 정보를 더 많이 듣고 그것에 근거해서 가정사를 결정하고 아니 믿음의 가정이라면 사람에게서 스스로 나누는 자는 참 지혜를 배척하고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저 말씀 붙들고 그럴수록 성도 교제하고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 만나서 뭔가 해야 되는데 말씀이 실종되니까 세상적인 것에 의지해서 하다가 그런 꼴 당하게 된 거 아닙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가정이건 교회건 책망받을 것을 최소화시키고 말씀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본을 보이는 사람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견고케 하십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저기서 마지막 그 견고하다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는요 굳게 세우시고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면서 끝까지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0: 도와주시는 가운데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끄러운 실수를 여러 번 했지만은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는 견고하게 섰고 그러기 때문에 가톨릭에서 초대교황이라고 이렇게 추앙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몸도 약했습니다. 그런데도 강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그는 견고한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 범죄했지만은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다듬어 가자 본인뿐만 아니라 수십 년, 백수십 년 자손들까지 복되게 하는 틀을 마련하면서 견고해졌습니다. 욥 수많은 시련이 있었지만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시련 전보다 갑절의 복을 입는 인생으로 견고해졌습니다. 아브람 역시도 믿음의 조상이라지만 이런저런 시행착오 있었지만은 믿음을 붙들었을 때 견고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로마서 4장 20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을 보이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시간이 지날수록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1: 고린도전서 1장 4절과 8절,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본을 보이는 부활의 증인들이란 제목의 말씀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 20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남한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오후부터는 구름 뒤에 태양이 가려지고 비 소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오전부터 함경남도와 황해도에서는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비의 양이 많은 곳은 100mm 이상으로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평안남도가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밤부터는 평안북도가 10에서 40mm의 비가, 함경북도에서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제주, 목포가 19도, 부산과 여수가 18도, 평양과 강릉, 포항과 대구, 대전이 17도, 개성과 춘천이 16도, 함흥 15도, 신의주 14도, 청진 13도, 강계 12도, 해산이 11도로 예상됩니다. 최고기온은 신의주가 25도, 강계가 24도, 함흥과 해산, 광주와 목포, 대전, 제주가 23도, 평양과 서울, 부산과 대구, 여수가 21도, 개성과 춘천, 강릉이 20도, 포항과 대전, 청진이 17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북부는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고요. 서해북부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동해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다가 오후부터 2m까지 올라가고, 서해북부의 먼 바다는 오후에 최대 3m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내리는 비가 내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밑거름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 기쁨 가득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향 땅 북한이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책망이 없는 자로 세워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믿음 가운데 바로 나아가며 말씀으로 바로 서며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오늘 하루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한 아침 맞으셨습니까? 신실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은 넉넉할 것입니다. 아침에 햇살이 비치고 하늘에 구름이 둥실 떠가며 수도에서 물이 떨어지는 이 모두가 사랑임을 나는 매일 새롭게 깨닫는다 라고 한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사랑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배가 가장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추후 2026년 5월 20일 수요일에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 삼아주신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0: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오늘 이 고린도전서 6장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의 갈등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이 법정인 다툼과 소송이 꽤 있었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고린도를 비롯한 헬라 시대에는 이 명예 수치 문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수치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망가진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법적인 소송과 또 이제 이 불명예에 대한 항의가 빈번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성도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100% 다 완전한 사람만이 모인 게 아니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100% 다 성화되고 거룩한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니죠. 성화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중에는 가라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지만 정말 성숙한 마음으로 분별하지 못하다가는 자칫하면은 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를 신실하게 나오는 분이 한동안 열심히 나왔죠. 그래서 이 다른 성도님이, 야, 저분은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참 신실하다. 그래서 참 신실한데 와가지고 어느 날 성도한테 와서 너무너무 어려운데 돈을 좀 빌려달라. 이 신실하니까 내가 금방 갚겠다. 새벽에 나오니까 갚겠지 하고 빌려줬더래요. 그게 빌려줘서 이제 바로 갚으면 되잖아요. 근데 빌려줬는데 바로 갚겠다는 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왜 안 갚냐. 아, 좀만 기다려라. 좀만 기다려라. 계속 참다 참다 그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성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더니 이 교회 못 다니겠다 하고 교회를 박차고 나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나의 믿음이 가서 이런 일을 이제 선한 마음으로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누가 요청을 할 때는 조용히 은밀하게 하기 전에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연 이때 이것이 괜찮은지, 과연 저 사람이 내가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신실하게 새벽에 나와서 좋아 보인다고 해서 덥석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 어려움들이 있었던.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다시는 이런 교회 안 나온다. 나가고 나중에 본인도 나중에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어서 또 나가고. 결국은 다. 그는 이제 물론 이 돈이 사람의 마음을 이제 아프게 하고 연약하게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끔씩은 이 액수가 크거나 어려울 때는 아예 그냥 법적으로 고발해버릴 때도 있죠. 법적인 검토, 막 소장 날라오고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있으니까 사도 바울 귀에 아이 교회가 너무 자꾸 갈등이 있다가 스스로 해결을 못하고 자꾸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오늘은 김 집사가 법정 소송한다고 교회 안에는 비 집사와 다투니까 승소하게 달라고 기도 부탁하고 그 다음 날은 씨 집사가 디 집사 승소한다고 또 막 그 기도 부탁하고 그 다음 날은 A 권사와 B 안수 집사가 또 송사한다고 서로 이기게 해달라고 자기네 목장에서 기도 부탁하고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더라는 것이죠. 1절에 너희 중에 교회 교인 중이죠.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자, 여기서 구태여

떠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죠. 왜 굳이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자 불의하다라는 건 직역을 하면 의가 없는 자들 앞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디코스. 그래서 의가 없는 사람들. 여기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힘입지 않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 앞에서 고발을 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자, 성도 앞에서 한다라는 건 뭐냐? 교회의 판단과 권고를 부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교회 안에 갈등과 어려움을 초래할 때 교회 앞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치리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시면요.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1단계는 뭐냐? 1단계.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하고만. 아,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 돌려줘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 그래 미안하다 하고 바로 얘기를 하면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아, 옳은 곳으로 인도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얻은 건데 16절에 그래 말은 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러면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자 가면 한두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가네. 그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어떻게 해요? 말마다 확증하게. 이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간다. 이거는 그 상황을 본 정확한 증인들을 데리고 같이 가서 말하는 곳곳을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지? 맞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 빨리 바꿔야 된다. 수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사신관계를 따지고 변화가 있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똑같다. 그러면 17절에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자,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대표가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아웃입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출교 당하는 거죠. 출교. 그러니까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서 끊겨나가는 아주 심한 중범죄, 버리고 이제 여기서 회개해서 완전히 변화가 돼서 돌아올 때 교회는 그 다음에 받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출교의 단계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출교로. 그래서 교회 안에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이 제도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고린도전서는 그냥 툭 하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 그냥 너 한번 맞춤 말을 하고 바로 그러니까 이 항구 쪽에 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거칠고 아주 극단적인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도 이제 이 법정인 소송들이 자꾸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성도는 이 세상에 요구하는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이 높은 삶의 기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거룩함의 기준을 갖고 있을 텐데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아이 세상도 거룩하게 사는 너희가 훨씬 더 높은 기준을 갖고 사는 걸 알고 물어보고 자문을 구하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아이 사람이 돈 5만 원 안 갚았어요. 아이 이 사람이 전에 내 볼펜 가지고 갔는데 안 돌려줘요. 여차하면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게 부끄럽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성도는 천사들. 여러분, 그 에베소서 6장 12절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성도의 씨름은 세상의 갈등보다 더 위에 있는 고차원의
이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싸우는 영적인 존재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를 판단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천사는 하나님의 임재 곁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만 히브리서로 가시면 1장 14절에 353쪽 신약성경 이렇게 접고선 353쪽 가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자,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를 섬기기 위해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의 섬김을 받으며 가는데 이런 천사보다 위에 있는 특권을 갖고 오히려 천사를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걸 알지 못하냐. 그렇다면 하물며 세상 일은 어떻겠느냐.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거죠. 4절에 그런즉 고린도전서 6장 4절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의 여김 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이들이 가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는데 너희 가운데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교회에서 좀 빨리 지혜롭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쓱 나간다는 거예요. 6절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볼펜 하나 안 가져갔어요. 고발해요. 그러면 세상 법정에서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냐는 겁니다. 아이 저희들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데 아이 볼펜 한 자를 갖고 싸우네. 5만 원 갖고 싸우네. 이러면 되겠냐는 거죠.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서로 고발해. 나를 고발하면 너 가만히 앉는다. 그래? 나도 그럼. 피차 맞고서 하면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것 자체가 이미 세상 가운데 우리의 불의함을 드러내는 거죠. 세상 법정 앞에. 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손해를 하나도 안 보고 그냥 내가 이 억울해서 못 참는다 하고 막 덤벼드는데 아이 놀랍게도 뭐라 그러냐. 차라리 네가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져가서 세상의 망신과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아, 이건 충격이죠. 어떻게 억울하게 당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산상설교에 마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또 40절에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짓까지 가고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이고 이거 이 오른뺨을 맞고서는 막 흥분해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왼뺨을 돌려대는 게 아니라 너도 한 대 맞으라고 이제 덤벼드는 거죠.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야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와 같이 이 갈등 지수가 극에 달한 이 나라 가운데는 웬만하면 이제 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법적인 강제력이 없고 말로만 조용히 하면 말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천천히 완면 몰수하고. 자, 그런데 이건 지금 이제 세상관의 관계가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라는 거죠. 이 성도와의 관계와 갈등은 결국은 이제 뭐로 연결되냐면 교회 전체의 거룩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땅 가운데 더 높은 기준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 불의를 행하고 8절에 속이는구나 그러면서 그는 너희 형제로다 그러죠.

0: 어쩔 수 없이 나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사실 서로를 정당화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소송으로 교회의 거룩함이 세상에 짓밟히게 되고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는 원수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서로 얼굴을 보고 같은 교회에 있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형제 간의 소송도 그렇죠. 이 특별히 이제 유산 문제를 갖고 많이 싸웁니다. 네가 5천만 원을 더 갔냐? 내가 5천만 원을 더 갔냐? 네가 1억을 더 갔냐? 내가 1억을 더 갔냐? 막 싸우죠. 그리고 끝까지 싸워서 승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 간은 다시는 보지 않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유산 같은 경우도 차라리 내가 5천만 원을 포기하고 내가 차라리 1억을 포기하는데 이를 뿌득뿌득 깔면서 만약에 포기한다면 이를 뿌득뿌득 깔면서 포기할 게 아니라 네가 더 잘 돼야지 이걸로 네가 더 잘 되라 하고 포기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어이구 억울해서 어떻게 하냐. 네, 억울해서 끝까지 싸워보십시오. 이제 형제가 아니라 왼수가 되고요. 남매가 아니라 왼수가 됩니다. 어떤 분은 이 유산을 꽤 이제 받았어요. 근데 형제가 여덟 형제였어요. 여덟 남매. 서로 달라고. 이 장남이 있는데 서로 달라고. 그래서 이 장남이 선택한 게 뭐냐. 다들 요구하는 것 있는데 예를 들면 아버지가 땅을 남겼단 말이에요.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좀 더 오래 기다렸다가 더 이제 가격이 잘 오를 때 그 당시에 거기가 막 이제 도시가 개발됐다 그러니까 그 여유 있게 해서 나눠주면 좋은데 조금만 기다리자. 그랬더니 아니 왜 기다리냐 당장 팔아야지 더 어떻게 좀 꽁치려고 이 오빠가 그러는 게 아니냐 형이 그러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막 형제들이 돈 달라고 빨리 땅 팔자고 닭자를 하면서 드글드글 하는데 막 못 견디도록 밤잠을 못 자도록 돌아가면서 전화하고 그래서 아 끝까지 참았다가 더 오를 때 받는 게 좋겠으나 이걸로 의가 상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나중에는 본인이 빚을 져가면서도 나눠서 나눠주고 지금은 그때 나눠줬을 때보다 몇십 배가 더 올랐다 그러죠. 그런데 다 하고 의의를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의의를 지켰다는 거예요. 형제 간에 의상하지 않다. 넉넉하게. 그게 넉넉하게 주다 보니까 나중에 끝에 막내는 모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빚을 져서 다 하고 나중에 자기 몫을 팔아서 빚을 갚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형제들이 아직까지도 그 여덟 남매가 아직까지 명절이 되면 모이고 추도예배를 같이 드리고 믿는 분들이었으니까 아주 우애를 같이 잘 돈독히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 참 중요하고 그 당시에 갈등이 일어날 때는 너무 이게 큰데 이게 끝까지 가다 보면은 정말 소중한 것을 잃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우리에게 많은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말 이게 쉽지 않은 문제고 그러나 특별히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더 높은 기준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교회의 거룩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서로 간의 관계에 더 지혜롭고 또 사랑이 있는 그런 분별력 있는 성도로 성숙한 있는 성도로 성숙함 있는 성도로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은혜의 말씀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공동체 안에 신뢰가 깨어지면 사단은 곧 그 틈을 타서 교회의 문제를 세상 밖에 뿌립니다. 세상 나라의 구조로서는 교회 안에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론되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그리고 그 화살이 곧 교회로 돌아오죠. 그래서 화살을 맞으시는 건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날 위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주님이 또 한 번

아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매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오늘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의 이 같은 경솔한 행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상하게 하는지를 책망합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며 개인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과 권면을 성실히 따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의 아름다운 하루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남지구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어요. 오늘도 주님 주시는 거룩함으로 승리하십시오. 샬롬.

0: 광양통신교회 박진홍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혹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랑과 삶에 대한 많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책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질문을 해오셨습니까? 아니, 일부러 해온 질문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근원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있습니다. 그 답을 찾아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전 인생을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고민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추측과 상상에 근거하여 이것이 인생이다 라는 답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추측, 상상 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사람이 누구인지도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나요?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이 말씀을 듣는 지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의미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지금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빛진이 윤재희입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소망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오늘 레오네 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여기 우리 모여서.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기도는 늘 열려있는 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끔 막혀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말은 계속하지만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껴지고 기도는 습관처럼 이어지는데 마음은 더 멀어지는 경험.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이렇게 답답할까? 기도의 길은 막혀있는 것은 하늘이 침묵이 아니라 내 안에 장애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만약 그 통로에 내가 쌓아올린 것들이 가로놓여 있다면 흐름이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그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0: 인간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문제는 그 연약함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정당화하여 붙들고 있는 우리의 고집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 정당화하려 할 때 마음은 무뎌집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이 말씀은 죄 없는 자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숨기지 말고 돌아오라는 초대입니다. 회개는 기도를 시작하는 문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믿음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구하지만 마음속에는 아직 안 될 것이야. 결론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결과를 보장받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이 들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의심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라는 태도입니다. 세 번째 장애물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깊은 상처와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칼날을 거두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나를 상처라는 감옥 속에 묶어두는 쇠사슬일 뿐입니다. 기도는 자유의 자리입니다. 미움이 붙들고 있는 마음으로는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네 번째 장애물입니다.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성공과 안전만을 중심에 둘 때 그 깊이는 얕아집니다. 기도는 나를 위한 요청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장애물입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중심에는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질서를 드러냅니다. 무엇을 더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더 의지하는지,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영적 장애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고집, 정리하지 않는 감정, 내려놓지 못한 우선순위 같은 작은 것들입니다. 기도는 그것을 드러내는 빛입니다. 장애물을 인정하는 순간 길은 다시 열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응답을 재촉하기 전에 내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기도의 흐름을 막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닫으신 적이 없습니다. 활짝 열려있는 그분에게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문 앞에 격급이 쌓아둔 우리 자신의 흔적들입니다. 장애물이 제거될 때에 기도는 다시 숨을 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6257번님, 말씀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함께하는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길 원합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와 마음의 생각까지도 듣고 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네온의 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지인 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낮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6장 7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이란 똑같은 것이 아니다. 사람마다 다른 것이죠. 두 눈이 보이지 않고 말도 하지 못했던 헬렌 켈러는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라고요. 반면에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쥐었던 희대의 영웅 나폴레옹은 이렇게 투덜거렸습니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복한 날은 내 일생에 엿새를 넘지 않았다라고요.

행복은 상황에서 오지 않습니다. 돈, 지위,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느냐가 행복의 길을 가르칩니다. 가정의 달 5월,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족을 원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다면 우리의 삶이 그냥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줄라이 프로젝트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12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명의 제자를 위해,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중국 산시성의 한 시골 마을에 있는 서찬 초등학교에는 학생도 선생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도시로 떠나 학교가 있어도 다닐 학생이 없었고, 마지막 선생님인 푸할아버지가 정년 퇴직을 한 뒤로는 그나마 남아있던 학생들도 인근의 대도시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푸할아버지가 은퇴하고 몇 년 뒤 이 마을에 신입생이 들어왔습니다. 8살이 된 슈에타오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도시의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푸할아버지는 자신이 선생님이 되어주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서찬 초등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절벽에 가까운 길을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40분이나 올라야 했습니다. 학생은 단 한 명뿐이었고 푸할아버지는 70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푸할아버지는 매일 40분씩 절벽을 올라 학교로 출근해 단 한 명의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취재를 온 지역방송 기자에게 푸할아버지는 이토록 고생하면서까지 출근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학생이 있는 곳에 선생님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힘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 이 학생을 가르칠 것입니다. 한 명의 학생을 위해 매일 가파른 길을 오르는 선생님이 있듯이 한 명의 영혼을 위해 매일 기도하며 찾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무슨 일을 하든지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힘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매일 기도하며 찾아갑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원웨이 싱어즈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이 이어지는 곡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테너 강영린 씨의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매주 시간에는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위대한 스승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스승의 주일이래요. 우리에게는 스승 두 분이 있어. 육적인 스승하고 영적인 스승이 있어요. 육적인 스승은 우리 어머니요. 갓나서 우리가 뭘 하나 아무것도 몰라.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지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 어머니요. 우리 어머니는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 그래도 어머니의 지혜를 보면 애들이 아프면은 의사요, 엄마가. 참 내가 생각해 봤을 때에 위대한 교육자라서 어머니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머니의 무릎에 교실에서 낙제하는 아이는 없어요.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어머니의 무릎이 아기의 침대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무덤까지 갖고 갑니다. 이토록 훌륭한 교사인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드리죠. 인간의 첫사랑을 아는 것은 어머니요. 처음 침대는 어머니의 팔이고 처음 주택은 어머니의 가슴이고 어머니의 입술은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이토록 위대한 우리들의 애인이 어머니요. 그 어머니 무릎은 인간의 처음 예배당이었. 어머니로부터 기도를 배우고 어머니와 함께 찬송을 부르고 어머니로부터 성경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토록 위대한 선생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애들이 태어나서 한국말을 먼저 배우느냐 영어를 먼저 배우느냐 뭘 먼저 배우겠어요? 엄마가 미국 사람이니까 첫 배우는 게 영어예요. 첫 마미. 그 다음에 애들하고 놀다 보니까 한국말 저절로 배워지죠. 그래서 애들이 두 가지 말을 계속 쓰고가면서 그래도 그것이 자기들의 재산이 된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한국 여자이기 때문에 영어 ABC도 모르는 가운데 미국 유학을 보내놓고 영어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돌아갈 고향도 어머니요. 아파도 어머니에게 가고 외로울 때도 어머니한테 가고 우등상을 받았을 때도 제일 먼저 뛰어가는 건 엄마. 그 품에서 우리는 용서도 받을 수가 있고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찾을 수가 있고 실패해도 성공해도 돌아갈 내 고향은 어머니 품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천사로서 어머니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학교도 못 나오고 구구법도 모르는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지혜가 있어서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그것을 들으면서 자라났죠. 누가 어머니를 도망가게 하지 않게 하는 다섯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어머니에게 대한 사랑을 표현하라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 한번 가시면 다시 못 만날 거예요. 어머니에게 선물을 해보세요. 어머니에게 휴가를 줘보세요.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하세요.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를 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사제지간에 이미 우리나라는 혼탁해졌다고 그러죠. 제자가 선생을 가리키는지 스승이 제자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구타하고 선생님을 모함하고 총장실을 때려부수고 이러한 일이 종종 있는 대한민국,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권위가 상실된

현실에서 어떠한 교육이 창조될 수가 있겠나? 우리가 어려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동방의 예의지국은 없어진 지 벌써 오래갔고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 대통령은 교육은 국가를 만들 수 없어도 교육 없는 국가는 결코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면 사람인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에는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육적인 스승이 있다면 영적인 스승 또한 위대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제자는 스승을 잘 만나야 하고 스승도 제자를 잘 만나야 하고 세계 5대 성인 중에 한 명인 소크라테스가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로서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만난 것은 가장 축복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소크라테스도 플라톤 같은 제자를 만났다는 것은 복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사상과 학문과 생활과 인격에 대해서 글자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것을 다 종합해서 남겨놓은 사람은 제자 플라톤이 남겨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역시 우리에게 누가 있어야 되느냐? 훌륭한 스승이 계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나는 뭣도 모르고 일본에 가서 택시를 잡아탔는데 택시 선생이라고 그래서 택시 선생님 기겁을 하더라고. 나 선생이 아니다, 난 택시기사다. 일본에서 선생이라고 하는 센세이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안 쓴대요. 우리나라는 뭐 아무나 지게끈 보고도 김선생, 이선생, 박선생, 홍선생 그러더라고. 그만큼 이 선생, 스승이라고 하는 그 존칭이 이제 땅에 떨어져서 짓밟히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유월절 전에 저녁을 잡수신 다음에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는 장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광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어도 아비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느니라. 스승이나 선생님이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첫째, 스승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철학자가 한 얘기가 있죠.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 힘이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 저희가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선생님, 제자, 가르치고 아느냐 모르느냐. 너희가 아느냐? 사람은 알아야 합니다. 스승은 알아야 합니다. 데모데 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쫓는 스승을 많이 뒀다고 그랬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알아야 면장을 하고 알아야 남을 가리키지. 그러기에 배우지 못한 부모님들은 천천지한이 돼가지고 자식 때에는 논도 팔고 밭도 팔고 소도 팔아서 자기네들이 공부 못한 게 한이 돼가지고
자기 애들은 좋은 학교에,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 우리나라의 예의죠. 사과밭 하는 사람은 사과 과수원도 팔고 뭐 소도 팔고, 하나님께서 유대 격언에 물고기 세 마리를 주면 하루는 먹을 수 있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일생을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아는데 무엇을 알아야 하나?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내가 어렸을 때 참 우리 어머니는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내가 대학원을 나와서 유학에서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니까 우리 어머니 모르는 게 엄청 많으시더라. 학교에서는 가르치는 학식도 알아야 하죠. 가정에서 가르치는 예의 범절도 알아야 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도 알아야 되고, 성서에서 가르치는 진리도 알아야 합니다.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8장 10절에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고 그랬어요. 잠언 16장 16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뭐 알아야 가르치지, 그래서 우리가 그 아는 것을 배워가지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제자의 할 도리지요. 두 번째로 사람이 무엇인 것도 알아야 합니다.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스승이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되죠. 도지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성직자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돼야 되고, 군인이 되기 전에, 스승이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스승이 되고, 제대로 된 사람이 대장이 되고, 제대로 된 사람이 도지사가 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스승이 되면은 그것은 잘 되는 나라예요. 제자들을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 특히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절대로. 인간 사회에서 절대로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만 절대로라고 하는 것이 있지. 인간은 조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이들은 민감합니다. 조그만 애들을 좋아해요. 뭐 내미 누가 가다가나 조그만 애만 보면 내가 멈춰요. 이 다음에 제가 자라서 뭐가 될까? 나라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총리도 될 수 있고, 장관도 될 수 있고, 도지사도 될 수 있다. 그 아이에 대한 관심. 야, 내가 여학교에 가서 부흥회 많이 했어요. 그 여학생들 옛날에는 처음에 왔을 적에는 중학교 3,000명, 고등학교 2,000명, 5,000명이 교정의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깔깔대고 좋아하는지 모르지. 나는 그때 봤을 때, 아, 쟤들이 엄마나 되면, 우리 엄마는 애를 열흘 낳는데 쟤들은 몇이나 날까. 이때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은 이대로 가면 80년 내지 100년이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 애 하나 낳는데 100만 원씩 주는데, 어떤 기업에서는 1억을 주더라. 하나님이 남자 만들고 여자 만들어서는 애 많이 낳고 축복해 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이들 감정을 잘 이해하는 스승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적어도 스승이 되면은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할 수 있는 스승이 돼야 돼요. 목사가 되려면은 나를 본받아라. 할 수 있어, 홍 목사? 잠이 많아서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어디 신방 가기도 게을러서 안 가고, 뭘 본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나를 본받아라. 참 바울사도처럼 매도 많이 맞고 감옥소에도 많이 댕겼지만은 한 번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나를 본받아라. 스승은 잘 가르칠 줄 알아야 한다고 그랬어.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는 것이 많아도 가르칠 줄 모르면 백해무효라고 그랬죠. 사랑으로 가르치는 스승이 진짜 스승이죠. 참 나는 중학교 들어가서 내가 하지 않은 것도 선생님이 내가 했다고 교무실에 가서 얼마나 기합을 많이 받고 나왔는지 그 선생 아예 난 미워서 서양사 선생이요 석만균 선생이라고 그건 나 하지도 않았는데 앞에 앉았는 애들 다섯 명을 교무실에 데려다가 그때는 우리가 나무총으로 연습을 했다 그 나무총을 여기 무릎에다 놓고 꿇어앉으라고 그래서 한 5분만 꿇어앉으면 못 견뎌요. 그래 일어서려고 그러면 또 와서 따기 때리고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배우면서도 그 선생님은 서양사는 잘 가르치더라 역사 선생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다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 본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하라고 그랬어요. 제 6학년 담임선생님, 자기가 일이 있어서 학생들한테 국어책을 갖다 읽히는데 누구든지 잘못 읽으면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시작을 하게 했어요. 그때 내가 그 국어책을 다른 애가 잘못하면 일어나서 읽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간 거라. 그러니까 내가 오늘 목사가 된 것도 그 선생님 덕분에 목사가 된 거예요. 성경 읽을 때 한자도 빼놓지 않고 읽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게 6학년 유근홍 선생님 때문에.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국어는 잘 가르치더라. 그래서 그때 배운 그 국어 철자법이나 읽는 법을 그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아 후에 하나님께서 나 목사시키기 위해서 그 선생님 반에 나를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삼중고의 장애인 헬런 켈러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는 래클립 대학에 들어가서 우수한 성적을 낸 것이 세계에서는 대단한 경탄으로 했지만은 그러나 헬런 켈러의 선생님인 앤 설러번 헌신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그러한 가능성이 있었지 선생님이 없었으면 헬런 켈러는 삼중고에 고생하다가 그냥 세상 떠났을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앤 설러번이 자기 일생을 헬런 켈러 위에서 사랑으로 바쳤고 시간으로 바쳤고 은혜로 바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헬런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미국의 응변대회 나가서 수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나에게는 미스 마카온이라고 하는 영어 선생님이 계셨고 고등학교 때는 미스 마크빈이라고 하는 영어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얼마나 시달리면서 영어를 배웠는지 그래서 응변대회 나가서도 수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선생님들 덕분이었어. 기도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참 스승이라고 그랬어. 지성임은 감천이라고 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청년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느 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물어보니까 항상 기도해라. 설교와 공부 시간 강의의 차이가 있다면 기도하지 않고 설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내일부터 교실에 들어가시기면 강의 전에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끝마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제대로 공부를 할 겁니다. 욥기 5장 8절에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드리라.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지요? 조용한 장소요.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했지요? 약속의 장소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는데 어두운 장소지요. 하박국은 파수대에서 기도를 했는데 기다리는 장소요. 세리는 성전 밖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특정한 장소입니다. 바울은 해변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별의 장소고요. 순교사들은 제단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희생의 장소입니다. 기도 없이는 기적이 없고 기도하면 반드시 변화가 온다고 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침 4시부터 5시까지는 방에 들어가 성경 한 장을 읽고 펼친 성경 앞에서 무릎을 꿇고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기도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면회를 왔는데 응접실에 앉아있는데 방에서 무슨 사람 얘기 소리가 나더래요. 비서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기도하는 중입니다. 대통령께서 매일 4시부터 5시까지 기도하신 후 하루를 시작한다고 대답을 하는, 그러니까 위대한 대통령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서부터 누구 가리키기 전에, 자녀를 가리키기 전에 기도하세요.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여호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기도예요. 마지막으로 훌륭한 스승에게는 훌륭한 제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태아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스승은 본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게 배우라. 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겸손의 본을 보였습니다. 프란치스코 아시스라고 하는 사람은 겸손의 본을 보였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의 본을 보여줘가지고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람이 훌륭한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제일 힘든 일이 겸손입니다. 그것도 남의 발을 씻기는 것인데 더욱 미운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 더욱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무리 목사님이 믿음은 최대의 것을 얻으며 사랑은 최대의 역사를 하나 겸손은 가장 많은 것을 보존한다고 했습니다. 겸손이 주는 다섯 가지 덕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죄를 알고 비천에 거하며 죄를 통회하고 사실대로 고백하고 남인에게 결점을 알고 업신여김을 달게 받아들이고 사람이 모욕을 참을 뿐 아니라 달게 받고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을 내게 안 돌리고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습니다. 제자란 스승을 닮아간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기셨으니 너에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제자란 스승에게 배운 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요, 저주의 상징이요, 고독과 죽음의 상징이요, 용서와 인내의 상징이요,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마태 제자는 에티오피아에서 검에 찔려 죽었으니 십자가를 잘 친 사람입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 시가지에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죽었습니다. 그도 십자가를 알게 됐죠. 누가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목매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그랬죠. 야고보 예루살렘에서 목이 베어 죽었습니다. 안드레 십자가에 매어서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서 처참하게 죽었고 바울은 로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 떠났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가르쳐주는 스승,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진리를 가르쳐주는 스승,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랬죠? 1년을 두고 곡식을 심어라. 10년을 두고 나무를 심어라. 100년을 두고 사람을 심어라. 영원을 두고 말씀을 심으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오늘 스승의 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스승, 예수님이죠.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미켈란젤로 이름은 기억하고 있지만 그의 스승인 베르톨도 더 조반니는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루는 조반니라고 하는 스승이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여행을 떠납니다. 뭐 여행 멀지도 안 갔어요. 술집에 갑니다. 그 앞에 유명한 조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 14살 때요 선생님을 따라서 문화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재능을 본 스승은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 더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술만으로서는 안 된다. 너는 네 기술로서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를 먼저 분명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데리고 두 곳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구경 간 곳은 바로 술집이었습니다. 스승님, 술집 입구에 아름다운 조각이 있었어요. 이 조각은 아름답지만은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서 이 조각을 사용했단다. 스승이 다시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손을 잡고 자주 큰 교회로 가서 아름다운 조각상을 또 하나 보여줍니다. 너는 이 아름다운 예배당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저 술집 입구에 있는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똑같은 조각이지만은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는 술 마시는 쾌락을 위해서 세워졌단다. 너는 네가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쓰기를 원하느냐? 미켈란젤로 세 번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어. 인간의 창조 목표가 도지사 되라고 사람 시킨 거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했어. 나 목사 되라고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라고.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창조됐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그 길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벌게 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학식을 많이 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운동을 잘하게 해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0: 그러나 내 존재 여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스승 한 번 정도 생각해 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감추인 보화,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70-7018-1331, 070-7018-1331 수원중앙침례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경영하며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건호 ENC 주식회사에서 보내드립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광주 반석교회 양정회 목사님입니다.
1: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이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손이 이 민족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남과 북의 문제, 교육과 윤리와 사회 문제와 청년 실업 문제를 더더욱 살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갈수록 더 어두워져 가는 경제 문제를 붙드소서 이 땅의 경기가 회복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이곳 저곳에서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26년 5월 20일 수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집에서 5년 동안 나오지 않았던 청년이 있었어요.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죠. 엄마는 늘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날 신방을 오신 목사님이 이 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을 했는데 여름 신앙 캠프에 3일만 참여해보자. 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글쎄 아들이 캠프에 가겠다고 한 거예요. 캠프 당일에 부모님은 아들의 행보에 놀라면서도 부모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제 캠프에 기적처럼 오긴 했는데 아들은 이틀째까지 이렇게 팔짱만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일째 집회 날 아들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것이죠. 5년 동안 아무 비전 없이 정말 은둔형 외톨이로서 숨죽여 있던 아들이 글쎄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야, 그 당시에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는데 꾸준히 예배 때마다 참석하고 또 예배 때 기도하고 예배 때 봉사까지 진행하게 됐대요. 옆에서 부모님 지켜볼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교회 다니면서 꿈을 꿨는데요. 그게 바로 취업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5년 동안 세상 친구들에 비해 완벽하게 뒤쳐져 있던 이 청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병원에 취직하게 돼요. 더 은혜인 것은 교회에서 이 청년의 모습을 보고 이 교회 전체 성도님들이 야 이건 하나님 역사다 이렇게 들썩들썩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진 것 분명한 것이겠죠. 어떤 분들은요 이 기적이요 피디님 정말 가장 필요한 순간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내 삶에서 기적이 안 일어나니까 힘이 빠집니다. 의심이 됩니다. 아니 뭐 내 간증이 아닌데 그거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아침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기적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마땅히 하나님께 너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할렐루야. 맞습니다.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된 그 구원의 역사는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됐다는 바로 그 구원의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이끌어가면 좋겠어요. 지금 찬양이 흐르고 있는데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아이젤 식스현 워십 밴드의 이 보이는 라디오 찬양을 좀 틀어드릴 텐데, 이 찬양과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 구원의 감격, 오늘 극동방송 가족들의 그 구원의 감격은 어떤 감격일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의 이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평안을 얻게 되는지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평강의 역사가 바로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능력,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특별히 내가 예수님 앞에 정말 그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천국의 소망이 들 때, 그 어떤 형통의 모습도 이 구원의 역사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고 흔들리는 이유가 환경이 어려워서, 뭔가 뭐 딱 막힌 문제 때문,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보면 날 사랑하신, 날 구원하신 십자가의 첫사랑, 그리고 그 감격이 잘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이, 큰 기적이 그냥 잊혀버렸기 때문에 오늘 더 낙심하게 되고 내 마음은 더 이렇게 그냥 저 밑바닥으로 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요, 광야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격이 없는 사람은 그 가나안 땅의 기름진 땅에서도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죠.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작은 풍파에도 쉽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른 땅 홍해에서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있는 거잖아요. 선명한 그 기억, 절대 잊어버릴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기억이 희미하고 뿌연 기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성경은 배가 부르니 교만하여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비가 내리는 지역도 많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촉촉한 성령의 담비의 역사 같은,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의 역사가 더 기억날 수 있고 내 마음이 온유해지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평안해지고 새로운 힘이 샘솟는 그런 복된 수요일 아침 맞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는데요, 오늘 생방송에서 연결할 너무나 귀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아마 이 선교사님은 이 구원의 감격, 또 천국의 소망으로 그 하루하루를 힘있고 생명력 있게 달려가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분 잠시 후에 보이는 라디오 연결할 텐데요, 기대해 주시고, 오늘 먼저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 보내시면 링크 주소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10명 이상에게 전송하시면 저는 지부장님 이렇게 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부장님들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공유해 주세요. 6952님 오늘 설렁탕 선물 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아침에 느껴집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응원의 마음도 잘 전해드립니다. 그리고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분들은 보라라고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라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고, 오프닝 말씀은 오프닝 말씀, 촉촉한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가 되고 싶습니다. 501

릴리님이 글쎄 이런 기도 제목 지금 막 주셨어요. 8년 동안 은둔형 외톨이로 우리 막내딸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프닝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막내딸 꼭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5년 동안 있었던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기억, 그 기적의 경험들을 했던 것처럼 오늘 5012님의 딸 8년 동안 은둔형 막내딸의 그 연약함을 보이고 있는 막내딸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이 아침 역사하셔서 우리 이봉진님 기도해 주세요. 장경화님, 장미희님, 정행알프스 그리고 강성자 권사님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KKSS2514님도 꼭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귀한 방송이에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합시다.

자, 찬양을 한 곡 더 듣고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더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귀한 분 만나볼 텐데요. 아, 지금 이런 기도 제목이 또 올라왔어요. 8923님은 피디님, 저희 조카 경석이가 있는데요. 우리 경석이는 현재 10년이 넘도록 은둔형

외톨이로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듣는데 주님이 우리 조카를 꼭 만나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조카가 꼭 경험하고 누리면 좋겠다. 그런 기도의 제목을 조금 전 또 간곡하게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8923님, 제가 우리 경석 형제에게 문자 주셨으니까 제가 응원에 선물을 좀 보내고 싶어요. 우리 조카 가정으로. 아셨죠? 제가 설렁탕 선물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우리 8923님이 그 주소로, 경석 형제 주소로 꼭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유튜브 댓글로 우리 최상권 아이디, 특수학교 교장입니다. 몸이 아프신 선생님들이 요즘 많아졌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건강하시기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 찬양과 함께 또 이 방송과 함께 놀라운 또 회복이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회복이란 제목의 찬양인데요, 지금 흐르고 있죠. 박명철 목사님의 찬양입니다. 제목은 회복.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놀랍게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이 기적들, 이 아침에 저는 이 방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냥 찬양 듣고 뭐 오프닝 좋다 이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경험되는 그런 귀한 아침의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오프닝 말씀,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 오늘 링크 꼭 보면서 이 시간 함께하면 좋겠어요.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또 유튜브 상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0: 일요일 선물 같은 이 하루,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아침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내는 우리 피디님, 우리 김희선 피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할렐루야.
1: 할렐루야.
0: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 아멘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보니까요, 전국적으로 이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0: 그러니까요,
1: 행복하고 상쾌한 아침이더라고요.
0: 비가 내리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근데 저는

0: 저는 오늘 아침에 우연히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1: 예.
0: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있음을 오늘 저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1: 맞습니다.
0: 다들 행복하시죠? 어떻게 핏님 행복하시죠?
1: 여러분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 근데
0: 행복해 보입니다. 네.
1: 제가 어제 이 오프닝을 쓰면서
0: 네.
1: 아, 이게 오프닝과 나의 삶이 같은가? 이 구원의 감격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0: 네.
1: 이 기쁨이 없는 것 같은 이 느낌?
0: 아하. 네,
1: 뭐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여러분 제가 그 제 카톡 프로필에 이런 게 써놨거든요.
0: 뭐라고요?
1: 지금 모든 게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0: 아멘입니다.
1: 그런데 뒤에 이렇게 붙였어요. 지금 감사하고 있다면 이렇게 해놨어요.
0: 감사가 핵심이군요.
1: 감사하고 네. 있다면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0: 네.
1: 감사하고 있다면 오늘 지금도 사연 보니까 어때요? 아까 오프닝에는 맞아요. 5년 은둔형 외톨이 그 회복된 사연이었는데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지금 내 8년 된 우리 자녀가
0: 네.
1: 딸이 있다. 8년 동안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0: 맞아요.
1: 10년 동안 방에서 안 나오는 우리 조카가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 현실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은 계시는 건가? 이렇게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0: 네.
1: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이 아침 역사하고 있다.
0: 그리고 아멘입니다.
1: 또 이런 구원의 역사, 구원의 감격 선교지에서 정말 뜨겁게 그 마음을 펼치며 달려가고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 계시는데
0: 네, 맞습니다.
1: 오늘 만나볼 분 너무나 귀한 분이라고 들었는데요.
0: 네.
1: 먼저 오늘 보이는 라디오 우리 많은 분들이 좀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0: 맞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시면 더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래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지금 보이는 라디오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샵 1069번으로 보라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또 유튜브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셔도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 발견하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 또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로 오늘 보시면 지금부터 이제 선교사님의 여러 사역에 대한 이야기 또 사진들도
0: 네.
1: 제가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릴 텐데 아이 뭐 저는 그 사진 안 봐도 충분히 은혜가 됩니다 하시면 할 수 없지만
0: 네.
1: 여러분 보시면은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0: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여러분.
0: 네.
1: 자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0: 네.
1: 우리 이미래님 오프닝 말씀 이렇게 하셨는데 어제 오프닝을 못 받으셨다고요? 다 가셨는데 꼭 한번 오늘 거 보시면 다 어제 것도 볼 수 있으니까요.
0: 네.
1: 오프닝 말씀 자 이제 공유죠.
0: 오늘 함께하실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곳은 남아공의 대표적인 도시 케이프타운인데요. 이 케이프타운은 남아공의 입법 수도이자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유명합니다. 도시 뒤편으로는 거대한 테이블 마운틴이 펼쳐져 있고요. 푸른 대서양과 자연이 어우러져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문화의 흔적이 남아있어 독특한 분위기를 가진 도시로도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케이프타운 역시 관광지의 화려함만 있는 곳은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 생활 수준의 차이가 크고요. 빈민가와 청소년 문제, 마약과 범죄 문제 등 도움이 필요한 현장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케이프타운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 자, 오늘 복된 아침 생방송 네.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 함께 하시길 원하고요. 오늘 이 생방송에 연결된 남아공 케이프타운의 이규성 선교사님 줌 영상으로 목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아공 케이프타운의 이규성 선교사입니다.
1: 박수.
0: 박수. 네, 와.
1: 선교사님.
0: 미소가 아름다우세요.
1: 아니, 인상이 엄청 좋으신데요.
0: 그러니까요.
2: 네, 저희들은 그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사용하다 보니까
1: 예.
2: 항상 밝습니다.
1: 야. 아니, 이렇게 보면은 저는 어린이 전도 옆에 우리 그 메인 강사님 같은
0: 그러니까요.
1: 야,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규성 선교사님.
0: 네.
1: 그 가운데 케이프타운. 오늘 케이프타운은 어떤 도시예요, 선교사님? 아까도 우리 좀 소개해드렸지만
2: 예,

0: 소개를 잘 하셨는데요. 예. 케이프타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죠. 뭐, 세계에서 경이로운 자연문화유산, The World's Wonder, Nature라고 하는 태블 마운틴도 있고요. 네. 또 희망봉도 있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또 남아프리카, 남부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왔을 때 제일 먼저 들린 도시이기도 해요. 아프리카의 아름다운 그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선교적으로 봐서는 복음이 들어오는 통로였다, 관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1: 이야. 약간 우리나라의 인천이랑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
0: 네, 인천은 너무 또 서쪽이고요. 저희는 가장 아프리카 대륙의 최남서단에 있습니다. 남서단.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보면 목포나 뭐 이런 도시겠는데 환경은 부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2: 부산과 비슷한.
1: 또 항구 도시니까.
2: 제가 케이프타운에 네. 정말 가보고 싶어요.
1: 가보셨다는 네, 줄 알았어요.
2: 정말 가보고 싶고. 아니 네. 우리 극동방송 이제 그 예전 우리 직원이셨는데요. 네네.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준원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이세요.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오랫동안 선교하셨어요.
0: 김준원 선교사님 잘합니다.
2: 잘 아세요?
0: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WMF라고 네. Western Cape Missionary Fellowship이라는 선교 우리 선교사회를 만드신 분이고요. 야. 같이 와. 저도 이 WMF에서 작년까지는 실행위원으로 같이 일을 했습니다. 섬겼습니다.
1: 굉장히 가까운 사이시군요.
2: 이야, 알겠습니다.
0: 예, 예, 그렇죠.
2: 오늘은 또 우리 저희가 존경하는 우리 김준원 목사님 얘기를 할 게 아니라.
1: 그렇죠.
2: 오늘은 저는 이제 우리 이규성 선교사님과.
1: 맞습니다.
2: 만남을 갔는데. 네. 아니, 선교사님, 중요한 것은 남아공, 그 먼 땅, 어떻게 가시게 되셨어요?
1: 그러니까요.
0: 사실 저는 MK 선교사입니다. 부모님의 대를 이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님께서 2002년도에 먼저 황혼의 나이에 한국에서 목회하시던 것들을 정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교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영유아 어린이 선교를 위해서 아버지 어머님께서 먼저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가시게 됐어요. 사실 2000년대나 1999년 초반에 아버님 어머님이 그 아프리카에 선교로 단기 선교를 가셨다가 아이들의 눈망울에 훅 빠지셔서 아프리카의 다음 세대 어린이들을 위해서 선교하겠다는 그런 하나의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에 순종하셔서 60이 넘은 나이에 이제 선교하러 가셨는데요. 네. 언어적인 또 어려움 또 문화적인 어려움 때문에 저희 가정을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29살 나이에 부모님을 따라 남아공에 2004년에 정착하게 됐고요. 지금 23년째 그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노아의 방주처럼 아버지 어머니께서 함께 우리 가족이 아프리카 어린이를 섬기자는 비전으로 함께 하게 됐는데 안타깝게 어머니 아버지가 사역을 한 지 1년 6개월 만에 어머님께서는 남아공 이북에 있는 보츠와나 나라에 부모님께서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선교하러 가시다가 토네이도 같은 무불의 폭풍에 만나서 자동차 전복 사고로 바로 어머니는 쫓겨나시고 아버님 큰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어머니를 이 땅 케이프타운에 묻었습니다. 어머님의 복음의 미랄이 되셨죠. 이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2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향이 바뀌었습니다. 케이프타운이 홈타운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묻히시고 우리 아이들은 거기서 태어났으니까요. 네. 제게는 케이프타운이 또 엄마의 땅이기도 합니다.
2: 야. 정말 그런데 네. 엄마의 땅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조금 놀란 게요. 네. 우리 남아공의 이규성 선교사님이 네. 일단은 여러분에게 좀 축하할 소식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한국에 오셨는데요. 네. 사실 오늘 우리가 이게 스튜디오에 보시려고 했는데 오늘 못 오셨는데. 네, 네. 한국에 21년 만에 오셨다고요, 선교사님?
0: 아니, 그건 아니고요.
2: 그건 아니에요.
0: 아내랑 단둘이 오는 건 24년 만에. 네,
2: 24년 만에.
1: 네. 와, 그러니까요. 예.
0: 대부분 저희들이 MK 선교사다 보니까 그곳에서 네. 아이들을 기르고 양육하고 그래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선교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대로 왔지 아이들을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그쵸, 교대로 그쵸. 왔지 아내와 단둘이 온 것은 처음입니다. 오. 이제

0: 3남매가 있는데 네. 다 대학생 이상이 돼서 자기들끼리 이제
1: 체육 수 있고
0: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건강검진이랑 치료차 이렇게 와게 됐는데 네. 아내랑 단둘이 모국을 방문하니까 너무 좋아요.
2: 오. 아니 저 왜 저 더 좋을 수밖에 없냐면 네네. 수현 PD님 우리 선교사님 귀한 소식이 있더라고요.
1: 오 맞습니다.
2: 지금 아마 출신도 학교가 총신대학교를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총신대학교에서 자랑스러운 선교 인상 이걸 이번에 받으셨다고요?
0: 네, 아유 이게 하나님의 뜻밖의 선물이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어떤 사랑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와. 125주년 우리 총신대 개교 기념 행사에서 자랑스러운 총신 인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2: 박수 한번. 지금 여러분에게 사진으로 네. 제가 먼저 상장을 제가 상 받으신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오. 그냥 또 물론 선교사님들 사역이 다 귀하신데
1: 그럼요. 네.
2: 또 이 상은 더 특별한 상이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2: 우리 목사님은 총신대학교 몇 학번이십니까?
0: 저는 총신대학교 영어교육과 9학번입니다.
2: 이야, 영어교육과.
1: 영어교육과.
2: 이번에 그러면 그 이제 소감도 뭐 한번 발표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0: 소감은 발표하는 자리는 아니었고요.
2: 아, 그렇군요.
0: 그래도 수상하는 자리였는데 네. 네. 하나님께 영광이고 야. 우리 하나님께서 세밀하시다고 생각합니다.
2: 야, 이번에 참 귀하시다.
1: 네, 받으시면서 많은 장면들이 또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께서도.
2: 자, 네.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정말 보이는 라디오에 이제 함께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 도대체 이 24년 만에 부부가 또 한국에 와서 네. 또 여러 이 일정을 보내고 계시고 네. 또 그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상을 받게 하시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역들을
1: 맞아요.
2: 그 땅 가운데 펼치고 우리 부모님이 함께했던 또 그 땅에 정말 그 복음이 정말 전수가 돼서 이 자녀까지 선교사가 돼서 그 땅에 어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1: 네.
2: 지금 한 제가 3분 정도의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지금 제가 조금 편집을 했고요.
1: 네.
2: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하나하나는 아마 이규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셨던 많은 분들의 기도의 열매일 거고요.
1: 맞습니다.
2: 또 우리 이규성 선교사님, 또 사모님, 우리 선교사님 계시는데 아마 그 모든 가족들의 또 그런 선교의 열매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1: 네.
2: 지금 5초 뒤에 이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요. 보이는 라디오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죠?
1: 네,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셔도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 발견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2: 네, 우리 영상 중에 우리 선교사님이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2: 5초 뒤에 이 사역 영상 함께 한번 보시죠. 5, 4, 3, 2, 1.
3: 와.
4: 네, 네. 레카 소프 본베이스 미니스트리.

0: 급식 사역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1: 물론 급식 사역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숲 키친이라고 숲 사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숲 키친 어린이 교회 사역입니다. 와.

0: 교회에 십자가를 세우는 사역도 하는 것 같은데요.
1: 제가 우리 한국의 나눔선교회라는 선교회랑 지금 15년째 동역을 하고 있는데요. 전기가 없고 전기 시설이 없는 남아프리카의 오지에 태양광 전기와 태양광 십자가를 보급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사역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역을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아공 지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0: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친구들이요.
1: 저도 아이들하고 있으면 항상 저렇게 끊겼고 흥이 납니다. 이야.
0: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1: 네, 우리 그 잠비아 그 말라위에 있는 성도들이 태양광 설치할 때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서 저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빛 앞으로 전진합니다라는 찬양으로 함께 즐겁게.

0: 찬양하고 있습니다. 온 그 동네 식구들이 처음으로 태양광 전기가 설치될 때 이렇게 기뻐합니다. 남아공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기가 없는 교회들에게 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 야,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인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보세요.
0: 아, 제가 이게 현지어인 코사어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1: 현지어까지. 십자가, 교회 십자가.
0: 오늘 그 고요리 십자가 그 LED 십자가 켜졌을 때 성도들과 주민들이 함께 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아니 지금요 저는 놀란 게 선교사님께 대화할 때는 한국 사람인데요. 저 사역에서의 목소리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나 지금 너무 깜짝 놀라네.
2: 맞아요.
1: 거의 아프리카 텐션이에요.
2: 네.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계셔서 그런지 발이 이야. 땅에 안 붙어 계시는 것 같은데요.
1: 지금 선글라스 낀 저 기타 연주하는 분 누구신지 너무 궁금하네. 지금 막 지나갔어요.
2: 네네.
1: 이야.
2: 네. 이건 어린이들 교회 사역인 것 같아요.
0: 예, 저희들이 습기친 사역이라고 저희 케이프타운 지역에는 가난한 흑인들 빈민 지역들이 타운십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서 지금 22년째 지금 교회와 또 이렇게 센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또 가난하다 보니까 또 토요일 아침에는 학교 급식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아이들에게 예, 빵과 수프를 나눠주고 또한 예배 사역으로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을 같이 갖습니다.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2: 그러네요.
1: 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 좋습니다.
1: 와. 선교사님. 참 네. 사역을 우리 선교사님은 현장에서 직접 이 사역을 또 감당하고 계시지만 저희는 영상으로 좀 짧게 봤는데요. 아, 참 선교사님께서 어떤 진심으로 이 선교지에서 또 사역을 하시는지 느껴지는
2: 그러니까요.
1: 순간이에요.
2: 맞아요.
1: 우리 수현 PD님 어떠셨어요?
2: 저는 그 선교사님의 부모님 선교사님들께서 이제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고 거기에 확 빠지셔서 남아공으로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선교사님.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또 복음으로 너무 기뻐하는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선교사님께서도 이렇게 23년 동안 사역을 하신 이유가 이 아이들의 행복한 얼굴, 예쁜 눈망울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어떠세요, 선교사님?
0: 바로 그렇습니다. 사실 복음 안에서 아이들이 환경은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예수로 희망을 찾아가는 것들이 아이들의 얼굴 속에서 아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오고요. 직접 와서 보시면 우리 흑인 아이들의 눈망울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맑은지 모릅니다. 네. 그 아이 흑인 아이들의 그 눈망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1: 네. 참 이 귀한 사역들. 저는 아까 제가 빈말이 아니라 정말 아프리카
2: 바이브가
0: 제가 좀 바이브가 좋아요.
1: 야,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인터뷰 상하고는 달라요.
2: 그러니까요.
1: 현장에 갔더니 야,
2: 설교하시는 모습이
1: 흑인 목사님이에요.
2: 그러니까요.
1: 와, 그런데 그 복음의 열정이 또 느껴지고요.
2: 네.
1: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또 보시면서 야, 이런 감동이 있네요라고 하셨는데 이 선교사님께서 이 사역의 이야기 저희가 지금 유튜브 49분까지가 좀 정규 방송이고 49분 이후에 유튜브 방송에서 또 말씀 나눌 텐데
2: 네.
1: 지금 선교사님 오늘 힘이 드실 때 좀 보는 사진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 가족 사진이래요. 제 가족 사진을 여러분에게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오늘 정규 방송이어서
2: 네.
1: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지금 3남매네요, 선교사님.
0: 네, 3남매 사진인데 예. 아내 생일 때 우리 3남매랑 같이 아내 생일을 축하하던 사진입니다. 아침에 깜짝 축하 사진이거든요.
1: 지금 사모님 선교사님이 지금 상당히 놀란 얼굴이네요.
2: 그러니까요.
0: 네, 깜짝 놀랐습니다.
1: 그리고 다음 사진 하나 더 보여주세요.
2: 네.
1: 이게 바로 이 몇 년 전 사진이에요, 선교사님.
0: 이게

0: 2000, 뭐, 한 10년? 꽤 오래된 사진이죠.
1: 네,
0: 큰
1: 와.
0: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그때 사진이요. 지금 대학교 4학년 지나서 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둘째는 대학교 4학년, 막내는 대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지만 아이들의 좀 해맑은 눈빛과 웃음과 좀 사랑이 느껴지고, 그래서 힘이 들 때마다 저 사진을 보면 자동적으로 웃게 되고 힘이 나는 사진입니다. 제게는 보물과 같은 아이들, 보물 같은 사진입니다.
1: 자녀분들이 다 남아공에서 태어났다고 하셨나요, 선교사님?
2: 지금 저희가
1: 네.
2: 45분까지가
1: 네.
2: 정규 방송이어서 우리 선교사님의 이야기 조금 더 우리 유튜브
1: 좋습니다.
2: 상에서 들어보고요.
1: 네.
2: 자, 여러분 오늘 귀한 선교사님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유튜브 상에서 여러분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보라라고 들어오시고.
1: 네.
2: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1: 김수현이었습니다.
2: 우리 이규성 선교사님 그리고 기술의 윤석준 또 오영훈님과 함께했고요. 49분 이후에 우리 유튜브 상으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인사드릴게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이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제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0: 택시값 내고 뭐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봤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1: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한 대안학교의 이사장인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7살 된 딸이 그 학교에 다닌대요 그런데 학교 복도에서 아빠를 보면 멀리서부터 막 뛰어오면서 아빠 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은요 이사장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렵고 조심스럽잖아요 그런데 딸은 그런 거 모르죠 그냥 아빠가 너무 좋으니까 냅다 부르는 겁니다 하루는 집에 가서 딸에게 말했대요 학교에서는 아빠라고 하면 안 돼 아빠가 학교에서는 이사장이잖아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그랬더니 다음날 복도에서 이 딸이 아빠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외치더래요 이사장! 너무 귀엽죠? 직함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아빠와 딸인걸요 그런데 사실 2000년 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아바라고 부르신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친근하게 불러보세요. 아빠, 아버지 하고요. 그 사랑 안에서 힘없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0: 다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1: 아멘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히즈워십의 아바 아버지 라이브 찬양이었는데, 아바 아버지 찬양 뒤에 요게벳의 노래 후렴이 이렇게 붙으니까 정말 은혜가 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도 같이 한번 불러봤는데 우미셸 목사님의 파워풀한 찬양 인도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아,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서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가려서 부르게 되지만요. 어린 아이들은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엄마, 아빠 하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른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유대인들은 말씀을 이렇게 필사하다가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써야 하면 목욕을 하고 와서 썼대요. 그만큼 하나님은 함부로 부를 수 없던 이름이었던 거죠. 그런데 당시 용례를 살펴보면 이 아바라는 말은 이제 막 젖된 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말이었대요. 그러니까 정말 어린 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표현이고요. 엄청난 친밀감, 신뢰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도록 해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도 아바, 아빠 하고 하나님을 친근하게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자주자주 불러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며 찾아오기를 기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곡의 찬양 힘차게 같이 불러봤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주나목의 찬송이었고요. 파이디온 어린이 찬양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 불러봤습니다. 네, 오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자녀로 불러주시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아, 오늘 방송 들으면서 마음이 참 따뜻해진다고요. 4821번님. 하나님께 더 친근히 나아가고 더 기도하고 싶어요. 라고 주셨어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 더 친근하게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방송 들으며 감사를 고백하고 계시대요. 1344번님 어린이집 교사로 6세, 7세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대요. 너무 귀엽겠네요. 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저도 섬기겠습니다. 피디님도 늘 파이팅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이들을 보면서 근데 또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엄마 아빠 주저없이 부르고 도움을 요청하고 의지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 속에 우리도 또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서 배울 점들이 좀 있다. 그래요. 8923번님이 주님의 나라는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주님의 일은 어찌 그리도 많으신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여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여서 하나님이 내 아빠여서 너무 좋아요. 이 순수한 고백 참 아름답습니다. 8872번님이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하나님을 너무 어렵게만 대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보면서 기도해보겠습니다. 네,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뭐 무서운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니까 그 사랑으로도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뭔가 이렇게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좀 우리가 극복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완전히 그 벽이 허물어졌다는 걸 또다시 기억해보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5316번님이 병원 진료 기다리면서 듣고 있대요. 괜히 긴장되고 마음이 불안한데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우리가 아버지 하고 부르길 기다리신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위로를 얻고요. 주님께서 오늘 도와주시기를 꼭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라고 주셨어요. 아멘. 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요. 가장 좋은 걸로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네, 불안한 마음도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진료 잘 받으시고요. 치료의 과정들 속에도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4868번님이 어쩜 믿음의 사람들은 글도 잘 쓰시는지요. 여러 사연을 듣고 힘내고 함께 공감하는 이 시간이 은혜라고요. 늘 찬양도 잘 선곡해 주시는 피디님의 센스에도 항상 감사합니다. 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아, 7714번님이요. 힘찬 라디오 들으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더 가까이 느껴봅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 감사하면서요.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라는 찬양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도 바로 그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바라고 친근하게 불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특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로 아빠,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됐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요. 그 자녀된 특권으로 더 힘을 얻어 이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힘찬 라디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네.

스생명 시내가에 스생명 시내가에 오늘의 시간은 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0: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마태복음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킹덤,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heaven,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무려 50회 이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는 다른 모든 복음서를 합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첫 설교를 하시면서 뭐라고 설교를 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5장 7절, 7장에 보면 여러분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 나오죠. 여러분, 그 산상수훈의 핵심은 뭐냐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천국, 천국, 천국을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여러 비유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비유들의 핵심은 뭐냐면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그자씨 한알과 같다. 마태복음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 당시 시대적 배경과 연결이 됩니다. 마태가 AD 60년, 그 70년 사이에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때 그 당시 그 유대 사회의 그 당시 그 상황이 어땠냐면 로마 제국의 그 식민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뭐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유대라는 나라는 그 로마가 지배하는 속국 중에 하나였어요.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억압을 당했어요. 먼저 정치적인 억압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로마 총독이 다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억압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막중한 세금을 내야 됐어요. 로마 정부를 위해서, 헤롯 왕을 위해서 2중, 3중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2중, 3중 막 압박을 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새롭게 나라를 세워줄,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처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열광했습니다. 열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단적인 예로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아, 이분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면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구나. 이분이 로마 정부를 무찌르고 우리를 이제 편하게 먹고 마시고 편하게 살 수 있게 하겠구나. 그러면서 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를 무찌를 줄 알았는데 로마 정부를 몰아내기는커녕 오히려 로마 군인들에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실망했죠. 예수님 뭔가 개혁을 일으킬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 자, 우리는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줄 알았는데 그걸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 일이 뭘까요? 십자가에 죽은 지 3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0: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실망하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맞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분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칼과 창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의와 공의와 정의로 세워진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가 이 복음서를 유대인들을 향하여 쓴 거예요. 자,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을 보게 되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낙호라는 단어. 낙호, 낙호, 낙호.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1: 이삭은
0: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낳고,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여러분, 그래서 이 일장을 읽다 보면 우리가 그냥 대충 읽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사실 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옛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되어 있는데 계보, 예, 족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계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 게네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게네시스. 여러분,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단어죠. 게네시스. 예. 헬라어로 게네시스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영어로 나중에 뭘로 바뀌냐면 제너시스로 바뀌어요. 제너시스. 예. 여러분, 이 창세기란 뜻이죠. 기원, 시작, 탄생,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여는 창세기, 첫 문을 여는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라면 신약 성경의 첫 문을 여는 마태복음 1장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재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인류 역사를 누가 오심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그 말씀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인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린 여기서 질문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 인류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죠?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아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고 누구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게 돼도,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4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족보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돼요. 자, 왜 그럴까요?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지 않고 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그 이유는 독자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복음서를 받는 대상이 달라요. 누가복음의 대상자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헬라인들,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그 대상자들, 수신자들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은 저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요, 저들의 시조요, 그리고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뿌리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면서 약속을 해 주셨는데 뭐라고 약속을 해 주셨냐면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0: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22장에는 내 씨로 말미암아,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0: 자손 중에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저의 질문에 대한 90%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의 그 씨로 말미암아, 너의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자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게 되면 그 국기 중심에 다윗의 별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참 특별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뭐라고 언약을 맺으셨냐면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
0: 내 씨를 내
1: 내
0: 자손을 내
1: 뒤에
0: 뒤에 세워
1: 세워
0: 그의
1: 그의
0: 나라를
1: 나라를 견고하게
0: 견고하게 하리라.
1: 하리라.
0: 자, 그는
1: 그는
0: 내
1: 내
0: 이름을
1: 이름을
0: 위하여
1: 위하여
0: 집을
1: 집을
0: 건축할
1: 건축할
0: 것이요
1: 것이요
0: 나는
1: 나는
0: 그의
1: 그의
0: 나라
1: 나라
0: 왕위를
1: 왕위를
0: 영원히
1: 영원히
0: 견고하게.
1: 견고하게
0: 저
1: 하리라.
0: 말씀이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지만 여러분,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섰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솔로몬 때부터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나라와 그의 왕위가 영원하게 견고하게 서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것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에서 그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9장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시작. 그
1: 그
0: 정사와
1: 정사와
0: 평강의
1: 평강의
0: 도함이
1: 도함이
0: 무궁할
1: 무궁할
0: 것이며
1: 것이며
0: 또
1: 또
0: 다윗의
1: 다윗의
0: 왕좌와
1: 왕좌와
0: 그의
1: 그 나라에
0: 나라에 앉아서
1: 앉아서
0: 그
1: 그
0: 나라를
1: 나라를
0: 굳게
1: 굳게
0: 세우고
1: 세우고
0: 지금
1: 지금
0: 이후로
1: 이후로
0: 영원토록
1: 영원토록
0: 정의와
1: 정의와
0: 공의를
1: 공의로 그것을
0: 누구를
1: 보존하시리라.
0: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레미야 23장 5절도 보세요. 예레미야 23장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1: 보라 때가
0: 때가 이르리니
1: 이르리니
0: 내가
1: 내가
0: 다윗에게
1: 다윗에게
0: 한
1: 한
0: 의로운
1: 의로운
0: 가지를,
1: 가지를
0: 여러분,
1: 일으킬 것이다.
0: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니 누구로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너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의 그 씨를 통해서, 너의 그 자손을 통해서 너의 왕위와 너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는 단순히 예수님의 혈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1장 12절에서 16절까지가 이게 예수님의 족보이거든요.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족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한 장이지만 그한장 안에는 2000년의 역사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 시대까지, 다윗 시대부터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씩 딱 3개로 나눠집니다. 그긴 세월 동안, 2000년이 흐르는 세월 동안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 왕이 죽고 다시 세워지고 정말 여러 가지 히스토리, 역사들이 있었죠. 그런데 뭐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다시 포로로 돌아 다시 뭐 예루살렘 돌아가고 정말 수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역사 속에서, 2000년이 흐르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에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 다윗과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7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 그런즉 모든
0: 모든 대수가
1: 대수가
0: 아브라함부터
1: 아브라함부터
0: 다윗까지
1: 다윗까지
0: 14대요.
1: 14대요.
0: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1: 바벨론으로
0: 사로잡혀갈
1: 사로잡혀 갈
0: 때까지
1: 때까지
0: 14대요.
1: 14대요.
0: 바벨론으로
1: 바벨론으로
0: 사로잡혀간
1: 사로잡혀
0: 후부터
1: 간
0: 그리스도까지
1: 후부터까지
0: 14대더라. 여러분,
1: 14대더라.
0: 세 번에 14대가 나오죠. 여러분, 그쭉 세보면 사실 저게 좀 맞진 않아요. 14대, 14대, 14대 총 그 42대를 이렇게 소개하지만 그것도 원래 더 많습니다. 근데 마태가 의도적으로 저렇게 맞췄어요. 저렇게 세 개로 나눴습니다. 구조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역사가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 속에서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역사가 흘러간다는 것을 오늘 마태가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에 보냈다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계획하신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1장 이 족보를 보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족보는 남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죄송하지만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당시 사회에.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기록하지, 사라가 이삭을 낳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특이하게도 네 명의 여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도 굉장히 그 당시 시대 상황으로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들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다 하나같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부정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여인들입니다. 자, 한 명 한 명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여러분, 이 다말 들어보셨어요? 다말이 누구냐면 그의 시아버지 유다와 성관계를 해가지고 그 육체적인 관계를 해서 자녀를 낳은 정말 비윤리적인 여인입니다. 시아버지하고 그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어요. 아,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5절에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은 여리고 출신의 이방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기생 라합입니다. 창녀예요. 돈 받고 몸을 파는 창녀. 라합. 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세 번째, 5절에 또 룻이 나옵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보게 되면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그 거룩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여인이죠. 6절에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누구죠? 바세바입니다. 그럼 바세바는 누구죠? 그러네요. 우리아의 아내가 바세바. 바세바가 우리아의 아내. 이거 하루 종일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다윗의 생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부끄러운 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세바 사건이에요. 잘 아시죠? 다윗이 가장 잘 나가고 있을 때, 전쟁 가운데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왕궁의 옥상에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들어왔죠. 그 여인이 바세바였습니다. 근데 그거 보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아, 볼 수 있죠? 아니, 뭐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 보고 그냥, 아유, 못 볼 것 같네. 그러고 이제 딱 해야 되는데,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묵상하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다가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간음했습니다. 근데 바세바가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자신의 그 실수와 잘못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그 남편, 그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맹렬히 싸우는 전투에 맨 앞에 가서, 맨 앞에 나가게 해서 맞아 죽게 했습니다. 살인한 거예요. 다윗이 죽인 건 마찬가지. 다윗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 정말 추악하고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였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바세바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세바가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부끄러운 과거는 감추고 싶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잖아요.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잖아요. 감추고 싶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말도 안 되는 여인들의 이름을, 수치스러운 이 여인들의 이름을 그대로 족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여기는 은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내가 의롭게 살고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의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가 그것을 자신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모든 사람들의 증오의 대상이었고 그는 세리였습니다. 죄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나를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로 우리 주님이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 자,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짧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역사적인 실제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신화 속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을 밟고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실제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고 그 다 주두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신 실제 인물이었던 것을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둘째,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 다윗과 하셨던 약속, 정말 수많은 세월이 지나서 다 사람들이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도 약속을 금세 까먹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도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절대 잊지도 않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5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잊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셋째,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족보는 2000년의 세월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200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오고 정말 그 많은 수많은 역사 속에 그냥 그 역사가 히스토리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고 흘러가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고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하나님이 드라이브해 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우리의 개개인의 삶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어요. 내 삶에 뭐 재수가 없어서?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건, 사고 많죠. 정말 힘든 일도 많죠. 고난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드라이브해 가고 계세요.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유명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생, 뭐 이방 여인, 가늠한 사람, 뭐 시아버지하고 그것도 관계를 맺는 사람,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그 사람이 무엇을 했든지

0: 학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사기꾼도 심지어 살인자도 도둑놈도 그를 믿는 자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엄청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화 속에 등장하는 어떤 허구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2000년 전 실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거예요. Who is Jesus? 예수님은 누구신가?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 끝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주시되
1: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0: 내가 왕 되신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마태복음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새 생명 시내가에 지금까지 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3-2056 국동제일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5월 20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와, 비가 많이 오네요. 사랑했더란 이진아입니다.
1: Good morning. 영어 성경 한 구절을 마음에 새깁니다. 말씀 속 영어 속 국동지일교회 김대일 목사입니다.
0: 목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목사님 비가 와요.
1: 아, 네, 정말 장대비가 내리는데요. 제가 네.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이제 비가 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아, 맞아요, 목사님. 저는 참 신기한 게요.
1: 네.
0: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은 확 이렇게 안 바꾸시고요. 항상 이렇게 예고 방송처럼 네. 비를 한번 꼭 주시고 비 그치고 나면 어느새 계절이 바뀌어 있더라니까요.
1: 아, 정말 그렇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데 환절기가 되면 이 병원마다 노약자들, 특히 어린이 감기 환자들이 부쩍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0: 맞아요.
1: 이 예고 방송과 같은 비 없이 갑자기 확 바뀌면 이 얼마나 많은 노약자들이 힘들겠어요.
0: 네.
1: 정말 하나님의 연약한 우리를 향한 정말 세심한 배려는요, 이 발견하면 할수록 이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0: 맞습니다. 목사님, 그래서요, 죄인 된 우리들이 갑자기 천국 가면 우리가 너무 깜짝 놀랄까봐 이 땅에서 천국 예고 방송으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1: 네, 맞습니다.
0: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묵상할 때마다 천국을 이 땅 위에서 미리 경험하게 하시니까 말이에요.
1: 한 가지가 빠졌네요.
0: 뭐가 빠졌나요?
1: 여러분 극동방송을 청취할 때도 그렇습니다.
0: 어머나.
1: 이 땅에서 충분히 천국을 미리 연습하고 누립시다. 출석하시는 교회 예배를 통해서요. 그리고 천국 예고방송, 극동방송을 통해서요.
0: 아멘. 여러분 천국을 미리 누립시다.